0: 이제 부담없이 월 3만원대에 베스트 슬립 Z 시리즈를 만나실 수 있습니다. 베스트 슬립 렌탈케어 서비스. 지금 바로 최고의 수면을 구독하세요. 베스트 슬립.
1: 우리 집에는 렉, 렉, 스피드, 렉. 사무실에도 렉.

0: 아니, 다른 돈은 다 키우면서 퇴직연금은 왜 안 키워? 퇴직연금도 키움할 때가 왔다. 키움이 알아서 모아주고 굴려주니까 퇴직연금 IRP도 크게 키움. 키움증권.
1: 원금 손실 유의, 투자 전 상품 설명서 및 약관 필독.

0: 이현우의 음악 앨범.
1: 이현우의 음악 앨범 함께하고 계시고요. 2689님, 남편이 주택에 살고 싶다고 노래를 불러서 이사 왔는데요. 벌레가 나와도 잡지를 못해요. 무섭대요. 손톱만한 벌레를 봐도 저 멀리서 저부터 부르고 자기는 문 뒤에 숨어 있어요. 주택 사는 게 로망이었다며 나중엔 자연인처럼 산에 혼자 들어가서 살겠다 면서 벌레 한 마리도 못 잡으면서 어떻게 혼자서 산에 살겠다는 건데 하셨습니다. 아, 그래요. 도심 속에 있는 주택에 사는 벌레가 무서우시다면 산 속에서는 많이 힘드시겠는데, 에, 이거 좀 신중하게 생각하셔야 될 것 같은데요.

0: 음악 앨범.
1: 롤러코스터의 러브송, 서영은 옥수사진관의 쉬운 얘기까지 들었습니다. 1323님, 어제 남편에게 아이들 등교를 부탁했어요. 8시 50분까지 보내야 된다고 신신당부했죠. 그런데 담임선생님이 전화를 했더라고요. 항상 일찍 오던 애가 학교에 아직 안 왔다고. 깜짝 놀라서 남편한테 전화했더니 애가 배가 고프대. 그래서 빨리 라면 끓여주고 있어. 배고프다는데 밥은 먹여야지 하더라고요. 8시 48분에요.

0: 사업장이 여러 갠데 매출, 매입, 지출, 계좌 현황을 한눈에 쉽게 볼 수 없을까?
1: 경리 위한 프로그램 경리나라 쉽고 편한 경리 업무 경리나라
0: 여러 사업자의 경리 업무도 이제

0: 팀앱으로 음주 후엔 팀앱 대리로. 팀앱 대리.
1: 어제는 비가 오더니 오늘은 찜통이네. 이럴 때일수록 안전수칙이 중요한데.
2: 폭염 때 꼭 지켜야 할 5대 기본 수칙은 1. 시원한 물 섭취. 2. 냉방장치 가동. 3. 2시간마다 20분 이상 휴식. 4. 보냉장구 착용. 5. 온열질환자 발생 시 119 신고. 호우와 태풍 전에는 배수구, 시설물, 기계장비 결속 상태 등 안전점검 실시. 침수 붕괴 위험 시 즉시 작업을 중지하고 대피.
1: 여름철 재해 예방 수칙으로 건강과 안전도 지킬 수 있습니다. 산재 위험 상황은 안전일터 신고센터로 신고해 주세요.
2: 이 캠페인은 고용노동부와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이 함께합니다.
3: 아직 음식물 처리기 없어요? 휴렉

0: 이현우의 음악 앨범.
1: 이현우의 음악 앨범 함께하고 계십니다. 2부 시작됐고요. 8913님. 형님, 어제 주차장에서 내렸는데 어떤 여성분이 저한테 막 달려오더라고요. 이중주차를 해야 하는데 기어 중립하는 법을 몰라서 도와달라는 거였어요. 그래서 제가 차종마다 조금씩 달라서 저도 모를 수 있다고 하며 그분 차로 가서 봤는데 제 차랑 방식이 같더라고요. 그래서 기어 중립하는 법을 잘 설명해드리고 이중주차를 도와드렸는데 가슴 한 구석이 뿌듯합니다. 아, 나 아직 살아있네. 추아. 뭔가 이 인류를 위해서 내가 뭐 좀 좋은 일을 한 것 같은, 네, 세상을 조금 더 아름답고 밝게 만드는 데 일조한 것 같은 그런 느낌. 네, 그래요. 뿌듯하죠. 뿌듯하죠. 철분제 선물로 드리고요. 칭찬합니다.

부시겠어요. 그죠? 네. 아, 저희 집도 에어컨은 좀 손을 보긴 봐야 되는데. 네. 멀티 비타민 세트 선물로 드립니다. 네, 김동률의 사랑한다는 말, 박재정의 한 걸음 두 곡입니다.

잘만 웃고 있는데. 아, 몸이 아파서 이렇게 지름길로 오신 거구나. 약간 이제 우회해서 그래요. 근데 집에 오자마자 아내분을 보고 몸이 갑자기 이렇게 더 너무 좋아지신 거 아니에요? 제 기준으로는 좀 그런 것 같은데. 동의하십니까? 멀티비타민 세트 해드릴게요. 엘리 골딩의 Love Me Like You Do, 레이첼 플래튼의 Fight Song, 전미향 씨 청해 주셨고요. 테일러 스위프트의 Cruel Summer로 이어집니다. 2664님이 청해 주셨어요.

0: 모든 인쇄 가능한 성원에드피아. 온라인 주문 간편한 성원에드피아. 누구든지 어디서나 쉽고 빠르게 인쇄의 유토피아 성원에드피아.
1: 디지털 인쇄도 역시 성원에드피아.
0: 국민 인쇄 성원에드피아.
2: 하이 올리디아. 자연스러움을 바라는 당신을 위해 코 입술 주름 개선을 위한 PLLA 성분 필러 올리디아. 지극히 나답게, 지극히 자연스럽게, 나답게 자연스럽게 올리디아.
3: 의료기기 광고 심의필.
4: 올라운드 아티스트 에녹의 자작곡 너는 여름이야. 듣기만 해도 시원한 여름 감성과 따뜻한 위로를 담은 괜찮아 괜찮아까지. 올여름 당신의 플레이리스트에 에녹의 신곡들을 담아보세요. 에녹의 새로운 프로젝트 녹음실의 캥거루를 응원해주시는 공식 팬카페 화기애애 사랑합니다.
5: 모아는 도전이다. 100세 출근 도전.

드립니다. 가나위 테마파크 미라클 크루즈에서 크루즈 승선권, 한강의 최고급 특별 유람선 서울 크루즈에서 2인 승선권, 급발진 잡는 진넷에서 한문철 블랙박스, 제부도의 노을빛 하늘길 서해랑에서 해상 케이블카 탑승권, 뽀송한 거실 바닥 청소 아스토니쉬에서 바닥 클리너, 한국인 영양에 딱 맞춘 고려은단에서 멀티비타민 올인원, 주식회사 트라이몽키에서 허니라이크 치약 칫솔 세트와 클렌징 비누, 아름다운 비주얼 아비주 뷰티에서 뷰티 상품권, 사람과 자연을 닮은 새롭에서 유클리드 화장품 선물 세트, 순한 저자극 클렌징 피피클에서 효소 파우더 세안제 세트, 나의 우아함을 깨우는 힘 닥터 세르세에서 여성 청결 세럼, 당신에게 선물하는 꽃과 향기 라플로리아에서 꽃 디퓨저, 서울 우유에서 고품질 저지 원유로 만든 진한 풍미의 저지 밀크 푸딩, 160년 전통의 마루코메에서 콩고기와 미소된장 세트, 비건 전문 우브레도 베지찬에서 시식권, 꼬미남이 만든 대도수산에서 해물 밀키트 세트, 대한민국 대표 맛간장 홍일식품에서 홍일 홍게 맛장 소스, 유기농차 전문기업 푸르메다에서 순한 유기농 삼초 보리차, 친환경 원목 가구 핀란디아에서 원목 2층 침대를 드립니다.

0: 4년 연속 사이버대 신입생 등록 1위, 4년 연속 장학금 1위. 서울사이버대학에서 지금 신입생 편입생을 모집 중입니다. 서울사이버대학교.
1: 대체할 땐 어디로?
2: 사진으로.

0: 피곤한 아침 출근길에는 차준커, 차디가 보내준 커피와 함께하시죠.
1: 지친 퇴근길에는 금일아떼가 있습니다.
0: 여러분의 출근길은 이현우의 음악앨범이,
1: 퇴근길은 사랑하기 좋은 날 이금희입니다가 함께할게요.

0: 사업장이 여러 갠데 매출, 매입, 지출, 계좌 현황을 한눈에 쉽게 볼 수 없을까?
1: 경리 위한 프로그램 경리나라 쉽고 편한 경리 업무 경리나라
0: 여러 사업자의 경리 업무도 이제 한 번에 쉽고 편하게 경리회계 프로그램
1: 경리나라
2: 술 마셨는데 대리 어디 부르지?

0: 운전할 땐 팀앱으로, 음주 후엔 팀앱 대리로.
1: 어제는 비가 오더니 오늘은 찜통이네. 이럴 때일수록 안전수칙이 중요한데.
2: 폭염 때 꼭 지켜야 할 5대 기본수칙은 1. 시원한 물 섭취. 2. 냉방장치 가동. 3. 2시간마다 20분 이상 휴식. 4. 보냉장구 착용. 5. 온열질환자 발생 시 119 신고. 호우와 태풍 전에는 배수구, 시설물, 기계장비 결속 상태 등 안전점검 실시. 침수 붕괴 위험 시 즉시 작업을 중지하고 대피.
1: 여름철 재해 예방 수칙으로 건강과 안전도 지킬 수 있습니다. 산재 위험 상황은 안전일터 신고센터로 신고해 주세요.
2: 이 캠페인은 고용노동부와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이 함께합니다.
3: 아직 음식물 처리기 없어요?

이연의 음악 앨범 함께하고 계시고요. 7438님. 헬스장에 요즘 사람이 없어요. 매일 인사는 하지 않았어도 눈도장 찍던 분들이 안 보이네요. 내적 친밀감이 있었는데 왠지 같이 다니던 친구들이 그만둔 것처럼 허전해요. 다들 어디 가셨어요? 돌아오세요. 저 외로워요. 하셨습니다. 야, 이게 약간 두 부류의 사람이 있는 것 같아요. 헬스장 같은 경우도 이게 텅 빈 헬스장을 좋아하는 분들이 계시고, 야, 전세 냈는데 또 북적북적 막 여러분들이 막 여러 명이 막 열심히 운동하고 있고 그런 분위기를 좋아하시는 분들도 있고. 예. 저는 제가 선호하는 거는 뭐 그저 뭐 별로 가보질 않아서 선호한 것도 잘 모르겠네요. 예. 어느 쪽인지. 없는 게 더 좋을 것 같긴 합니다만. 닭가슴살 세트 선물로 드립니다. 6717님.

아, 평생을 같이 지낸 남편인데도 부부 사이에도 어색해질 수 있는 순간들이 있죠. 예, 근데 뭐 요 시간을 계기로 해서 조금 더 가까워지시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은데요. 그렇죠? 네. 한강 유람선 탑승권 선물로 드립니다. 유람선도 타시고요. 김영중의 그랬나봐 김대성님이 청해 주셨고 태희의 사랑은 향기를 남기고로 이어집니다. 김은실님이 청해 주셨어요.

KBS 쿨 FM 57분 교통정보입니다. 서울시내 현재 교통 통제가 되는 곳은 금포로 한 곳입니다. 행주 일교 하부도로가 통제되고 있으니까요. 다른 길을 이용하셔야겠습니다. 동부간선도로

welcome.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DJ G-Park 박명수입니다. 정혜인님이 주셨습니다. 제 이름은 정혜인인데요. 이름 말할 때마다 웃는 사람들 때문에 너무 부담스러워요. 개명할까요? 이름에도 이 기운이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정혜인. 듣는 순간 맑고 선하고 귀티나고 왜 바꾸죠? 기운 받아서 다 같이 잘 되면 됩니다. 말 나온 김에 정치인 박명수, 서양화가 박명수, 영화 스텝 박명수 각자의 자리에서 최선을 다해 주시길 바라면서 토요일 박명수의 라디오쇼 힘차게 출발합니다. 성시경의 노래입니다. 미소 천사.

자, 7월 18일 토요일입니다. 박명수의 라디오쇼. 예. 아, 함께 합니다. 박명수라는 이름을 갖고 계신 분들이 굉장히 많이 계십니다. 예, 가끔, 그냥 명수라는 이름 말고도 박명수 정확하게 일치하는 분들이 많이 계시는데, 그분들은,

김정희님이 주셨는데요. 경북 구미에 곱창집 오픈했는데 홍보 좀 해주세요 라고 하셨는데요. 자, 구미에 곱창집만 수십 개는 될 텐데 주력 메뉴는 뭔지, 에어컨은 빵빵한지, 주차장은 완비되어 있는지 이런 거를 좀 어필, 예, 부탁드리고요. 사실 제 코가 속자입니다. 이번 주까지 청취율 조사 기간이거든요. 겸사겸사 라디오쇼 홍보도 부탁드리면서 그냥 여러분들은 볼륨만 조금 더 높여주세요. 김정은님이 주셨습니다. 대박사건. 저한테도 청취율 조사 전화가 오다니 너무 신기해서 콩 깔고 회원 가입해서 글 남깁니다. 조사 열심히 받겠습니다. 뭐 조사를 받는다고 하니까 무슨 저기 어디 경찰서도 아니고 뭔 조사를 받아. 예, 그런 게 아니고요. 예, 아무튼 재밌게 해주셨는데 감사합니다. 이렇게 감 있는 청취자가 필요합니다. 당근 박명수 라디오시라고 하셨겠죠? 안경환.

2706님 주셨어요. 윗집 아저씨가 맨날 입구 옆에 서서 담배를 핍니다. 뭐라고 한마디 할까요? 오늘도 꼭 참고 지나갈까요? 근데 그 아저씨가 너무 무섭게 생겼어요. 아, 공동주택에서는 이게 담배를 베란다나 이런 데 태우면 다 연기가 위로 올라가고 막 그러기 때문에, 예.

0: 사업장이 여러 갠데 매출, 매입, 지출, 계좌 현황을 한눈에 쉽게 볼 수 없을까?
1: 경리 위한 프로그램 경리나라 쉽고 편한 경리 업무 경리나라
0: 여러 사업자의 경리 업무도 이제 한 번에 쉽고 편하게 경리회계 프로그램
1: 경리나라
2: 술 마셨는데 대리 어디

0: 운전할 땐 팀앱으로, 음주 후엔 팀앱 대리로.
1: 어제는 비가 오더니 오늘은 찜통이네. 이럴 때일수록 안전수칙이 중요한데.

0: 2. 냉방장치 가동 3. 2시간마다 20분 이상 휴식 4. 보냉장구 착용 5. 온열질환자 발생 시 119 신고 호우와 태풍 전에는 배수구, 시설물, 기계장비 결숙상태 등 안전점검 실시 침수 붕괴 위험 시 즉시 작업을 중지하고 대피
1: 여름철 재해 예방 수칙으로 건강과 안전도 지킬 수 있습니다. 산재 위험 상황은 안전일터 신고센터로 신고해 주세요.
0: 이 캠페인은 고용노동부와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이 함께합니다.
2: 박명수의 라디오 쇼 출발!
3: 자, 7월 18일 토요일입니다. 박명수의 라디오 쇼 2부가 시작이 됐고요. 2부에도 여러분들의 사연과 함께합니다. 계속해서 볼륨을 조금 더 높여주세요. 자, 5626님이 주셨습니다. 박명수 아저씨는 재밌는데 왜 1시간만 해요? 생각한테선 2시간, 3시간도 하고 싶은데, 예, 체력도 체력이고요. 원래 이 시간대가 1시간, 시간대예요. 예, 그러니까 이해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문소연님이 주셨습니다. 어제부터 라디오쇼 듣기 시작했는데, 속 시원한 멘트에 화끈한 선물까지 홀딱 반했습니다. 책임자잉! 옛날 분이신가 봐요. 책임자잉! 이거 옛날에, 예. 척 보면, 앱니다. 이런 것부터 해가지고, 예. 고마워! 고마워! 이런 예전 게 있는데 재밌어요. 제가 만든 건 쌉싸리 와요, 나. 아무도 안 하더라, 이씨. 한여름님이 주셨습니다. 아들이 신주었을 때마다 도대체 뭔 말인지 몰라가지고 혼란스럽더라고요. 그래서 혼자 신조어 공부를 하고 있는데 등 돌리면 금방 까먹어서 말짱 도루묵입니다. 차라리 영어 단어 외우는 게 낫겠어요. 영어 단어는 외워도 써먹을 데가 없잖아요. 근데 신조어는 가끔 아들이랑 뭐 우리 또 저 써먹으면 엄마 쿨한데 뭐 엄마 아무튼 그럴 수 있으니까 예 써먹을 수 있는 그 신조어를 외우시는 게 어떨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박정수님이 주셨습니다. 살쪄서 밥 양도 줄이고 간식도 오이랑 방울토마토 몇 개밖에 안 먹는데 왜 1kg가 또 쪘을까요? 화가 많이 나네요. 오이 같은 거를 생오이만 드시지 않고 뭘 찍어 드시거나 방울토마토를 샐러드로 해서 드시는 거 아닌가요? 근데 왜 살이 찔까? 아무튼 오이랑 방울토마토도 칼로리가 제로는 아닐 거란 말이에요. 그죠? 오이를 한 30개씩 드시면 큰일 나죠. 방울토마토 두 관 드시고 두 관. 옛날에 홍철이가 살 뺀다고 방울토마토를 두 관을 먹었어요. 계속. 예, 살이 안 찌, 어떻게 안 찌냐고. 아이고. 자, 청하의 노래입니다. 벌써 12시. 어머.

2063님 주셨습니다. 점심으로 햄버거 먹고 싶어서 왕복 40분 거리인데 픽업하러 갑니다. 라디오쇼 들으면 출발! 저도 정말 맛집이면 저 40분 가겠습니다. 진짜 맛집이면. 근데 요즘 저 배달로 다 오지 않나? 예, 근데 또 워낙 맛집이 유명한 곳은 픽업만 되더라고요. 픽업만. 예, 아무튼 뭐 저도 40분이 걸리더라도 진짜 맛있으면 갈 것 같아요. 맛있게 드시기 바랍니다. 김순옥님이 주셨습니다. 학창시절부터 취미로 모은 LP판이 지금 1000장 정도 되는데 보기만 해도 뿌듯해요. 나중에 아이들 저 물려주려고요. 설마 팔진 않겠죠? 근데 이 LP판이 모으는 건 좋은데 이게 관리를 잘해야 돼요. 이게 습도랑 이게 잘 안 맞으면 다 휘어버려. 예, 그래가지고 이거 관리하는 것도 꽤 이를 겁니다. 아무튼 그 천장이면 정말 많이 모으셨네요. 예, 저도 부럽네요. 나중에 혼자 이렇게 저 커피 한잔 하면서 아니면 뭐 맥주 한잔 하면서 음악 딱 들으면은 예, 얼마나 기분이 좋을지 예, 부럽습니다. 팔진 않겠죠? 이동현 님이 주셨습니다. 밥 먹을 때마다

서 3일 쉬고 출근을 했는데 벌써 퇴근하고 싶네요. 사람이 쉬다 보면 계속 쉬고 싶거든요. 예. 일할 땐 하셔야죠. 왜 먹고 살아야 되니까. 예. 쉬신 만큼 또 보람된 그런 또 주말

박명수의 라디오쇼에서 준비한 푸짐한 선물입니다. 또 가고 싶은 라마다 제주시티 호텔에서 숙박권, 서머셋 팰리스 서울에서 1박 숙박권, 대한민국 양념치킨 처갓집에서 치킨 상품권, 청소이사 전문 영구 크린에서 필터 샤워기, 제오 헤어 프랑크 프로보에서 샴푸와 헤어 마스크 세트, 아름다운 비주얼 아비주 뷰티에서 뷰티 상품권, 160년 전통의 마루코메에서 콩고기와 미소 된장 세트, 메디컬 스킨케어 브랜드 DMS에서 코르테 화장품 세트, 매일 품질 검사 금성 ENC에서 블루웨일 에드블루, 급발진 잡는 지넷에서 한문철 블랙박스, 자꾸 생각나는 청주 명물 은영이 떡볶이에서 떡볶이와 어묵탕, 샴푸의 한계를 넘어선 카론 바이오에서 효과 빠른 C3 샴푸, 홍어 무침 정석 의정부 해성 홍어에서 홍어 무침 세트, 대한민국 대표 맛간장 홍일식품에서 홍일 홍게 맛장 소스, 각질 제거의 고수 한방 아라한수에서 묵은 각질 제거 필링 젤, 안 입은 뜻 착 갓 바디에서 안착 팬티, 부침 요리 명가 사옹원에서 김치전과 언양식 불고기, 미국 기능성 신발 오쏘핏에서 세상에서 제일 편한 운동화, 프리미엄 맞춤 정장 포튼가먼트에서 150만원 상당 맞춤 정장 상품권, 브리티시 라이프스타일 런던 포그에서 의류 상품권, 서울 우유에서 고품질 저지 원유로 만든 진한 풍미의 저지 밀크 푸딩, 우리 아이 첫 영양제 비비드 몽타주에서 레몬맛 오메가3 젤리, 뽀송한 거실 바닥 청소 아스토니쉬에서 바닥 클리너, 젖소의 건강함 야베스 목장에서 플레인 수제 요거트, 리브랜딩한 오크우드 여의도 파크 서울에서 1박 숙박권, 생활의 가치를 위한 뮤센에서 제로터치 밀대 걸레 세트, 매일 만들어 신선한 연두네 방앗간에서 국산 참기름 들기름 세트, 엄마 손은 약 손 사임당 패치에서 피로회복 발패치를 드립니다. 자, 오늘 골든벨 퀴즈의 정답은요, 3번 장범준이었습니다. 마지막으로 내드린 주말의 퀴즈의 정답은 1번 라이온킹이었습니다. 자, 선물 받으실 분들은요, 라디오쇼 홈페이지에 올려놓을 테니까 꼭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이들 미연입니다. 오늘 사연은 성우님께서 보내주셨네요. 신장장애를 가지고 있어 외부활동이 부담스러웠지만 초록여행 장애인 편의차량을 이용해 가족들과 대구여행을 다녀왔어요. 대구여행의 목적은 국립대구과학관. 아이와 함께 로봇도 조작해보고 다양한 전시도 체험하니 시간 가는 줄 모르겠더라고요. 여름이 가기 전에 한 번 더 여행을 떠나려고 합니다. 어디가 좋을까요?

서비스. KBS만이 제공 가능한 무료 서비스. 스마트폰에서 즐겨보세요. 40개 실시간 채널, 5만 개 다시 보기. KBS의 과거, 현재 프로그램을 소환해서 볼 수 있습니다. 지금 당장 구글 플레이, 애플 스토어에서 KBS 플러스를 다운받으세요.

저 얼마 전에 신기한 경험 하나 했잖아요. MZ들만 가득 있는 네컷 사진 매장에서 사진 찍었습니다. 근데 아시죠? 촬영하려면 굉장히 좁은 공간에 들어가야 되잖아요. 다 큰 어른 8명이 거기 들어가서 막 진짜 따닥따닥 붙어서 사진을 찍는데 어이없기도 하고 막 웃기기도 하고, 근데 결과물은 나쁘지 않았습니다. 뭐 예쁘고 멋있자고 찍는 거 아니고 웃자고 찍는 거잖아요. 그런 의미에서 성공! 여러분도 같이 웃고 싶은 사람이 옆에 있을 때 한번 찍어보세요. 꽤 괜찮은 즐거움이 될 거예요. 폴킴의 가요광장 시작합니다.

0: 이렇게 내컷 사진 뭐 이런 거 친구들과 찍거나 누구랑 찍거나 하면은 이렇게 벽에 종종 붙여놓곤 합니다. 왜냐면 이 사진이라는 거는 보지 않으면 결국에 어딘가 서랍장 안에서 나오지 않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한 번씩 이렇게 기분 전환할 겸 이렇게 바꿔서 이것도 붙여보고 저것도 붙여보고 하면서 아, 그날 좋았지. 막 이렇게 추억하는 거 좋아합니다. 네. 그렇게 하면은 그 추억이 더 오래 남는 것 같아요. 오늘 1, 2부는 사연과 신청곡 많이 소개할 거고요. 3, 4부는 노래 강균성 형님과 함께 합니다. 이 노래 2026년에도 듣는 사람! 자유조조! 오늘도 추억의 명곡들 많이 준비해놨습니다. 2시까지 함께 해주실 거죠? 광고 들어도 될까요?
1: 셀레늄 의약품 셀레나제를 아시나요?
2: 세계 26개국에서 사용되는 셀레나제 말이죠.
1: 네, 셀레나제는 독일 비오신의 특허받은 제조기술로 개발된 셀레늄 의약품입니다.
2: 셀레나제는 셀레늄 결핍 질환을 위한 효과 빠른 셀레늄 의약품입니다.
1: 독일 수입 의약품 셀레나제 티파오라레
2: 수입원 비오신 코리아 판매원

가수고 이래야지 연예인이었는데 이제는 그냥 내가 좋아하는 누군가가 이렇게 미디어 매체를 통해서 컨텐츠를 제공하고 이러면은 그냥 연예인이 되는 것 같아요. 그냥 내가 좋아하면 다 연예인입니다. 어때요? 전 여러분의 연예인이에요? 아니면 그냥 DJ예요? 수빈님께서 공원에서 팔굽혀펴기 하고 왔는데요. 겨드랑이 쪽이 근육통이 와서 기지개를 못 켜고 있어요. 놀라운 건 겨우 다섯 개 했다는 거. 폴디는 팔굽혀펴기 최대 몇 개까지 가능하세요? 아, 저는 최대로 해본 건 너무 오래 전이고요. 그래도 저는 무조건 20개씩 4세트 합니다. 이게 근데 그냥 맨 땅에다가 하지 않고요. 팔을 최대한 이 가슴이 깊숙이 내려갈 수 있게끔 이 양쪽에 뭔가 높이가 있는 곳에서 저는 해요. 가슴 운동도 가슴 운동이지만 이 등 쪽까지 같이 가슴을 쫙 펴주는 스트레칭이 되게끔 하는 게 진짜 좋더라고요. 네. 다섯 개. 아니, 앞으로 여섯 개 늘려가면 되지. 일곱 개 하면 되지요. 네. 이렇게 근육통이 와서 근육을 키워가는 느낌을 좀 즐기셨으면 좋겠어요. 네. 이 아픔까지 나는 사랑할 거야 하면서. 팔굽혀펴기 내일도 해야 돼요. 아프다고 내일 안 하잖아요. 그럼 통증.

속으로 얘기하고 SNS에 올리고 일기장에 남겨놓던 이야기들 여기에도 보내주세요. DJ 폴킴이 맛있게 읽어드려요. 새로 나온 에세이

같습니다. 네. 어떻게 고은정님이랑 남편분 두 분 다 저의 말에 좀 설득이 되셨을까요? 그리고 이제 두 분 풀어봐요. 선물 보내드릴 테니까 두 분 화 푸셨으면 좋겠어요. 여러분의 사연으로 꾸며지는 새로 나온 에세이, 소소한 일상 이야기 들려주세요. 네. 남편한테 혼날 정도로 자극적이지 않아도 괜찮으니까요. 네. 많이 보내주세요. 소개해드리고 선물 보내드릴게요. 폴킴의 가요광장 홈페이지에 남겨주셔도 좋고요. 문자도 좋습니다. 샵 8910 단문 50원, 장문 100원, 어플콘과 KBS 플러스는 무료로 이용하실 수 있어요. 2146번님께서 마트에서 계산하려고 줄 서 있는데 앞에 계신 분이 포인트 적립을 안 하신다고 하더라고요. 순간적으로 그럼 그 포인트 제가 적립해도 될까요? 라고 말하고 싶었는데 꾹 참았어요. 이런 생각 저만 하는 거 아니죠? 고깃집 갔는데 뭐 옆 테이블 고기 남기면 혹시 제가 구워 먹어도 될까요? 아 이런 생각 해보신 적 있으시잖아요. 네. 아 근데 뭐 아까우니까 뭐 그런 생각 할 수 있어요. 하지만 네 앞서 말씀드린 내용이랑 일맥상통하게 입 밖으로 꺼내지 않는 것이 훨씬 더 좋을 수 있다라는 점 제가 다시 한번 상기시켜 드릴게요. 네. 아니 아니면 2146님 한번 한번 그렇게 물어보시고 결과가 어떻게 됐는지 알려주시면 그것도 꽤 재밌는 사연이 될 것 같은데요. 또 어떤 분은 흔쾌히 그러면 그러시던지요 할 수도 있고 아니면 실한데요? 아니요 저 적립할래요 라고 본인이 적립할 수도 있죠. 네 아무튼 하게 되면 꼭 우리 가요광장에 먼저 알려줘야 돼요. 네 노래 듣고 올게요. 오지은 이상순의 또 왜 그래.

0: 운전할 땐 팀앱으로, 음주 후엔 팀앱 대리로.
1: 어제는 비가 오더니 오늘은 찜통이네. 이럴 때일수록 안전수칙이 중요한데.
2: 폭염 때 꼭 지켜야 할 5대 기본수칙은 1. 시원한 물 섭취, 2. 냉방장치 가동, 3. 2시간마다 20분 이상 휴식, 4. 보냉장구 착용, 5. 온열질환자 발생 시 119 신고. 호우와 태풍 전에는 배수구, 시설물, 기계장비 결숙상태 등 안전점검 실시. 침수 붕괴 위험 시 즉시 작업을 중지하고 대피.
1: 여름철 재해 예방 수칙으로 건강과 안전도 지킬 수 있습니다. 산재 위험 상황은 안전일터 신고센터로 신고해 주세요.
2: 이 캠페인은 고용노동부와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이 함께합니다.
3: 아직 음식물 처리기 없어요? 휴렉

기왕 나가는 거 기차 타고 멀리 갈까? 오랜만에 제주도도 땡기는데 아 그냥 해외로 가버려? 고민할 시간에 일단 나가세요. 어디 가요? 가요 당장! 7030님께서 보내주셨습니다. 폴디, 저는 가요광장 들으면서 여름휴가 떠나고 있어요. 지금 공항으로 갑니다. 베트남에서 일주일 살기 하러 가요. 이렇게 더운 여름에 더운 나라로 여행 가는 게 맞나 싶지만 그래도 신납니다. 베트남 가서 맛있는 것도 많이 먹고 하루 종일 리조트 수영장에서 물개가 되어보려고요. 그리고 마사지도 실컷 받고 일주일 동안 신나게 놀고 올게요. 베트남 야호! 아 좋겠다. 일주일 살기 너무 좋은데요. 뭐 더운 날씨에 더운 곳 갈 수도 있죠. 왜냐면 여기는 덥지만 수영장이 없잖아요. 거기는 수영장도 있고 마사지도 있고 칵테일과 맛있는 음식도 있고 그러니까요. 네 어디든 여행 가는 거 너무 좋은 것 같아요. 가서 신나게 야호 하고 오셨으면 좋겠어요. 2013님이 보내주셨습니다. 4살 아이랑 캠핑 가고 있어요. 글램핑으로 가려고 합니다. 우리 가족 이렇게 주말이면 종종 캠핑을 가는데 자주 캠핑 갈 수 있게 맑은 날이 많아졌으면 좋겠네요. 폴킴님도 올해 가기 전에 캠핑 한번 도전해보세요. 짧은 여행 간 것 같기도 하고 엄청 좋아요. 추천. 아 안 그래도 글램핑을 갈까 고민을 좀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라디오 생방송 다 끝나고 바로 출발해서 놀고 거기서 바로 다음날 라디오로 출근하면은 좋겠다라고 하곤 있는데 날씨가 정말 예측할 수가 없잖아요. 네, 그래서 그냥 어느 날 운 좋게 문득 떠나보려고 합니다. 네, 여행 잘 다녀오세요. 어디 가요? 가요 당장. 오늘 사연 보내주신 7030님 그리고 6013님께 선물 보내드릴게요. 자 여러분 토요일인 오늘 어디 가시나요? 가고 싶은 곳도 있을까요? 집 근처 소소한 동네 투어 뭐 국내 해외여행 뭐 글램핑 어디든 좋습니다. 저에게만 알려주세요. 샵8910 단문 50원 장문 100원 어플 콩과 KBS 플러스는 무료입니다. 노래는 NCT 드림의 고래 듣고 올게요. 고래.

0: NCT 드림의 고래 듣고 왔습니다. 7926님께서 저는 더위를 많이 타는데 아내는 추위를 많이 타요. 그래서 항상 에어컨을 두고 신경전이 펼쳐집니다. 결국에 지는 건 제 쪽이긴 해요. 선풍기로 버티고 있는데 힘드네요. 폴킴님은 더위 많이 타시나요?
1: 저 더위 많이 탑니다. 네. 저는 그 좀 이쪽으로는 가성비가 좀 떨어지는 편이에요. 저는 더위도 많이 타는데요. 추위도

막 정말 에어컨 빵빵하게 튼 것처럼 시원하진 않지만 덥지 않게 약간 더운 기운을 좀 없앤다 정도로 생각하고 틀어놓고 주무시면요 괜찮습니다. 한번 트라이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노래 듣고 올게요. 9157님의 신청곡 케이윌의 네가 필요해.

이번 주도 가광 청취자분들을 위해서 추천곡 가져왔습니다. 아, 제가 진짜 이분의 노래를 좋아하거든요. 야, 그 많은 노래들 중에서 굳이 한 곡을 꼭 꼽아야만 한다면, 저는 하나 꼽는 거 안 좋아하는 거 다들 아시죠? 아, 꼽아야만 한다면 이 노래입니다. 태연의 1111. 소녀시대의 메인 보컬이자 또 솔로 아티스트로 너무 큰 성공을 했잖아요. 근데 이분의 목소리가 제 기준 이렇게 트렌디한 여성 보컬이 우리나라에 정말 몇이나 될까라고 생각하는 분들 중에 한 분이거든요. 근데 또 이 1111 같은 경우는 좀 더 어쿠스틱한 감성과 이 부드럽고 절제된 감성이랄까요? 그런 기분을 표현한 노래라고 생각이 들어서 굉장히 좋아하는 노래입니다. 문득 소개하려고 보니까

0: 폴킴의 가요광장.
1: KBS 쿨 FM 폴킴의 가요광장 함께하고 계십니다. 2925번님께서 폴킴님이 요즘 듣는 플레이리스트도 궁금하지만 지금의 폴킴이 될 수 있었던 그 시절의 폴리도 궁금해요. 전 폴디 음악 얘기 듣는 거 참 좋아하거든요. 기쁨을 표현하고 싶을 때, 응원이 필요할 때, 마음이 지칠 때 위로가 되어준 노래들 등등등 가수 폴킴의 음악 세계를 만들어준 음악들을 알고 싶어요. 그런 이야기들도 폴인 아이돌이나 폴인 팝에서 자주 들려주시면 좋겠어요. 오, 너무 감동적인 사연인데요. 그니까요. 여러분, 그 참 시간이라는 게 무서운 게요. 벌써 너무 많은 시간이 흐른 것 같이 느껴지더라고요. 그래서 아, 그때 나 뭐 들었지 생각해보면 잘 기억이 안 나기도 해요. 근데 이제 우리 또 2925번님께서 이렇게 부탁 주셨으니까 제가 추억을 거슬러 거슬러 올라가서 그때 듣던 음악들 나중에 한번 소개해볼게요. 이랬는데 막 결국에 막 이소라랑 이적 노래만 소개하는 거 아닐까 모르겠어요. 네, 전 한 곡에 꽂히면 정말 한 곡을 후드려 패는 스타일이거든요. 네, 정말 질릴 때까지 듣는 스타일이라서 한번 찾아볼게요. 이런 질문 너무 고마워요. 오늘 3, 4부에는 노을의 균성님과 신나게 놀아볼 거예요. 이 노래 2026년에도 듣는 사람!
2: 저요! 저요! 저요!
1: 90년대, 2000년대, 2010년대 여러분이 사랑했던 노래 간단한 사연과 함께 보내주세요. 소개해드리고 추억 같이 여행 떠나봐요. 샵8910 단문 50원, 장문 100원, 어플콘과 KBS 플러스는 무료입니다. 노래 듣고 3부에 다시 만나요. 나 이 노래 너무 좋아하잖아요. 진짜 아, 나 잊고 있었어. 진짜 좋은 노래 하나 들려드릴게요. 비주의 누구보다 널 사랑해.

KBS 쿨 FM 57분 교통정보입니다. 현재는 강원 지역 중심으로 호우주의보가 발효 중입니다. 궂은 날씨 탓에 이동량은 많지 않은데요. 고속도로 소통도 대체로 원활합니다. 경부고속도로는 서울 시구간에서 속도를 줄이고 있고요. 서해안고속도로 정체구간 없습니다. 영동고속도로 인천 쪽으로는 강원권에서 지체가 살펴지는데요. 진부 3터널 부근에서 진부 2터널 쪽으로 속도가 떨어지고 있고요. 면원에서 둔내 터널 쪽으로 더디게 지나고 있습니다. 서울 양양고속도로 서울 쪽 양양분기점 부근이나 인제 부근에서 속도 떨어지고 있습니다. 서울 시내 역시 정체 구간 많지 않은데요. 서초대로에서는 집회 준비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서초역 8번 출구 앞이 전면 통제되고 있습니다. 반대편 차로를 나눠서 이용하고 있으니까 참고해서 운행하시기 바랍니다. KBS 쿨 FM 57분 교통정보 이현입니다.

0: 중요한 걸 왜 놓치시나? 고칼슘, 고단백, 초당까지 완전 균형 영양식 서루유 한 끼 식사 데일리 케어.
1: 본 제품은 특수 의료용도 식품으로 의사, 임상 영양사 등 전문가와 상담 후 섭취하여야 합니다.
2: 땅스부

0: 23년생 아이언익인데요. 신차도 아닌데 왜 이렇게 꼼꼼하게 봐주세요?
1: 현대자동차 눈에는 신차도 중고차도 똑같은 자식이란다.
2: 272개의 항목 점검과 신차와 동일한 보증까지. 차를 만드는 제조사니까 중고차도 신차처럼. 현대인증 중고차 지금 바로 검색해보세요.

0: 카세테이프로 돌려듣고
1: 손범수 아저씨의 소개 멘트 기다렸다가 듣고
0: 도토리 충전해서 BGM으로 깔아 듣고
1: 노래방 가면 끝곡으로 완창하고 싶었던 추억의 노래 다들 있으시죠?
0: 그런 노래들을 하나씩 꺼내놓는 시간입니다. 이 노래
1: 2026년에도 듣는 사람
2: 저요 저요 저요.
0: 매주 이 시간 저와 함께 추억여행 가시는 분입니다. 노래 강균성 형님 어서오세요.
1: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0: 한 주 동안 또 잘 지내셨나요?
1: 아 정말 열심히 살고 있습니다.
0: 어떻게 사시길래 열심히 사시는 거죠?
1: 요 며칠 전에 이사를 해가지고.
0: 아 저번에 말씀하셨던.
1: 네. 와 진짜 이삿짐 아무리 포장 이사를 한다 해도
0: 네.
1: 구분져야 될 것들이 있고.
0: 아 맞죠.
1: 또 버릴 것들이 있고. 엄청나게 많이 제가 버렸어요 뭘.
0: 오.
1: 그리고 제가 예전에도 방송에 잠깐 나왔는데 신발이 정리가 안 돼가지고 난리가 났었는데.
0: 아유 신발 많으시죠.
1: 신발 정리도 하고 아무튼 그래가지고 먼지도 엄청 마시고.
0: 아 그쵸.
1: 근데 제가 여기서 한 6년 살았거든요.
0: 네.
1: 근데 여기에서 이제 어머니와 함께한 어떤 추억들이 막 떠오르는 거예요.
0: 아.
1: 그래서 이 벽에 못이 이렇게 딱 박혀 있는 그 네. 모습을 딱 보면서
0: 오.
1: 처음 여기 왔을 때 엄마랑 무슨 케야 있잖아요. 거기 가서 막 둘러보면서
0: 네.
1: 거울도 사고 막 소파도 사고 이랬던 게 갑자기 추억이 막 떠올라서 가슴이 이렇게 약간 먹먹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어머니께 말씀드렸어요.
0: 네.
1: 엄마 그때 기억나? 그때 엄마 뭐라는 줄 알아? 야 저기는 갖다 버리고 와라. 저희 엄마 완전 티거든요.
0: 나 방금 너무 약간 감동받아가지고
1: 네.
0: 진짜 나 눈물 날 수 있겠다라고 생각했는데 어머님께서 정신 차리고 라디오 하라고
1: 쓰레기 버리고 오라고
0: 해주시네요. 네. 와, 좋습니다. 고생 많으셨어요 이사하느라고.
1: 감사합니다.
0: 러뷰님께서 이 코너 매주 듣고 있는데요. 두 분 방송하시는 모습 너튜브에서 영상으로도 볼 수 있어서 너무 좋았어요. 앞으로 종종 보이는 라디오도 해주세요. 그쵸. 이게 또 눈으로 보면서 듣는 거랑 또 차이가 있을 수 있어요.
1: 맞아요.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0: 한때 남자라면 네. 비를 꿈꾼 적이 다들 있으시지 않으세요?
1: 아 진짜 너무 멋있잖아요.
0: 그리고 또 무쌍들은 또 유일한 그렇죠. 빛입니다. 네.
1: 그리고 저는 또 이제 같은 회사 소속이었단 말이죠.
0: 네.
1: 그러니까 제가 데뷔하기 전에
0: 네.
1: JYP에서 이제 우리 노을 멤버들과 숙소 생활을 하고
0: 오.
1: 이제 막 곡을 받고
0: 네.
1: 데뷔를 앞두고 있는 그 기간 동안
0: 네.
1: 비는 아주 활동을 하고 있었고
0: 오.
1: 그래서 그때부터 이제 자주 만났었거든요.
0: 아 그랬구나.
1: 정말 이게 실제로 보잖아요 비를.
0: 네.
1: 근데 키도 크죠.
0: 네.
1: 어깨가 진짜 넓어요. 어깨가 미친 듯이 넓어요 진짜. 남자로 보면 비 줄리엔 강이에요. 이 느낌이에요 그냥.
0: 그러니까 아, 바로 이해됐어요.
1: 근데 이게 비주얼도 너무 멋있고.
0: 아 맞죠.
1: 그런데 춤을 또

0: 어 힘들어. 이건 공기.
1: 뭐야, 왜 이렇게 비슷해?
0: 이건 공기 반 소리 반이 아니고 네. 공기 90, 소리 10.
1: 그러다가 비가 이제 고음에서는 네. 갑자기 소리가 또 소리 90이 될 때가 있어요.
0: 아 그렇게 해야죠, 사실은.
1: 네. 어 이렇게 어, 뭔지 알죠?
0: 오, 그. 잘한다.
1: 네.
0: 저는 사실은 비 하면 제일 먼저 떠오르는 노래는 이 노래입니다.
1: 뭐죠?
0: It's raining.
1: It's raining. 어쩌면
0: 난 조금씩 이빨 꼭 닦고 불러야 돼요. 자칫하면 옆 사람한테 폐를 끼칠 수 있는. 아 난 근데 나는 진짜 선배님 노래 무대할 때 과호흡 왔을 것 같아요.
1: 충분히 그럴 수 있는데 진짜 폐.

0: 뭐 이거 말고 할 얘기가 뭐가 있어요? KBS에서.
1: 그렇죠. 네. 근데 멜로디를 진짜 잘 만들잖아.
0: 맞죠. 네. 우리 3597님의 신청곡 한번 들어볼게요. 비에 태양을 피하는 방법.

0: 비에 태양을 피하는 방법 듣고 왔습니다. 하, 진짜 들으면서 네. 난 우리 선배님 과호흡 안 올까 걱정이 됐어요.
1: 과호흡
0: 따라 부르는데 네. 제가 한 두 소절을 마저 따라 부르지를 못하겠더라고요. 아 쉽지 않아. 진짜 이렇게 소리 내는 것도 너무 본인의 유니크한 톤인 것 같아요.
1: 그러니까요. 너무 멋있네요. 정말. 네.
0: 노을의 균성님과 함께하는 이 노래 2026년에도 듣는 사람
2: 저요 저요 저요.
1: 이건 뭐예요? 이게 뭐예요? 이게 누구예요?
0: 아니 얼마 전에 네. 그 아이오아이 최유정님께서 그 짱구 버전으로 좀 해준 거예요.
2: 쪼요 쪼요 쪼요.
1: 어우 너무 귀여우신데요.
0: 진짜 제가 그래서 다른 걸 해주셨는데 네. 제가 그 틈새를 놓치지 않고 이거 하나 해달라.
1: 와 너무 감사합니다.
0: 주말에 하겠다.
1: 너무 감사해요.
0: 혹시라도 듣고 계시다면은 우리 유정님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1: 아유, 감사합니다. 네.
0: 자 B특집 두 번째 사연 소개해 볼게요.
3: 4013님의 사연입니다. 2005년에 비만큼 춤을 잘 추는 여자 가수가 데뷔를 한다 하면서 여자 비라는 소개와 함께 데뷔했던 가수 기억하시나요? 아이비요. 춤을 적당히 췄으면 여자 비? 웃기시네. 다들 이랬을 텐데 너무 잘 추니까 다들 여자 비 맞네 했던 기억이 납니다. 근데 저는 춤도 춤이지만 노래를 너무 잘 불러서 좋아했어요. KBS 윤도현의 러브레터에 나와서 바본가 봐라는 발라드 곡을 불렀는데 맞아요. 와, 왜 이렇게 잘 불러요? 그래서 그때 찐팬이 되었답니다. 그래서 유혹의 소나타로 1위를 했을 때는 저 울기까지 했어요. 말하다 보니 오랜만에 듣고 싶네요. 손발했던 유혹의 소나타 들려주세요.
0: 아, 이 노래 모르는 사람 없습니다.
1: 그렇죠.
0: 유혹의 소나타 2007년 발매곡이죠.
2: 롱 타겟!
0: 아, 근데 진짜 지금 생각해보면

0: 없이 작업을 중지하고 대피.
1: 여름철 재해 예방 수칙으로 건강과 안전도 지킬 수 있습니다. 산재 위험 상황은 안전일터 신고센터로 신고해 주세요.
0: 이 캠페인은 고용노동부와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이 함께합니다.
2: 아직 음식물 처리기 없어요? 휴렉

0: 윤성님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이 노래
1: 2026년에도 듣는 사람
2: 저요!
1: 저요! 아, 빠지지 않네요.
0: 나 진짜 몇 개월 후에는 이 저요 저요가 얼마만큼 다양하게 또 생겨있을지 기대가 됩니다.
1: 아이고,
0: 오늘은 비 특집입니다. 이름에 비가 들어가는 가수들이 등장을 하고 있는데 이번에 또 누가 나올지 좀 예상이 되세요?
1: 예상이 네. 잘 안 됩니다. 이미 비. 다 나온 것 같은 느낌이에요. 벌써 그
0: 비가 이렇게 말하니까 네. 딱 떠오르지 않는 것 같아요.
1: 그러니까요.
0: 자, 과연 누가 나올지 세 번째 사연 소개해 볼게요.
1: 기침나무님의 사연입니다. 2004년이었어요. 국밥에 소주 감성으로 노래를 기가 막히게 하는 남자가 타임레스라는 노래를 부르는데 이 사람은 최소 마흔이다 라고 생각합니다.

0: SG 워너비입니다. 저는 2004년부터 쭉 SG 워너비를 애정했고요. 2026년엔 지금도 그들을 응원합니다. 활동이 적어서 서운했던 시기에 놀면 뭐하니의 멤버들이 다 같이 나왔어요. 덕분에 다시 한번 SG 워너비의 시대가 왔을 때 저는 그들의 음악을 들으며 많이 울었습니다. 음악도 좋기도 좋지만 그 시절의 감성과 그 시절의 저에게 푹 빠져버렸었거든요. 수많은 명곡 중에 내 사람 신청합니다. 저의 최애곡이기도 하고요. 이 곡 들으며 2006년의 저를 만나고 싶어요.
1: B특집 세 번째 가수는 SG 워너비입니다.
0: 워너비에 그 B가 들어가서
1: 생각도 못했네. 저 개인적으로 소신발언 하나 하겠습니다. 네. 전 SG 워너비 안 좋아합니다.
0: 어? 왜요?
1: 전 이분들 때문에 네. 정말 힘들었어요.
0: 왜요?
1: 이분들한테 너무 빠져서요. 네. 저희 딱 유학할 때거든요.
0: 아, 네.
1: 팝송을 불러야 되는데 네. 팝송을 다 제가 부르고 있더라고요. 난 너무 애써 내가 빠진 거예요.
0: 아, 그럴 수 있어요.
1: 앨범을 그 데뷔 앨범 그 네. 얼굴 옆모습만 딱 나왔던 자켓 혹시 기억하시나요? 1집.
0: 어, 네, 그렇죠.
1: 그거를 사달라고 졸라서 보내 받아서 얼마나 들었는지 몰라요. 정말. 제가 부른 모든 팝이 그러니까 돼서.
0: 근데 그때 잠깐 그런 거잖아요. 지금 폴킴의 색이 그때부터 저는 있었을 거라고 생각하는데요.
1: 아 근데 저는 그때 그 영향을 한 5년을 가져간 것 같아요.
0: 상당히 많이 가져갔네요.
1: 그러니까 이게 한번 그렇게 하니까 그러니까 네. 노래를 배우지 않은 상태에서 그걸 하고 나니까 그렇게 제가 습관이 돼버리더라고요.
0: 아, 네. 근데 그걸 어떻게 다 없앴죠 이렇게?
1: 열심히 노력했죠.
0: 대단하십니다.
1: 또 이제 부르는 장르가 바뀌기도 하니까.
0: 굉장히 유연한 보컬이네요.
1: 그만큼 제가 SG 워너비를 사실 사랑했습니다.
0: 아 그렇군요. 네.
1: 사연에 언급된 데뷔곡 타임레스. 네. 아,

0: 아 이때 김진우님이 고2에서 고3이 되셨어요? 아 그렇게 진짜 어렸어요?
1: 진짜 어렸어.
0: 아 너무 어리다.
1: 그러니까요.
0: 2003년에 김진우님이 MBC 라디오 별이 빛나는 밤에 별밤 뽐내기에 학생 신분으로 출연을 해서 가수 데뷔를.
1: 어머. 야.
0: 대박. 저 뽐내기 출신이잖아요.
1: 어 폴킴 씨도요?
0: 네. 제가 뽐내기 마지막 세대예요. 제가 끝나고 나서 그 다음 해에도 뽐내기를 했는데 네. 연말까지 못 가서 연말 장원이 없어졌어요. 그 중간에 사라졌고 제 기억이 맞다면 제가 마지막 연말 장원입니다.
1: 심지어 장원이었어요?
0: 자, 그래서 달달이 뽑아서 연말에 그 장원들을 모아요. 그 1등들을 모아서 연말 장원을 한번 합니다.
1: 거기서는 어떻게 됐어요?
0: 탑4.
1: 그러니까
0: 1등 말고는 탑4까지 2, 3, 4는 등수를 안 정해줬어요. 아~ 그냥 탑4.
1: 2등이나 마찬가지죠. 네. 공동 2등.
0: 그래요. 우리 사실은 모르니까.
1: 그럼요.
0: 1등을 획득시키고 못하니까 2등을 할까요?
1: 네, 2등을
0: 하시죠. 다시 할게요. 2등이었어요.
1: 아, 그러니까. 그 1등 중에서도 2등. 이야 대단하시다 진짜.
0: 사연자님이 신청하신 노래의 내 사람 이 노래가 2006년 발매곡이고요.
1: 네.
0: 2021년 놀면 뭐하니 출연 때 이 노래가 화제가 됐었습니다. 진우님이 중간중간 애드립을 정말 맛있게 넣어주셨거든요.
1: 애드립 진짜 너무너무 잘하죠 정말.
0: 맞아.
1: 네.
0: 그리고 또 유명한 노래가 2008년 발매곡인 라라라.

0: 잘한다 잘한다.
1: 아니 이때부터 멤버 이석훈 형님이 네. 이제 함께 있었어요.
2: 아 그렇죠.
1: 예. 아 이석훈 선배님도 진짜 목소리 너무 그때부터 좋아했거든요.
2: 그렇죠.
3: 헤이요. 약간
1: 그러니까 이게 이 팀에 정말 다양한 톤이 들어가가지고 네. 이 뭔가 이렇게 뭐 두성, 비성 이렇게 나뉘잖아요. 그러니까 그 다양한 성구에 가수들이 있는 팀인 것 같아요.
2: 그리고 이제 이 아이디 분이 기침 나무시잖아요. 이게 라디오에서 일어났었잖아요. 노래 부르다.

0: 바로
1: 마이크를 충분히 뗄 수 있는데 처음 기침 나왔을 땐 들어갔다 쳐요? 네. 근데 왜 두 번째 기침할 때도 왜 안 떼냐고.
0: 그러니까 어떻게 해도 가수인 거죠. 마이크에서 네. 멀어지지 않고 라이브 인증해주기 위해서. 너무 라이브가 음원이랑 똑같으니까.
2: 아 이거 너무 웃긴다 진짜.
0: 아 진짜. 아. 근데 형들은 진짜 음원이랑 똑같아요.

0: SG 워너비의 내 사람 듣고 왔습니다.
1: 아, 뒤에 애드립 난리 나네요.
0: 아, 난 형 혀 깨문 것 때문에 정신을 못 차리겠네.
1: 아, 그래요? 아, 너무 멋있다 우리 진짜.
0: 앞으로 혀 깨물 거면 네. 가요광장에서 라이브 하다가 혀 깨물어줘요.
1: 알겠습니다. 고려해 보겠습니다.
0: 네, 기대할게요. 네.

0: 아 지금 들어보니까 아 그리고 이 노래만큼이나 유명했던 게 그 업신짤.
1: 업신짤
0: 위에서 내려보는 듯한 네가 약간 이런 표정 뭔지 아시죠? 아,
1: 이거는
0: 여러분?
1: 시연 눈썹을 해줘야 돼요.
0: 아, 진짜 뒤로 올백으로 넘기셨어요.
1: 아 그러니까요. 이 두상이 예쁘니까 가능한 거예요.
0: 맞아. 네. 아, 근데 형 연습생 시절에 담빈님과 함께 연습을 했다는 얘기가 진짜예요?
1: 이게 함께 연습을 한 건 아니고 오. 그 제가 이제 JYP 들어가기 전에 사이더스라는 회사에서 네. 남자 연습생으로 있었어요. 네. 그래서 남자 연습생 연습실이 따로 있고 네. 여자 연습생 연습실이 따로 있고 오. 또 배우 팀이 있었는데 네. 그때 당시에 담비 씨는 배우 쪽에 계셨어요.
0: 아 원래 배우를
1: 원래 배우를 준비하려고 했었나 봐요. 오. 근데 저희가 체육 대회를 하니까 이제 남자 신인, 여자 신인, 뭐 배우 신인 다 모여서 우리가 그 오. 회사 직원분들과 함께 체육 대회를 한 적이 있어요. 네. 그때 이제 담비 씨를 그때 뵀었던 거예요.
0: 아 그랬구나. 아, 형 진짜
1: 그때도 진짜 예쁘셨어요.
0: 아니 근데 하다 보니까 저희가 마칠 시간이에요. 아. 형 이제 가셔도 될 것 같아요.
1: 이제 갈게요.
0: 네, 네. 저희는 균성님 보내드리면서 손담비의 토요일 밤에 들어볼게요. 형 다음 주에도 꼭 만나야 돼요.
1: 다음 주에 만나요.

안녕하세요. 베스트슬립 대표 서준원입니다. 5성급 호텔 침대의 편안함 매일 누리고 싶지 않으세요? 이제 부담없이 월 3만원대의 베스트슬립 Z 시리즈를 만나실 수 있습니다. 베스트슬립 렌탈케어 서비스, 지금 바로 최고의 수면을 구독하세요. 베스트슬립.

올 거거든요. 여러분도 오실 거죠? 저 오실 때까지 기다리고 있을 거예요. 저 가비 씨 와도 자리 안 비켜줄 거니까 그렇게 아세요. 아시겠죠? 오늘 끝곡은 B2B의 나의 바람 준비해봤습니다. 우리는 내일 낮 12시에도 꼭 만나요. 여러분 늘어지세요.

시점적으로는 성동교 부근에 고장난 차가 서 있습니다. 4차로가 막히면서 군자교부터 서행하고 있습니다. 올림픽대로 공항 쪽 청담대교에서 반포대교 쪽으로 뒤챕니다. 더 가서 여의하류에서 성산대교 쪽으로는 사고 여파를 받고 있는데요. 처리는 조금 전에 됐습니다. 하남방향 성산대교 부근에서 사고를 처리하고 있고요. 1차로가 막혀 있습니다. 가양대교 부근부터 정체가 심한데요. 성산대교까지 가는데 14분 정도 걸리겠습니다. 강변문을 이용하기는 그리 어렵지 않으실 텐데요. 구리방향 원효대교에서 반포대교 쪽으로 뒤챕니다. KBS 쿨 FM 57분 교통정보.

니까 좀 음소거 혹은 방해금지 모드 안 될까요? 이 모든 숨 좀 be quiet 할 수 없을까요? 이런 얘기 했는데요. 저도 굉장히 공감하는 바입니다. 저는요 여러분 주말뿐만 아니라요 평소에도 방해금지 모드예요. 평소에도 보통 방해금지 모드에 집에 가면 거의 체크 안 합니다. 죄송합니다. 너무 저도 그 소음이요. 그 뭔가 약간 알람 울리고 진동 울리고 이런 게 좀 스트레스 받을 때가 있어요.

헤이 헤이 뮤직 매니저, 내가 노래 하나 골라왔는데 이어서 선곡 좀 해주실래요? Can you pick a song for me? 아니 우리 뮤직 매니저들 이게 대체 무슨 일이에요? 우리 뮤직 매니저들 선곡 실력이 점점 더 좋아지는 것 같아요. 아, 처음에는 뭐 좀 하네 이 정도였는데 이제는 여기서 이 노래로요? 싶다니까요. 나 진짜 감탄했잖아. 그런데 제가 이렇게 칭찬해줬다고 방심할 거 아니죠. 우리 매니저들이 어디까지 발전할 수 있는지 저 가비가 퀸가비가 항상 항시적으로 지켜보고 있을 거예요. 더욱더 기발한 선곡 나 많이 기다리고 있어요. 많이 남겨주세요. 혹시 아직도 참여 안 한 매니저들 있나요? 그럼 안 되죠. 제가 지금 바로 뮤직 매니저 참여 방법 알려드릴게요. 가비의 스브레디오 인스타그램에 미리 한 곡 선곡해서 올려놓으면요. 그럼 그 곡의 다음 곡을 선곡한 이유와 함께 댓글로 달아주시면 됩니다. 너무 쉽죠? 그냥 어려울 거 없어요. 편하게 듣고 싶은 노래. 저 그냥 이 노래 듣고 싶습니다. 이게 이유가 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냥 묻지도 말고 따지지도 말고 틀어주시죠. 지금 우울하니까요. 뭐 이렇게 하셔도 되는 거예요. 아무거나 편하게 남겨주세요. 문자번호 샵8910,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 어플 콩과 KBS 플러스는 무료입니다. 소개된

0: 가비의 슈퍼라디오.
1: 2시엔 가비가 내려와 가비의 스페레디오 2부 시작했습니다. 오늘 제가 발라드 선곡했는데 의외로 지금 신나는 곡이 많이 나오고 있어요. 좋습니다. 다음 선곡도 볼게요. 나비님이 신청해 주셨어요. 나비의 집에 안 갈래. 진짜 나비님이실까요? 왜냐면 아이디가 나비시거든요. 네, 나비의 집에 안 갈래를 나비님이 신청을 해주셨어요. 주저하는 연인들을 위해 필요한 한마디가 아닐까요? 라면 먹고 갈래? 가비 라디오 함께 들을래? 라고. 오 마이 갓, 굉장히 센스 있다. 라면만 먹는 게 아니고.

아니, 맞죠. 왜냐면은 우리가 썸으로 시작해서 오늘부터 일을 했으면 그 다음은 이제 집에 안 갈래죠. 네, 같이 더 있고 싶으니까요. 아무래도 이게 맞죠. 순서가. 지금 순서대로 착착착 가고 있거든요, 저희가. 코코레몬 0019님이요. 주저하지 말고 바로 연락해서 만나요. 만나서 얘기하고 해야지요. 장기하와 얼굴들의 우리 지금 만나 신청해 주셨어요. 아, 저도 약간 그 톡으로 혹은 통

꺼내서 이야기해야 합니다. 오, 너무 좋아요. 지금 집에 안 갈래? 우리 지금 만나. 여기 바뀌어야 돼요. 지금 만나서 집에 안 갈래로 넘어가야 되는데 지금 요 흐름도 좋거든요. 좋습니다. 그러면 나비님이 신청해 주신 나비의 집에 안 갈래? 코코레몬 0019님이 신청해 주신 장기하와 얼굴들의

있어요. 우리 다음 매니저들의 선곡도 한번 만나볼게요. 손에 손잡고 님이요. 주저하는 연인들을 위해 뒤에는 소녀시대 힘내가 나왔으면 합니다. 힘내세요. 용기 내세요. 젊으니까 할 수 있어요. 그쵸? 주저하는 연인분들? 이라고 해주셨고요. 청조사 1위 가비짱. 좋은데요? 아이디가 청조사 1위 가비짱이신 분이요. 백정의 대쉬. 주저하는 사람에게는 때려야죠. 바로 입술로요. 대쉬라고 해주셨어요. 지금 본격적으로 약간 움직여보겠다 하는 그런 기운이 느껴집니다. 네. 댄스곡으로 지금 한번 힘차게 요 러브를 한번 움켜줘 보겠다 하는 그런 느낌이 들거든요. 소녀시대의 힘내 그리고 백지영의 대쉬. 대쉬 정말 제가 좋아하는 노래예요. 예, 너무 시원하잖아요. 너무 좋아하는 노래인데 요 두 노래 한번 같이 들어보고 올게요. 소녀시대의 힘내.

이게 계시라고 생각하면 어떠세요? 지금 우리가 함께 들으면서 이런 이야기를 나누고 있다. 이게 계시라고 생각하고 한번 한 발자국 다가보시는 거 어떨지 제가 추천드립니다. 그럼 그립다 청춘님이 신청해 주신 볼빨간 사춘기 좋다고 말해 빛이 많은 솔로님이 추천해 주신 제니의 솔로 듣고 올게요.

2시엔 가비가 내려와 가비의 스프 라디오 오늘 뮤직 매니저 끝이 났습니다. 여기서 끝내면 아쉬우니까 제가 퀴즈 하나 준비했어요. 퀴즈 매니저. 아까 우리 매니저들이 선곡해준 노래 중에 정용화 씨 노래 기억하시죠? 처음 사랑하는 연인들을 위해 였습니다. 이 곡은 2011년 우리 결혼했어요 출연 당시 발매된 정용화 씨의 자작곡이에요. 연인과 서로 땡땡하는 사이 되길 바란다 라는 의미로 붙여진 부제목 땡땡송. 이 땡땡에 들어갈 말이 무엇일까요? 1번 반말, 2번 존댓말, 3번 거짓말, 4번 막말, 5번 혼잣말. 나머지가 다 이상하죠. 네. 아, 뭐 1, 2번까지는 괜찮은데 3, 4, 5번 이상하죠? 네, 여러분 정답 보내주세요. 문자번호 샵8910,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 어플 콩과 KBS 플러스는 무료입니다. 정답자 10분 뽑아서 오메가3 젤리 보내드릴게요. 그럼 정답은 3부에서 발표할게요. 저희는 이하이의 손잡아줘요 들려드리면서 3부에 가 있을게요. Let me

0: 오랜만에 찾아와준 싱어송라이터 윤마치 씨가 함께하는 선곡 선곡하다 긁혔쥬 준비되어 있습니다. 그럼 광고 듣고 다시 올게요.
1: 우리 집에는 사무실에도 창고에도 철제 선반은

0: 아니 근데 우리 마치 씨가 지금 네. 못 나온 데 이유가 있더라고요. 아. 이해가 가는 이유였는데 다섯 번째 EP 앨범 상생관계가 나왔습니다.
1: 오 마이 갓. 오 마이 갓.
0: 상생관계.
1: 저희 자식.
0: 이게 굉장히 의미심장한데요. 앨범 제목이 약간 마치와 지니의 어떤 관계처럼 볼 수 있을까요?
2: 살생관계 아닌가요, 그러면?
1: 네. 잘 친다. 네. 잘 친다. 네. 아니, 이게 뭐 저의 약간 못난 마음들이 있잖아요. 뭔가 이렇게 지니한테 긁히고 집에 가다가 드는 그런 못난 마음들이나
0: 알죠.
1: 그렇죠. 네. 그럼 사실 저도 밝지만 그 이면에는 많은 생각들이 있거든요. 근데 그 생각을 담아봤습니다.
0: 와, 네. 못난 마음을 담기 쉽지 않은데 왜냐면 그 마음은 계속 누르기 마련이잖아요.
2: 맞아요.
0: 근데 그거를 꺼낼 때 조금 힘드셨겠어요.
1: 그래서 네. 약간 조금 그럴듯하게 꺼내느라고
2: 아, 좀 그러니까. 멋있게.
1: 그러니까. Yeah.
0: 맞아.
1: 네, 무슨 말인지 알죠?
2: 테이크아웃을 좀 했군요.
0: 완전 알겠어.
1: 무슨 말인지 알죠?
0: 짜증나고 네. 너무 싫고 그쵸. 그냥 너무너무 밉고 한데
2: 네. 오늘 바람이 불어오는 마음은 뭐 이렇게 이런 마음을
1: 그렇죠. 네.
0: 그렇습니다.
1: 이게 새벽 감성으로다가 그렇게 좀 적어봤고
2: 저는 다 들어봤죠.
0: 들어보셨어요? 네.
2: 제 플레이리스트 이거 인증할 수 있을 정도.
0: 확실히 뮤지션이다.
2: 네. 바로 들어봤죠.
1: 좀 이따 그럼 인정 한번
2: 네네네 한번 해드릴게요.
1: 호락호락하게 넘어가면 안 되겠대요.
0: 그러면 타이틀곡이 뭔지 아세요?
2: 아, 시소인간이요.
0: 조금 불러주실 수 있어요?
2: 근데 제가 부르고 싶지만 오늘 주인공인 우리 마치님한테 넘기겠습니다. 그래서
1: 알겠습니다.
0: 어떤 노래예요? 혹시 시소인간?
1: 이게 사회가 내가 뭔가 내려가면 내려가면서 타인의 뭔가 올라감을 봐야 되는 거예요. 물론 제가 올라갈 때는 타인의 그쵸. 내려감을 보겠죠.
0: 누군가 누르면서 내려가는 걸 수도
1: 그쵸,
0: 있죠.
1: 그렇죠. 이게 사회에 뭔가 그 맞아. 그건 한정돼 있고 거기 안에 들려면 뭔가 이렇게 경쟁을 해야 되고 뭔가 그런 비교를 해야 되고 그러니까요.
2: 마치는 맨날 위에 있어가지고 저 맨날 밑에 있었거든요. 그래서
0: 밑에 있는 사람이 그런 애티슈드가 아니긴 한데 지금 진짜 범진 씨
2: 아 이렇게 보는데 아 멋있다
1: 참 그럼 얘를 지켜주지 그랬어요. 네.
0: 그럼 한번 조금 들어볼 수 있을까요? 그냥 무반주로
1: 맹맹 버전의 시소인가요?
0: 맹맹 버전
1: 잠깐 좀 퍽퍽하네요. 목소리
2: 김정훈 선배님 아니에요 방금?

0: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1: 어, 컴플에서 건 것 같아요 오늘. 어머. 약간 맹맹한 것 같아서 오히려 소리가 쨍하게
0: 좋다는 거죠?
1: 네, 엄청 좋은데요?
0: 감사합니다.
2: 마치마치 윗마치 너무 네. 노래 잘한다.
1: 진짜로 어, 노래가 더 좋아졌어요 뭔가.
0: 밥벌이잖아요.
1: 아
2: 밥벌이잖아요.
0: 잘해야죠.
1: 아, 근데 이번에 앨범이 좀 밴드 사운드

0: 어머 우리 마치 씨 노래 너무 좋다.
1: 감사합니다.
2: 마친 거예요 지금?
0: 아 뭐래? 진짜 왜 저러는 거야?
2: 아 노래가 나사, 너무 더 듣고 싶어서 마치기 아쉽잖아요. 마치기
0: 너무
2: 아쉽잖아요.
0: 더 듣고 싶으니까.
2: 네, 더 듣고 싶으니까.
0: 아니 우리 마치 고생 많이 했겠다 진짜.
1: 네. 아 근데 너무
0: 만드느라고
1: 재밌었어요.
0: 그래요?
1: 고생과 뭔가 재미와 모든 것이 이제 희노애락이 담겨 있죠.
2: 아, 돌아보니
1: 원래 앨범 좀 그렇지 않나요?
2: 앨범은 그 낳기 전까지는 내가 절대 둘째 낳나 이러다가
1: 맞아.
2: 이제 조금 슴슴해질 때 되면 둘 날 때 되지 않았나?
1: 범진이도 산고를 그 출산의 고통을 아는구나.
2: 출산의 고통을 알죠.
1: 아는군요.
2: 이러면서 아, 나 볼까?
1: 알죠. 이제 가디도 안무 창작하실 때.
0: 아, 그 저는 안무 창작할 때. 모르겠어요. 저는 되게 굉장히 기계적으로 하고요. 되게 한 달에도 저 일주일에 한 번씩은 꼭 짜는 편인 거니까.
2: 안 그럴 것 같은데 되게.
0: 근데 기계적으로.
1: 그게 프로 그게 그럴 그렇게 될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0: 감정을 많이 안 넣고 네. 그냥 보기 예쁘고 사람들 좋아할 것 같아.

0: 그것만 듣게 되거든요.
1: 네, 맞아요. 맞아요.
0: 계속 그것만 듣게 돼요.
2: 맞아요.
0: 맞아요. 맞아요. 이거는 뭐 좋아해서 그런
1: 근데,
0: 거지.
1: 근데 이건 좋아해서도 그렇고 이별할 때도
2: 맞아. 이별할 때
1: 꽂히는 노래가 있어.
0: 맞아. 이별할 네. 때도
2: 그런 노래 있었어요?
1: 내 노래 같은 어 많죠. 이별 택시 같은 거 이제 들으면
0: 어 저도 하나 있었어요.
1: 어디로 가야지?
0: 홀로 홀로.
2: 아 김나영 씨.
0: 네. 김나영 씨 홀로를 계속 들었던. 네. 이마치 씨 없어요?
2: 저도 있죠.
0: 어떤?
2: 저는 그 박원 씨의 All of My Life라는 곡이 있어요. 예. 대학생 때로 돌아가는 것 같아요.
1: 아, 대학생 때구나. 네.
0: 그것만 들으면 또 그때로 돌아가는 것 같죠.
2: 맞아요.
0: 맞아요. 그러면 어떤 노래 한번 하셨는지 추천하셨는지 네. 우리 범진 씨 한번 먼저 말해볼까요?
1: 저는 기리보의 하루 종일. 오. 하루 종일 생각나잖아요. 이 노래 가사 들으시면서 네. 저희가 떠들었던 그 모든 가사 같은 지금 상황에 맞는 가사 같은 노래를 준비했습니다.
2: 진짜 단순하게 골랐다.
1: 아 단순하지만 전공법으로.
0: 전공법으로?
1: 네네네.
0: 하루 종일 생각난다는 그런 의미예요.
1: 네 맞아요. 가사가 너무 직설적이고
2: 아, 그냥
1: 네 되게 좋아요.
2: 여기 사연에서 그냥 이렇게 그냥 그대로 그대로 가져온 거잖아요.
1: 아 근데 딱 유레카 와 이 노래 아니면 안 되겠다.
0: 와 바로 너무 쫙 맞았다라는 그런 느낌. 그치 이런 노래 많이 듣게 된다니까요. 그러니까요. 약간 몽글몽글하게 맞아요. 만들어주는 노래. 와 나도 좋아하는 사람 생기고 싶다.
1: 아 봐봐 이 노래 들으니까 바로 나오잖아. 좋아하는 사람
0: 그 느낌 들어. 나 좋아하는 사람 생겨 그게 기분 좋잖아요.
1: 맞아요.
0: 뭐 삶에 활력이 생겨.
1: 하루 종일
0: 나와. 나도 좋아하는 사람 생기고 싶다 지금.
1: 종일 나와.
0: 좋아요 좋아요.
2: 아, 그때 여기서 조금 이제 제가 좀 그러니까 잘 봐야 될 게
0: 네. 네?
2: 이지유 씨가
0: 네. 네.
2: 지금 이루어진 건지
0: 네.
2: 짝사랑인 건지
1: 네.
2: 나오지 않았어요.
1: 네.
2: 근데
1: 이 노래가 그래요. 되겠니 네. 아. 술은 약한 맛은
2: 약간 아.
1: 네.
2: 뭐 그냥 해결책이 아니잖아요. 근데.
1: 아, 그쵸.
0: 그러면 우리 마치 씨 한번 얘기해 볼까요?
1: 마치 씨 뭐길래 지금 벌써부터 힘을 주시는 거죠?
2: 최예나 씨의 네. Catch Catch.
0: 오. 오. Let's go.
1: 아 이게 그거? 어 그거구나 예나씨
2: 그렇지 이거지
0: 그냥 마치씨가 듣고 싶은 거 아니에요
1: 그러니까 지유씨는 아 우리 마치씨는 아이돌 곡을 많이 갖고 오잖아
2: 제가 이렇게 춤출 수 있는 곳이 많이 없어요
1: 아
2: 제가 춤을 추면 옆에서 더 신나게 춰주시는 분이 계시는 곳도 많이 없어요
0: 네네네
2: 여기잖아요
0: 그쵸 그쵸 그쵸 그쵸
2: 지금 바로 춰주셨잖아요 가비 가비 아.
0: 이건 정말 예 네, 네. 이거는 진짜
1: 그러면 마치 씨는 춤을 추고 싶어서 이 선곡을 하신 거네요
0: 그러니까 마치 듣고
2: 싶은 노래 몰아가지 마시고요 자 들어보세요
0: 네
2: 지금
1: 네.
2: 요즘 시대가 어떻습니까 시대가 당찬 여성
0: 오.
1: 네네
2: 지금 잡으세요 지금 오. 이렇게 하루 종일 이렇게 노래만 들으면서 그냥
1: 진취적이게 잡아라
2: 막 이렇게 뒤에서 이렇게 소극적으로 이렇게 노래만 들은 No
0: 그냥 가서 잡아라
1: 가서 잡아라
2: 이러다 놓치겠어 캐치 네. 캐치 잡아서
1: 캐치 캐치 해라
2: 네
0: 아 약간 좀 용기를 불어넣으시는 노래로 아 좋다 좋다 요거
1: 근데 아이 같으세요 지유님은 그래서 캐치 캐치하기가 좀 힘드실 것 같아요
2: 편견입니다
0: 그쵸 그건 그쵸. 모르는 거죠 범진 씨
1: 네.
2: 그럼요
0: 이분이 계속 약간 몽글몽글한 노래 듣다가 약간 진취적인 노래 듣고 싶을 수도 있거든요
1: 그쵸.
0: 그런데 요거는 이제 피디님이 선택해 주시는 거니까요. 피디님의 선택은 누구의 선곡일지 노래로 확인해 볼게요.
1: 쉽다 쉬워.

0: 여기 싸우고 있어요, 여러분. 예. 네, 그래서 마이크가 켜질 때까지
1: 빨리 켜주면 예. 좋겠어요.
0: 우리 친구들이 말을 멈추지를 않고 있습니다. 네. 어쨌든 간에 저희 범진 씨의 선곡이 나왔는데요. 네. 기리보이의 하루 종일을 틀어주신 이유가요. 우리 피디님이 시소인간 듣고 몽글해진 마음 또 몽글송으로 가봤습니다. 아,
1: 그렇군요.
0: 그러면은 사실
2: 아니 진짜 근데 맞죠? 잘 치신다.
1: 어쩔 수 없죠. 네.
0: 똑똑하죠.
2: 멘트가 너무 좋으세요.
0: 저희 피디님이 굉장히 네. 고학력자

0: 실력은 자부하죠.
1: 어, 알겠습니다. 일단 뭐 지금 확인할 수는 없는 문제라서 저희가 노래 나갈 때 한번 네, 까볼게요. 네.
0: 저는 이 노래가 아, 이 사연이 나오고 아, 마치가 제발 만만하니 나오면 좋겠다 노래. 어. 만만히 할 것 같다 만만하니.
1: 그쵸. 근데 우리가 지금 4부에서 들어야 될 것 같아. 왜냐면 얘기를 너무 많이 해가지고 그래요. 요 곡을 4부에서 듣고 올게요. 네.

0: 사업장이 여러 갠데 매출, 매입, 지출, 계좌 현황을 한눈에 쉽게 볼 수 없을까?
1: 경리 위한 프로그램 경리나라 쉽고 편한 경리 업무 경리나라
0: 여러 사업자의 경리 업무도 이제 한 번에 쉽고 편하게 경리회계 프로그램
1: 경리나라
2: 술 마셨는데 대리 어디

0: 운전할 땐 팀앱으로, 음주 후엔 팀앱 대리로.
1: 어제는 비가 오더니 오늘은 찜통이네. 이럴 때일수록 안전수칙이 중요한데.
2: 폭염 때 꼭 지켜야 할 5대 기본수칙은 1. 시원한 물 섭취. 2. 냉방장치 가동. 3. 2시간마다 20분 이상 휴식. 4. 보냉장구 착용. 5. 온열질환자 발생 시 119 신고. 호우와 태풍 전에는 배수구, 시설물, 기계장비 결숙상태 등 안전점검 실시. 침수 붕괴 위험 시 즉시 작업을 중지하고 대피.
1: 여름철 재해 예방 수칙으로 건강과 안전도 지킬 수 있습니다. 산재 위험 상황은 안전일터 신고센터로 신고해 주세요.
2: 이 캠페인은 고용노동부와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이 함께합니다.
3: 아직 음식물 처리기 없어요? 휴렉

0: 막 지금 확 약간 기분이 나쁘신 상태잖아요.
1: 네.
0: 그럴 때는 그냥 오히려 초연해지는 것이 마음에 편할 수가 있어요.
1: 초연해지자.
0: 네. 비켜줄게.
1: 오. 오.
0: 비켜줄게.
1: 그냥. 그냥 죄송해요. 제가 비켜드릴게요.
0: 가세요.
1: 저도 운전 처음 시작했을 때요. 네. 저한테 뭐가 빵빵 소리가 들리면 다 나한테 하는 것 같고 네. 내가 제일 못하는 것 같고
0: 맞아요.
1: 그래서 죄송해요 죄송해요 죄송해요 죄송해요 이걸 많이 했었거든요.
2: 아 마치 씨도 그랬어요?
0: 저도 그랬죠. 그러니까 모든 차가 제 차만 보는 것 같았어요.
1: 그러니까 맞아. 네. 도로 위에 슈퍼스타가 난 줄 알고
0: 그렇죠. 그럴 때 그냥 맞서려고 하면 안 돼요. 그냥
2: 받아들여라
0: 가세요, 맞아.
2: 깜빡이만
0: 가세요.
2: 말씀 중에 죄송합니다.
1: 네.
2: 저는 그러지 못해요.
1: 오케이, 범진 씨 어떤 곡 선택하셨는지.
2: 저는 들어볼게요. 이렇게 비켜주고 못합니다.
1: 오케이.
2: 지금부터 당당해야 돼요.
1: 당당해라.
2: 파신, 파신. 이 노래 들으면서 비켜주지 마세요. 강하게 마음 강강하게.
1: 아 역시 지금 작년에 면허 딴 사람의 패기가 느껴지네. 막 쿵쿵거리고 지금 옆에서.
2: 왔어 홍대 왔어 홍대는 어디 홍대 가야
0: 홍대
2: 됩니다.
0: 어떻게 가
2: 홍대
0: 초보 운전자가 홍대 어떻게 가
1: 초보 운전자가 홍대 가면 좀 힘들어
0: 거의 말도 안 돼요.
2: 힘들어 봐야지 진짜 쉬워요 운전이 아시잖아요 강남에서 운전해야지 쉬워요
0: 거기서 한번 긁잖아요 그냥 차 버리고 싶어요
2: 차 진짜. 긁는다는 마음으로 하세요 초보 운전자님
1: 와.
2: 그러지 않으면 더 긁습니다
1: 지금 코르티시의 패션이랑

0: 스포르티스의 패션은 그러면 신나기는 패션? 하는데
1: 전혀 관련이 없죠. 사실.
0: 아 근데 초보 운전이 들었을 때 조금 위험할 수 있거든요.
1: 패션?
0: 너무 지금 너무 이제 흥분하다 보면은.
2: 아 네. 근데 그 흥분감을 가지고 비켜주지 말라는 거야. 저는 자신감을 가져라. 자신감을 북돋을 만큼.
0: 약간 더.
1: 네. 굉장히 지금 부족합니다.
2: 그 군악대가 있고 예전에 전쟁에 나갈 때 북을 치잖아요.
0: 아 전쟁 실제로, 나가는 것처럼.
2: 실제로 그 북 때문에 사람들의 감정이 동요돼요. 그렇기 때문에
1: S는 범신이 보이시죠.

0: 들어 있는 느낌인데 네. 쿼트 스텝 패션 들으면은 네. 무법자가 될 것만 같은 그럼요. 도로 위에 내가
1: 안전
0: 달리는
1: 운전하셔야죠.
0: 어, 약간 그런 느낌이 약간 드네요.
2: 괜찮아요, 괜찮아요. 보수 될 겁니다.
0: 오케이, 그럼 피디님의 선택 한번 들어보도록 할게요.

0: 닭가슴살 구우려다 에어프라이어를 발등에 떨어뜨렸어요.
1: Aigoo.
0: F도 발등도 박살이 났는데 의사 선생님이 멍이 어마어마하게 들 테니 너무 놀라지 말래요. 푸르른 여름날 푸르딩딩한 발등을 뽐내고 다닐 저에게 위로의 선곡 부탁드려요.
2: 와, 이거는 좀 어렵, 이런, 이런 사연 받으시면 어떻게 선곡을 하시는 거예요?
1: 에어프라이어를 발등에 떨어뜨리는 게
2: 아, 너무 아플 것 같아.
1: 너무 아플 것 같아. 발등이 진짜 그 살이 없잖아요.
0: 요즘 그래, 에어프라이어 막 유리로 나온단 말이에요. 뭔지 아세요?
2: 아,
1: 진짜로?
2: 두껍게.
0: 예. 그거 이제 떨어뜨리면 그냥 사실 뭐.
2: 아우, 어떡해. 아니, 근데 나는 이거 어떻게가 지금 발등도 발등인데 이거 선거 어떻게 해요?
0: 그니까.
2: 아, 이번엔
1: 어떻게
2: 범진 씨 먼저 한번 얘기해볼까 봐요.
1: 저는 이 모든 게 한순간에 이제 청춘 같은 거예요.
2: 진짜.
1: 진짜 이 모든 게
0: 아,
1: 청춘 만화
0: 솔직히
1: 같은 거예요.
0: 진짜 어처구니 없다, 그죠?
1: 이문진의 청춘 만화
0: 가디, 가디 말씀해주세요.
1: 푸르른 이 공기가 나를 사무친다 가득. 모든
2: 잠깐만.
1: 걸다 나눌 수
2: 왜?
1: 있을 것만
2: 청춘이
1: 같은.
2: 아니면은 발등도 못 지켜요?
1: 아니, 그러니까 아프잖아요. 지나갔잖아요. 그거를
2: 아,
1: 청춘이라
2: 치아가,
1: 생각해야지.
2: 아, 치아 청춘의 그냥
1: 네.
2: 발등 찍힘이었다?
1: 네. 그러니까 우리가 청춘에 젊은 날에 그런 찍힘, 그다음에 그런 사고들이 많잖아요. 근데 이겨낼 거라는 메시지를 담고 있습니다.
0: 본인도 말하면 약간
1: 아니요.
0: 어이없죠?
1: 아니요. 이 푸르른 여름날, 푸르딩딩한 이 라임을 넣으셨잖아요. 우리
0: 눈을 똑바로 보고 얘기해봐요.
1: 자, 우리 사연자님이 푸르른 여름날, 푸르딩딩.
2: 내가 근데 사연자님이었으면요. 범진이 나 놀리나? 이렇게 생각했을 이거 딱 듣자마자
1: 아니 오늘
2: 잠깐만 나 약간 놀림당하는 것 같은데?
1: 아, 저 오늘 놀림받는 것 같아. 지금 핑크 오늘 다 맞춰 입고 와가지고
2: 우리
1: 지금
0: 연락 못 받았어요?
1: 아, 뭐,
2: 오늘
1: 단톡방 있었어요?
2: 오늘 범진 씨 패는 날이에요
1: 아.
2: 오늘.
0: 범패데이 범패데이 렛츠고.
2: 오케이, 마치 씨 한번 들어볼까요?
0: 아니 근데 저도 할 말이 없긴 한 게.
2: 오케이, 한번 들어볼게요. 뭔데요?
0: 잠깐만요. 제가 선곡한 곡은 네 르세라핌의
2: 네네
0: 이브 푸시케 그리고 푸른 선영의 발등입니다.
2: 여기도
1: 야.
2: 여기도 혼나야겠네 마치.
0: I'm a mess.
2: 조롱이네.
1: 메스 필요해요 이건.
0: 네, 메스.
2: 그렇지. I'm a mess라는 거다. 나 지금 엉망이다.
0: 중의적인 표현입니다.
2: 그렇죠.
0: 수술 때 메스도 있고.
2: 아, 수술 때 메스.
0: 네, 그리고 이제 플러스업 때 메스.
2: 선영 씨 수술은 안 할 것 같은데.
1: 그니까 이게.
2: 아, 잠깐만
1: 아프고.
2: 조롱이 난무한다
1: 수술하는
2: 지금.
1: 수술하는 거예요 지금? 아, 진짜 너무하네.
0: 사실 아까
2: 그리고
0: 예, 네.
2: 지금 제목 얘기할 때부터 푸른 선영의 발등이라고 이거 굉장히 조롱이었어요.
1: 와.
0: 아니, 죄송해요 선영 씨.
1: 진짜.
0: 제가 지금 승부에 눈이 멀어서요.
1: 네. 아, 그렇다고 승부 이길 것 같지도 않은데 지금.
0: 아니, 지금쯤이면 멍이 네. 많이 가라앉았을 거라고 저는 생각해요.
2: 지금쯤이면 멍이 노랗게 됐을 시점일 수도 있다.
0: 네, 그래서 이제 웃으면서 넘기실 수 있을 거다.
1: 그러니까 청춘인 거죠.
2: 와, 청춘 라이팅.
1: 네, 청춘 라이팅.
0: 에이, 진짜?
1: 아프니까 청춘인 거예요.
0: 너무 같다 정말.
1: 네,
2: 어쨌든 이 두 아티스트가 지금 푸르른 여름날 푸르딩딩한 발등에 약간 꽂혀서
0: 네.
2: 무조건 뭐 약간 푸른 느낌으로 갔네요.
0: 네,
2: 네 청춘 그리고 푸른 선영의 발등.
0: 그렇습니다.
2: 좋았습니다. 피디님은 과연 누구의 선곡을 고르셨을지 확인해 볼게요.

0: 너무 좋다. 아 여기 우리 라디오에서 이 노래 나온 거 처음이에요.
1: 그래요?
0: 어 마주씨 고마워요. 예. 네, 아 좋다. 그쵸, 셔틀 타게 만들어야죠. 너무 기분 나쁘잖아. 나 못 먹었는데.
1: 입 받아라.
0: 너네만 입이냐?
1: 그러니까
0: 나도 먹어야겠다. 네.
2: 아 선곡이 지금 비 눌리고 하지만.
0: 어 좋습니다.
2: 피디님이 선택하시는 거요?
0: 네, 그쵸 그쵸. 네. 아, 별로 안 궁금하거든요. 지금 범지 씨 선곡이.
2: 저 지금
0: 네.
2: 주문할게요. 동방신기 주문.
1: 아우. 아우.
0: 아 주문. 아 고기 주문하겠다는
2: 네,
0: 뜻이에요?
2: 주문하겠습니다.
0: 와
2: 주문해 주세요.
0: 나 진짜.
1: 성의 없어. 성의 없어.
0: 아 재밌긴 해.
2: 아, 아, 주문하세요.
0: 고기 주문하겠다는 거잖아.
1: 네. 아 눈썹 이런 거
2: 돼지고기.
0: 근데 이게 사람을 약간 긁는 건가 봐요. 그러니까 마치는 이 상대방한테 대답을 한 거예요. 샷댓은 너 하지 말아라. 근데 범진은 자기의 길을 가.
2: 주문해
0: 대답 안 해.
2: 거죠.
0: 주문해 그냥.
2: 지금 뭘 원해요? 난 고기 원해.
1: 원해.
2: 난 내게 빠져.
1: 빠져.
0: 아 재밌다.
1: 네. 신나긴 해. 네.
0: 아 재밌어요. 재밌어요. 오케이 알겠습니다. 해요. 그럼 저희 광고로도 들어야 돼요. 에이, 광고 듣고 와서 결과 발표할게요.
3: 도시일이라는 게 하나만 푼다고 해결될 리 없지. 집 얘기하다가 길 얘기 나오고 일자리 얘기 나오고.
4: 그래서 GH는 문제가 어떻게 이어지는지를 봐. 조율은 섬세히. 실행은 신속히.
3: 이게 바로 도시 NA를 풀어내는 실력. GH 경기주택도시공사. 쇼리 실라!

0: 공공기관 우선 구매 대상 기업 고려 기프트.
1: 서울사이버 대학을 다니고 나의 성공 시대 시작됐다. 서울사이버 대학을 다니고 나를 찾아.
2: 6년 연속 사이버대 신입생 등록 1위, 4년 연속 장학금 1위. 서울사이버대학에서 지금 신입생 편입생을 모집 중입니다. 서울사이버대학교.
3: 뭐야 뭐야, 요즘 피부 비결 뭐야?

KBS 쿨FM 57분 교통정보입니다. 이 시각 서울시내 간선도로는 북부간선도로 묵동나들목에서 하월곡 양방향으로 정체 구간 꾸준한데요. 이 구리 쪽에서는 월릉분기점에서 묵동부근 2차로에 고장난 차가 있어서 차로 변경에 주의하셔야겠습니다. 이어지는 내부순환도로 성산 쪽은 홍지문 터널 부근으로도 정체인데요. 이 홍은 진출로 부근에서는 사고 처리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강변북로 일산 쪽은 동호대교부터 양화대교 사이로 가다서다를 반복하고 있고요. 올림픽대로 공항 쪽은 성수대교부터 한강대교까지 더딘 흐름 이어지고 있습니다. KBS 쿨FM 57분 교통정보 김민혜였습니다.

0: 모든 인쇄 가능한 성원 에드피아. 온라인 주문 간편한 성원 에드피아. 누구든지 어디서나 쉽고 빠르게 인쇄의 유토피아 성원 에드피아.
1: 디지털 인쇄도 역시 성원 에드피아.
0: 국민 인쇄 성원 에드피아.
2: 하이 올리디아. 자연스러움을 바라는 당신을 위해 코 입술 주름 개선을 위한 PLLA 성분 필러 올리디아. 지극히 나답게, 지극히 자연스럽게, 나답게 자연스럽게 올리디아.
3: 의료기기 광고 심의필.
4: 올라운드 아티스트 에녹의 자작곡 너는 여름이야. 듣기만 해도 시원한 여름 감성과 따뜻한 위로를 담은 괜찮아 괜찮아까지. 올여름 당신의 플레이리스트에 에녹의 신곡들을 담아보세요. 에녹의 새로운 프로젝트 녹음실의 캥거루를 응원해주시는 공식 팬카페 화기애애 사랑합니다.
5: 모아는 도전이다. 100세 출근 도전이다.

0: 100세 출근은 자격증, 자격증은 모아 교육그룹.
1: 1단계, 2단계. KBS가 업그레이드합니다. KBS 플러스. KBS만이 제공 가능한 무료 서비스. 스마트폰에서 즐겨보세요. 40개 실시간 채널, 5만 개 다시 보기. KBS의 과거, 현재 프로그램을 소환해서 볼 수 있습니다. 지금 당장 구글 플레이, 애플 스토어에서 KBS 플러스를 다운받으세요.

0: 안녕하세요, 윤정수입니다.
1: 안녕하세요, 여러분의 친구 나는 남창희입니다. 자, 여러분의 첫 번째, 여러분의 원픽, 여러분의 넘버원이 되고 싶은 미스터 라디오. 토요일 문을 활짝 열었습니다. 다들 오셨으면 이렇게 외쳐주세요. 오미완.
0: 네, 늘 오미완 외쳐주시는 분들 반갑고요. 또 반가운 이름들 사이로 뉴페이스 새로 오신 분들도 눈에 띕니다. 우리는 이분들을 이렇게 부르죠.
1: 네, 요즘 미라를 아껴주시는 분들이 각자 블로그 SNS에 미라를 홍보하고 미라 한번 들어보라고 권유하고 옆집 가게 사장님 지인 사돈의 팔촌 휴대전화에 콩을 깔아주신 덕분에 미라를 새로 알게 되신 분들이 많아지고 있습니다. 상당히 감사드립니다.
0: 네, 그렇습니다. 그렇게 네. 미라를 알게 된 분 여기 오셨습니다. 제가 만나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미스터라디오. 저희 남편은 미스터라디오 찐 애청자입니다. 요즘은 육아휴직 중이라 정신없이 아기 보느라 라디오를 잘 못 듣고 많이 아쉬워하는데요. 오늘은 제가 몰래 대신 문자 보내봅니다. 집에서도 맨날 미미미 미스터 라디오를 흥얼거리는 주호아빠. 육아도 운전도 항상 안전하게 파이팅! 8674님입니다.
1: 네.
0: 주호아빠 그리고 그의 아내 8674. 또 미라클 공식 부부가 이렇게 한 쌍이 탄생을 했네요.
1: 그렇습니다. 주호아빠 엄마죠. 네. 잘 됐습니다.
0: 주호아빠에게는 남창희 씨가 부르는 호칭이 있죠?
1: 주호나.
0: 주호오빠. 다시. 바로 가야지.
1: 아니, 주호오빠라고 그러니까 말이 안 맞아요.
0: 해내.
1: 주호아빠.
0: 잘했다.
1: 우리 윤정수 씨만 좋아하는.
0: 나만 좋아하니까.
1: 윤정수 씨만 좋아하는. 아, 다른 분들은
0: 다른 사람의 유행어를 남창의 입으로 녹인 거.
1: 네. 네. 자, 아무튼 우리 일단 8674님께는 미라의 공식 새싹 선물 껌 보내드립니다. 회바 회바.
0: 그래요.
1: 자, 그리고 주호 아빠에게도 힘내시라고 에너지 바 좀 보내드릴게요.
0: 자, 이렇게 손에 손 잡고 미라를 함께 들어주시는 모든 분들에게 평화, 행복, 웃음, 여유, 기쁨. 재력까지 함께하길 바라면서 오늘도 출발합니다. 윤정수
1: 남창희의 미스터 라디오.

0: 윤정수 남창의 미스터 라디오 토요일 방송이 시작됐고요.
1: 네, 오늘 첫 곡은요 트와이스의 우아하게 2659님께서 신청해 주셔서 함께 듣고 왔습니다.
0: 네.
1: 자, 이번 주는 칠미완 주간이죠. 월화수목금 그리고 토요일 일요일까지 오미완 이 세 글자 보내놓으시면 7번 다 보내주신 분들 중에 추첨을 통해서 뮤지컬 썸데이 티켓을 보내드립니다. 월화수목금 5일 모두 오미완.

0: 직접 저한테요? 소개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왜냐면 윤정수 씨한테 왔어요.
1: 정수 오빠 안녕하세요. 어우. 나 이거 취소해다. 이거는 내 가정에 예. 위험합니다.
0: 근데 괜찮을 거예요.
1: 정수 오빠 안녕하세요. 기억하시려나요?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0: 기억하나요? 오빠 저 기억나요? 지금 어 이건가요?
1: 어? 느낌표 막내 작가로 만나. 오빠와 오랜 시간 함께 방송하고요. 지금 해외에 살고 있어요. 여름을 맞아 한국에 왔는데 동생이 미스터 라디오를 틀어서 오빠 목소리를 들으며 추억이 새록새록합니다. 아! 이 작가분 누군지 알겠습니다. 뒤에 이름이 있어요. 네. 네, 뒤에 이름이 있어요. 네. 정은 작가.
0: 맞습니다.
1: 네, 기억합니다.
0: 기억하세요?
1: 아니 우리 정은 작가가 막내였나? 꽤 그래도 중간 정도 뭐 중간이라는 게 뭐 우습지만 그래도 막 막내 작가였던 것 같은데. 그랬어요? 오, 저 기억합니다. 왜냐면 해외 나가면 2-3일을 예. 2-3일이 뭐야? 그렇지 한 3일 정도 4일을 계속 고생하기 때문에.
0: 그렇죠.
1: 근데 이제 뭐 촬영이 좋은 곳에서 하는 촬영이 있고 네. 험난한 오지에 사는 촬영이 있는데 느낌표라는 프로는 대부분 오지에서 네. 했었죠.
0: 그랬군요.
1: 네. 아이고 해외에 살고 있군요.
0: 네. 네
1: 대단합니다. 반갑습니다.
0: 그렇습니다. 네. 그리고 또 얼마 전에 미라를 듣고 있던 타 방송사 라디오 신입 PD도 사연을 주셨었죠. 이렇게 미스터 라디오를 통해서 만나게 되는 모든 분들과 더 오래오래 소중한 인연이 이어갔으면 참 좋을 것 같고.
1: 그렇습니다.
0: 저희가 잘할게요.
1: 라디오 신입 PD도 예. 어느 순간에는 그 중간 PD가 되고 예. 그다음에 또 국장도 되고 그러는 거예요. 예. 물론 자기가 잘해야겠지만.
0: 그렇죠.
1: 그렇게 이제 중간 정도 PD가 됐을 때 부탁드립니다.
0: 뭘 부탁을 드려요.
1: 캐스팅.
0: 라디오 옮길 거예요? 이적할 거예요?
1: 아니 혹시 여기서 안 되겠다. 네.
0: 자 좋습니다. 자 오늘 7월의 세 번째 토요일입니다. 오늘도 함께해 주시는 분들 많이 계신데 어떤 분들이 계십니까?
1: 김하얀님, 정동성님, 최재형님, 2901님, 7696님 미라클 여러분 감사합니다.
0: 자 우리는요 광고 살짝 듣고 미라철도 891 퀴즈로 돌아옵니다.
2: 뭐야 뭐야 요즘 피부 비결 뭐야?
3: 세수하고 한 장 쓱 닦고 착 간편하게 한 장 쓱 닦고 착 화장 전에 한 장 쓱 닦고 착 하루 5분 쉽게
4: 쓱 닦고 착 붙이는 메디힐 토너 패드 200ml 대용

0: 바른 내일 KB국민은행 퇴직연금 IRP
1: 원금 손실 유의 투자 전 상품 설명서 및 약관 필독
2: 자 따라해보세요
3: 이카운트 ERP
4: 4만원
2: 회계관리
3: 이카운트 ERP
5: 4만원
2: 재고관리
3: 이카운트 ERP
2: 4만원 생산관리
3: 사업성공
5: 함께해요
3: 이카운트
2: ERP의 모든 기능을 월 4만원에 드립니다
3: 이카운트
2: 가입비 부가세 별도
4: 쇼리 실라

0: 공공기관 우선구매 대상기업 고려기프트.
1: 당신의 락토피 타임은 언제인가요? 눈 뜨자마자? 아이와 함께? 식사 전에? 장 건강은 24시간 지켜야 하니까 락토핏은 꾸준히 앞서갑니다. 10년을 넘어 앞으로도
2: 오래오래 락토핏
1: 종근당 건강
3: 건강기능식품.
4: 도시일이라는 게 하나만 푼다고 해결될 리 없지. 집 얘기하다가 길 얘기 나오고 일자리 얘기 나오고.
5: 그래서 GH는 문제가 어떻게 이어지는지를 봐. 조율은 섬세히, 실행은 신속히.
4: 이게 바로 도시의 내일을 풀어내는 실력. GH 경기주택도시공사.
6: 안녕하세요. 에어비앤비 호스트 표공자입니다. 확실히 여행은 사람하고 만나는 시간이 중요한 것 같아요. 저는 손님들이 그냥 숙소에만 머무는 게 아니라 성북동 가게들을 천천히 여행하고 동네 분들도 만나고 하면서 손님들도 회복되고 우리 이웃들도 같이 회복되면 좋겠습니다.
7: 우리는 함께 삽니다. 여기 성북동에서 여행은 함께 살아가는 거야. 에어비앤비.
8: 기차가 어둠을 헤치고 은하수를 건너면
9: 승객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 열차는 미라철도 891, 891호 열차입니다. 저는 여러분을 목적지까지 안전하게 모실 윤정수 기관사입니다. 오늘도 완벽한 여름날을 위해 달려가 봅니다. 렛츠고.
10: 많이 더우시죠? 오늘 여러분의 체감 온도를 확 낮춰준 사연들이 사연 카트에 꽉 찼습니다.

0: 따시다. 일본 사람이 따뜻한 방에 들어간다면 와 따시다.
1: 초밥이 이에 끼면 ESG. 미국에 내리는 비는 USB. 네, 여기서 퀴즈 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이 직접 보내주신 아재 개그를 문제로 드립니다. 잘 듣고 정답 맞춰주세요. 미라클 신현웅님이 보내주신 아재 개그입니다. 새우가 주인공으로 나오는 드라마는? 윤정수씨 힌트 있습니까?
0: Under the sea. Under the sea. 자, 혼란스러울 수도 있습니다. KBS가 이 드라마의 명가입니다.
1: 주관식으로 드립니다. 문자번호 샵8910, 짧은 거 50원, 긴 거 100원, 공과 KBS 플러스는 무료고요. 자, 정답을 보내주신 분들 중에 추첨을 통해서 소세지빵 보내드립니다. 자, 노래 듣는 동안 정답 보내주세요. 백지영의 노래입니다. 대쉬.

0: 미라셜도 891호는 사연을 싣고 여러분의 사연을 만나봅니다. 1942님께서 여긴 미술학원입니다. 요즘 학생들이 학원만 오면 아이 배가 고프다고 어리광을 피우네요. 요즘 불경기라 저도 힘든데 얘들아 밥을 좀 많이 먹고 와 라고 보내주셨습니다. 그러겠네요. 우리 학생들은 뭐 사실 밥 먹고 돌아서면 배고프죠. 아, 선생님들이 옛날에는 막 밥 사주고 막 그러셨는데 생각해보니까 그러니까 선생님들도 얼마나 에? 없는 살림에
1: 맞아.
0: 이렇게 학생들 밥 사주고 그랬었을게요. 아유 진짜
1: 약간 그 리더십이 있는 선생님이죠. 에. 아이들을 잘 데리고 가야 된다라는 아니, 그런 사명감이 에. 있는 선생님들이 밥도 사주시고
0: 그러니까
1: 그러고 보면 제 스승 중에는 사명감이 그렇게 있는 분은 없었던 것 같아요. 밥을 사주신 선생님은 없었어요.
0: 그랬군요.
1: 근데 예. TV는 사랑을 싣고에 나와준 선생님은 오, 계셨습니다.
0: 오.
1: 네, 오경자 선생님.
0: 네, 오경자
1: 선생님. 예. 잊혀지지 않습니다.
0: 항상 건강하시기 바라겠고요.
1: 네.
0: 자, 우리 1942님 저희가 소세지빵 보내드릴게요.
1: 자, 계속해서 두 번째 퀴즈를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저희는 두 번째 아재개그역에 도착합니다.
0: 자, 여러분들 잘 듣고 정답 맞춰주세요. 미라클 성진영님이 보내주신 아재개그역.

0: 사업장이 여러 개인데 매출, 매입, 지출, 계좌 현황을 한눈에 쉽게 볼 수 없을까?
1: 경리 위한 프로그램 경리나라 쉽고 편한 경리 업무 경리나라
0: 여러 사업자의 경리 업무도 이제 한 번에 쉽고 편하게 경리회계 프로그램
1: 경리나라
2: 술 마셨는데 대리 어디

0: 운전할 땐 팀앱으로, 음주 후엔 팀앱 대리로.
1: 어제는 비가 오더니 오늘은 찜통이네. 이럴 때일수록 안전수칙이 중요한데.
2: 폭염 때 꼭 지켜야 할 5대 기본수칙은 1. 시원한 물 섭취. 2. 냉방장치 가동. 3. 2시간마다 20분 이상 휴식. 4. 보냉장구 착용. 5. 온열질환자 발생 시 119 신고. 호우와 태풍 전에는 배수구, 시설물, 기계장비 결숙 상태 등 안전점검 실시. 침수 붕괴 위험 시 즉시 작업을 중지하고 대피.
1: 여름철 재해 예방 수칙으로 건강과 안전도 지킬 수 있습니다. 산재 위험 상황은 안전일터 신고센터로 신고해 주세요.
2: 이 캠페인은 고용노동부와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이 함께합니다.
3: 아직 음식물 처리기 없어요? 휴레기.

0: 분노가 콸콸콸.
1: 분노킹 레전드. 자, 여러분의 분노 공감 폭발 사연.

0: 으로 다시 한번 들어가 보시죠. 분노가 콸콸콸.
1: 미라클, 누가 죄인인가? 이 어려운 연애 방정식을 한. 자, 남청희 씨 설명해 주시죠.

0: 긍디견디, 요즘 제가요 연애라는 걸 합니다. 아 이제 두 달쯤 접어들고 있는데요. 아 근데요, 실은 지금 여자친구랑 카페에 와 있는데 둘이 서로 조용히 각자 휴대전화만 보고 있습니다. 지금 서로 말 한마디 없이 진짜 분위기 너무 안 좋아요. 이 좋은 봄날에 왜 이러고 있냐고요. 아 들어보세요.
1: 오빠 오빠 굿모닝 오빠. 나는 20대 오빠의 여친. 잘 자고 일어났어요? 정순이 오늘 기분 너무 좋아. 아또
0: 아또. 요즘 매일 아침 이렇게 모닝톡으로 눈을 뜨는데요. 아 진짜 제 여친. 아또 아또.
1: 오빠 오빠 오빠 오빠 오빠.
0: 너무 귀엽지 않습니까? 오빠 오빠 오빠 오빠 오빠 오빠. 근데 주말에 같이 영화를 보러 가자고 하더라고요. 아또
1: 아또. 오빠 정순이 영화 보고 싶은데요. 요즘 재미난 영화 많던데요. 오빠 오빠 주말에 당연히 시간 되겠지만 어때?
0: 좋지. 그럼 무슨 영화 볼까? 좋아하는 장르 있어? 달콤한 로맨스 영화? 그런 거 아니면 뭐 애니메이션? 뭐 영화 뭐 재밌는 거 있나 찾아볼까?
1: 애니메이션? 오빠 우리가 애들이에요? 아또 아또. 로맨스 영화 좀 시시한데 우리가 로맨스인데 우리보다 더 화끈한 또 이쁜 영화 없는 것 같음. 히히히. 오빠 오빠 오빠. 아또 아또. 이 영화 어때? 요즘 친구들이 보고 왔는데 장난 아니라던데. 아또
0: 그러면서 영화 예고편 영상을 보내더라고요. 그래서 클릭을 해봤어요.

0: 저 오빠 오빠 이 영화 요즘 친구들 중에 안 본 사람 없다는데 너무 보고 싶어요. 오빠 같이 가서 보고 싶어요.
1: 아니 근데 너 공포 영화 보는 거 좋아해?
0: 아니 꼭 그런 건 아닌데 다들 재밌다고 하니까요. 오빠랑 같이 볼 거니까 난 무섭지 않아요. 같이 가서 봐 오빠.
1: 아 근데 실은 제가 공포영화를 안 좋아하거든요. 근데 저렇게 보고 싶다고 하는데 어쩝니까. 억지로 갔습니다. 그런데요
0: 오빠 팝콘 좀 줘봐. 맛있다.

0: 나초 나초 어쩌소 나초 고기 있잖아 나초 어 소스 찍어줘 맛있다 어머 너무 맛있다 어 영화 시작한다 영화 시작한다
1: 오빠 재밌게 봐요
0: 어
1: 여친은 재밌게 보길 원해요
2: 그렇게 암전이 되고 영화가 시작됐는데요 무서운 장면이 나올 때마다 여친이 눈을 감고 저한테 이러는 겁니다

0: 나 지금 눈 감고 있어. 뭐 나가자. 우와!
1: 아니 지금 저도 무서운데 이러면 더 무섭지 않을까요? 아니야 괜찮아 괜찮아 봐봐 괜찮아 눈 떠봐 괜찮아 괜찮아.
0: 오빠 숨 막혀. 어떻게 됐어 방금 그거? 어떻게 된 거야? 목 잘린 거야? 오빠
1: 근데 여친이 자꾸 저러니까 옆에 분들이랑 앞뒤 분들이 헛기침을 하시면서 눈치를 주시더라고요. 조용히 봐야겠죠. 그래서 제가 조용히 하라고 눈짓을 했어요. 그래도 여친이 더 큰 소리로
0: 오빠 방금 어떻게 됐어? 목 잘린 거야? 어떻게 됐어?

어이가 없네 진짜. 야 너 왜 그러냐 진짜. 저러고 영화 끝나고 나와서는 지금까지 3시간 동안 카페에서 말 한마디를 안 하고 있는 거예요. 아우 소리는 내가 지르고 싶다. 내가 지금 내가 잘못한 거냐? 어? 이렇게 여친이나 말없이 미라를 들어야 할 곳은 이 카페가 아니다 이거야. 내가 있어야 할 곳은 집에 가고 싶다. 집에 여친아 이럴 거면 왜 영화를

0: 분노킹 레전드 지난 5월 6일에 소개했던 미라클 누가 죄인인가. 아, 이 어려운 연애 방정식. 이분의 사연에 이어서 이승철의 인연 듣고 왔습니다. 네. 아, 뭐 다시 들어도 무섭습니다.
1: 그렇습니다.
0: 네, 이런 여자친구 너무 무섭네요. 자, 우리 그날 문자 드리는 난리가 났습니다. 야야야, 네가 더 무섭다야. 지금 이 상황이 더 공포영화 같아. 정순아 좀 작작해. 정순이 정말 공주 같네. 공포의 주둥이. 저는 남자친구랑 공포영화 보러 갔다가 일주일 동안 싸우고 말 안 했어요. 남친이 너무 무섭다고 호들갑 떨다가 앞사람 머리에 팝콘 쏟았어요. 너무 창피해요 라고 해주셨습니다. 아, 여긴 또 반대로 또 남자친구가 또 이런 상황이었군요. 자, 그렇습니다. 우리 영화 보러 가자고 해놓고 그렇게 할 거면 왜 가냐고 가자고 했냐고 했던 남자친구가

0: KBS 쿨 FM 윤정수 남창희 미스터 라디오 여러분들 함께하고 계시고요.
1: 네.
0: 자, 우리 김민재님께서 일할 때는 정말 쉬고 싶었는데 막상 쉬니까 시간이 안 가네요. 출근을 하고 싶어도 사람 구하는 데가 별로 없어요. 여름이 좀 지나야 취업자리가 나올 것 같아요. 미라 들으며 열심히 준비해 볼게요. 라고 해주셨습니다.
1: 네.
0: 민재님, 그렇습니다. 우리 미스터 라디오 들으면 되는 거 아시죠? 미스터 라디오 열심히 들으시면서 준비 잘 하셔가지고.
1: 네.
0: 가을에는 좋은 자리가 하나 나서 네. 들어갔으면 너무 좋겠습니다.
1: 이 운명의 사람을 만나는 것만큼이나 일자리도 운명에 가까워요. 그런 운명이 쉽사리 오거나 또 쉽게 만들어지지 않,

0: 수 있습니다. 스마트폰 안전을 위해서 어떻게 해야 할까요? 스마트폰 개통 즉시 UM을 차단 앱을 설치하여 청소년의 안전한 디지털 세상을 만들어주세요. 이 캠페인은 이동통신사 3사, 한국정보통신진흥협회가 함께합니다.
1: 술 마셨는데 대리 어디 부...

0: 삼청의 미스터라디오 3부가 시작됐고요.
1: 네, 3부 첫 곡으로 2945님께서 신청하신 윤하의 사건의 지평선 듣고 왔습니다. 자, 저희는요 광고 살짝 듣고요 미람 팡팡으로 돌아옵니다.
2: 우리 집에는 사무실에도 창고에도 철제 선반은

0: 한잔으로 아침을 깨우세요. 타이거 모닝.
1: 여보, 화장실 타일 좀 바꿔야겠어.
2: 세면대도 바꿀 때 됐지.
1: 주방 싱크대도.
2: 우리 한 번에 다 보러 갈까?
1: 어디로?
2: 건축자재 백화점. 인테리어는 DS 대성하우징이지.
3: DS 대성하우징.
1: DS 대성하우징. 대형 쇼룸에서 만나보세요. 입주!

0: 공연 관람권,
1: 엑소좀 전문 휴 에버 그린팜에서 엑소 진생 플러스 샴푸바를 드립니다. 선물이 콸콸콸.
2: I like to move it, move it. I like to move it, move it. I like to move it, move it. You like to move it, move it.
0: 어른들의 놀이터, 여러분의 플랫폼, 남녀노소 입장 가능, 미키즈도 웰컴 웰컴. 여기는 윤청소 젊은 사장의 미라팡팡

좋아요. 우리 시원하게 시스타의 러빙유, 동방신기의 하이야이야 여름날까지 두 곡 함께 듣고 저희는 4부로 돌아올게요. 팡팡! S-I-S-T-A-R 시스타

발라발라 보니콜라 발라발라 보니따. 듣고 싶은 발라드, 하고 싶은 이야기 이쪽으로 보내주시면 저 발라희가 소개해드리고 선물도 발라드립니다. 문자번호 샵8910, 짧은 거 50원, 긴 거 100원, 콩과 KBS 플러스는 무료, 선물은 커피 쿠폰이 나갑니다. 여러분들, 그럼 이제부터 여러분들이 저에게 보내주신 소중한 발라드 신청곡 만나볼게요. 우리 박주민님께서 정엽의

0: 저 콩 좀 갈아주세요.
1: 얼마나 원치요?
0: 만원 원치.
1: 기다리세요. 김대현님께서요, 정인의 오르막길 신청합니다. 토요일 오후 멍하게 보내고 있습니다. 정신 차리니 이 시간이네요. 집 근처 산책이라도 한 바퀴 하고 와야겠어요. 맞습니다. 여러분들 지금이라도 바람 쐬러 나가십시오. 이제부터 웃음기 사라질 거야.
0: 저 팔이 너무 아파서 그런데.
1: 예.
0: 콩 좀 갈아주세요.
1: 얼마나 치요?
0: 오르막길로 치요.
1: 기다리세요. 자, 여러분들 정엽의 Nothing Better 그리고 정인의 오르막길까지 이 두 곡 발라히가 여러분께 띄워드릴게요. 저는 다음 주에 만나요. 바이바이.

0: 윤청소의 미라팡팡 여러분들의 신청곡으로 돌아가는 거 알고 계시죠? 입장권을 빨리 끊어서 잘 오셔서 이 업체가 빨리 성장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자, 티켓 확인할게요.
1: 네, 갑니다. 자, 우리 구혜원님 입장해 주세요. 자, 거북이의 왜 이래 신청합니다. 밖에서 공사하는 소리 때문에 잠을 설쳤어요. 피곤하네요. 신나는 노래로 피곤 날려버릴게요. 라고 해주셨습니다. 아, 공사하는 소리 때문에 잠, 아우, 그렇죠. 바깥의 소리 때문에 잠 못 자는 분들 많이 있을 겁니다.
0: 시끄럽긴 하죠.
1: 예. 아, 우리 구현님은 약간 좀 늦게 일어나신 편이신가 보네요. 그 시간 또 공사를 하고 있는 거 보니까. 아, 자, 우리 구현님 잠시 후에 들려드릴 테니까 미라팡팡에서 피곤 싹 날려버리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1218님. 지조의 쇠빙선을 신청합니다. 미라팡팡 윤청수 사장님.
0: 네.
1: 팡팡 매표소에서 일하는 윤청순 직원이 사장님 여동생이라고 하던데 소문이 사실인가요? 라고 세계관을 하나 더 만들어서 보내주셨어요. 팡팡 매표소에서 일을 한다고요? 윤청순 직원이요?
0: 그렇게 감췄는데 소문이 났나?
1: 사실입니까?
0: 아,
1: 저는 그럼 이해해서 못 다니겠습니다. 이거 뭐 가족끼리 다 해먹는 거, 이거 뭐
0: 무슨 가족끼리 다 해먹습니까? 매표소 직원한테 월급도 못 줬는데.
1: 동생이 가족이시잖아요.
0: 가족이면 봉급 못 받아갑니까?
1: 제 월급이나 잘 챙겨주십시오. 직원 월급이나. 지금 몇 개월째 빌렸는지 몰라요. 자, 우리 이 두 곡 좀 들려드리겠습니다. 거북이의 왜 이래, 지조의 쇠빙선, 팡팡!

0: 베스트 슬립 렌탈 케어.
1: 여러분도 이제 최고의 수면을 구독하세요. 베스트 슬립.
2: 아니, 다른 돈은 다 키우면서 퇴직연금은 왜 안 키워? 퇴직연금도 키움할 때가 왔다. 키움이 알아서 모아주고 굴려주니까 퇴직연금 IRP도 크게 키움. 키움증권.
3: 원금 손실 유의, 투자 전 상품 설명서 및 약관 필독.
4: 이장입니다. 저기 우리 미스터 라디오 청취율 조사가 막바지에 접어들고 있습니다. 미라클 주민 여러분은 한 분도 빠짐없이 콩을 깔아주시기 바라겠습니다.
5: 아니야 일용아, 콩을 깔라고 얘기하는데 뭔 소리야? 이게 강남콩이요, 완도콩이요?
4: 아 어머니, 그 콩이 아니고 휴대전화에 콩 어플을 깔고 89.1 미스터라디오

대화하다 보면 종종 이런 말을 하게 되잖아요. 다들 알다시피 누구나 그렇듯이 말이야. 근데 내가 말하는 다들과 누구나도 결국은 일부분일 뿐이죠. 내가 보는 게 전부는 아니니까. 아, 이런 삶도 있구나.

조용필의 헬로우 이 곡으로 시작했어요. 7월 18일 토요일 사랑하기 좋은 날 이금입니다. 1부. 누나 안녕하세요. 주말에도 일하는 자영업자입니다. 열심히 사시는 분입니다. 6253 운동기구를 판매하고 있는데 매일 같은 장소만 오가고 혼자서 일하다 보니까 손님들 말고는 사람들과의 교류가 별로 없어요. 그래도 라디오에서 사람 사는 얘기 들으니까 심심하지 않고 좋습니다. 아, 그렇겠군요. 왜냐하면 손님들은 오셔도 정말 딱 필요한 얘기 뭐 얼마예요? 라든지 정말 이 운동기구 뭐 어떻게 쓰는

뭐 있잖아요. 왜 데이트 이벤트 중에 놀이공원 통째로 빌리는 막 그런 이벤트 드라마 같은 데 나오잖아요. 그런 건 우리가 평생 못 해볼 것 같은데 극장을 요즘은 소극장 이렇게 한 뭐 50석 이런 데도 있으니까 요걸 한 관을 다 빌려. 이런 이벤트는 한 번쯤 평생에 한 번 돈 안 내고도 딱 표 하나 끊고 딱 그 주인공 된 호사를 누리셨네요. 이성자 씨. 근데 뭐 보셨어요? 저도 사실 오래전에 이렇게 혼자 영화를 본 적이 있는데 그게 하필 무서운 영화였어요. 지금은 없어진 명동 쪽의 극장에서 혼자 말할 수 없는 비밀을 보는데 얼마나 무서웠는지. 어휴. 아무튼 혼자 보시는 건 로맨틱 코미디나 이런 거 추천해드립니다. 화장품 선물 이성자 씨께 보냅니다. 비대면으로 운동을

적일 것도 같지만 그래도 또 엄마 마음이 내가 한번 만들어주고 싶다. 야, 5972 얼마나 첫 이유식을 잘 만들어주셨으면 7개월 아이가 앙 하고 바로 먹었을까요? 아니 근데 사실 이 우리가 먹는 음식은 대부분 소금이라든지 뭐 설탕 뭐 그런 소스나 뭔가 이렇게 양념 맛으로 먹는 게 대부분인데 아이들은 양념 이런 게 없는 거잖아요. 말하자면 환자식 같은 느낌? 근데 얼마나 맛있었으면. 오, 선물로요. 이거 어떨까 싶어요. 아기띠 필요하시죠? 아기띠 선물로 보내드리겠습니다. 5972. 야, 저도 다 기분이 좋네요.

보이지 않는 위험이 숨어있는 밀폐공간, 맨홀, 돈사분뇨 저장조, 집수조 등의 안전조치 없이 들어가면 산소 부족이나 유해가스로 사망할 수 있습니다.

0: 쓰러진 동료를 발견했다면 즉시 119에 신고한 뒤 구조대의 지시를 따라주세요. 밀폐 공간은 질식사망 위험 공간입니다. 당신의 안전한 퇴근을 위해 고용노동부와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이 함께합니다.
1: 사업장이 여러 갠데 매출, 매입, 지출, 계좌 현황을 한눈에 쉽게 볼 수 없을까?
2: 경리 위한 프로그램 경리나라 쉽고 편한 경리 업무 경리나라
1: 여러 사업자의 경리 업무도 이제 한 번에 쉽고 편하게 경리회계 프로그램
2: 경리나라
3: 술 마셨는데 대리 어디 부르

0: 운전할 땐 팀앱으로, 음주 후엔 팀앱 대리로.
1: 어제는 비가 오더니 오늘은 찜통이네. 이럴 때일수록 안전수칙이 중요한데.
2: 폭염 때 꼭 지켜야 할 5대 기본수칙은 1. 시원한 물 섭취, 2. 냉방장치 가동, 3. 2시간마다 20분 이상 휴식, 4. 보냉장구 착용, 5. 온열질환자 발생 시 119 신고. 호우와 태풍 전에는 배수구, 시설물, 기계장비 결숙 상태 등 안전점검 실시. 침수 붕괴 위험 시 즉시 작업을 중지하고 대피.
1: 여름철 재해 예방 수칙으로 건강과 안전도 지킬 수 있습니다. 산재 위험 상황은 안전일터 신고센터로 신고해 주세요.
2: 이 캠페인은 고용노동부와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이 함께합니다.
0: 아직 음식물 처리기 없어요? 휴대

사랑하기 좋은 날 이금입니다. 토요일 2부로 접어들었습니다. 7995 동네에 30년 넘는 문구점이 있는데요. 사장님이 가게를 정리하시면서 나눔 하신다고 해서 다녀왔습니다. 손자가 좋아하는 클레이와 슬라임 받아왔어요. 감사한 마음에 음료를 전해드리고 왔는데요. 그동안 정들어서 아쉽네요 하셨습니다. 아, 이런 사연이 요즘 종종 들려옵니다. 정리하시는 오래된 문구점, 뭐 서점 이런 것들 말이죠. 건강기능식품 7995 이분에게 보내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음악이 켜지는 시간 함께 할까요? 여러분은 지금 사랑하기 좋은 날 이금입니다. 듣고 계십니다.

화제였던 두 혼성 그룹. 여름 바다를 그리는 이들의 노래는 우리의 마음을 파도처럼 시원하게 만들어줬습니다. 쿨, 해변의 여인, 유피, 바다.

듣고 계십니다. 응답하라 1997 그해 여름 박진영 그녀는 예뻤다 DJ DOC, DOC와 춤을 영턱스클럽 질투

0: 24시간 지켜야 하니까 락토핏은 꾸준히 앞서갑니다. 10년을 넘어 앞으로도
1: 오래오래 락토핏
0: 종근당 건강
2: 건강기능식품.
3: 어? 김연아씨 어디로 모실까요?
4: 든든한 내일로요.
3: 네?
4: KB국민은행 IRP로요. 다양한 금융상품으로 수익률부터 안정성까지 더 기대되니까.
3: 제대로 가시네요.
4: 같은 연금 다른 내일 KB국민은행 퇴직연금 IRP.
5: 원금 손실 유의, 투자 전 상품 설명서 및 약관 필독.
6: 셀레늄 의약품 셀레나제를 아시나요?
7: 세계 26개국에서 사용되는 셀레나제 말이죠.
6: 네, 셀레나제는 독일 비오신의 특허받은 제조기술로 개발된 셀레늄 의약품입니다.
7: 셀레나제는 셀레늄 결핍 질환을 위한 효과 빠른 셀레늄 의약품입니다.
6: 독일 수입 의약품 셀레나제 티퍼오라레.
7: 수입원 비오신 코리아, 판매원 휴원스. 땅스.

KBS 쿨FM 57분 교통정보입니다. 지금 도로 흐름 수월합니다. 서울시내 간선도로 정체 구간 빠르게 풀려가고 있는데요. 지금은 강변북로 일산 쪽 한남대교에서 마포대교 사이로만 속도 줄여서 지나고 있고요. 이 강건너 올림픽대로 공항 쪽은 한남대교에서 동작대교 사이로만 더딘 흐름 남아있습니다. 또 동부간선도로 의정부 쪽은 군자교에서 장안교, 더지나 창동교 부근으로만 짧게 주춤합니다. 고속도로도 흐름은 좋습니다. 경부고속도로 서울 쪽으로 옥산 분기점에서 청주휴게소까지 7km 정체에 남아있고요. 또 양재에서 반포 사이로도 7km가량 가다서다를 반복하고 있습니다. 서울 양양고속도로 서울 쪽은 북방 3터널에서 동산 2터널까지 4km 정체입니다. KBS 쿨FM 57분 교통정보 김민혜였습니다.

0: 어쩜 그렇게 변하질 않니?
1: 이번엔 또 뭐가 마리오?
2: 마리오가 21년간 변함없이 대상받았단 말이오.
3: 유명 브랜드 모두 모여있는 그곳, 합리적 가격에 마리오란 마리오.
4: 한국 소비자 포럼 2025 올해의 브랜드 대상,
2: 21년 연속 수상이니까.
3: 마리오 아울렛.
5: 나란 말싸움이 판촉에다 세종 기프트. 판촉물 최저가 보장 세종. 공공기관 우선 구매 대상 기업 세종. 판촉물 굿즈는 세종 세종 세종 기프트.
6: 판촉물 세종 기프트 아니면 아니세요.
5: 세종 기프트.
2: 청소년 UML 차단 앱으로 스마트폰 안전 레벨업. 스마트폰에 익숙한 아이들 유해 정보에 쉽게 노출될 수 있습니다. 스마트폰 안전을 위해서 어떻게 해야 할까요? 스마트폰 개통 즉시 UML 차단 앱을 설치하여 청소년의 안전한 디지털 세상을 만들어주세요. 이 캠페인은 이동통신사 3사, 한국정보통신진흥협회가 함께합니다.
7: 술 마셨는데 대리 어디 부르...

운전할 땐 팀앱으로, 음주 후엔 팀앱 대리로. 1단계, 2단계. KBS가 업그레이드합니다. KBS 플러스. KBS만이 제공 가능한 무료 서비스. 스마트폰에서 즐겨보세요. 40개의 실시간 채널, 5만 개의 다시 보기. KBS의 과거, 현재 프로그램을 손안에서 볼 수 있습니다. 지금 당장 구글 플레이, 애플 스토어에서 KBS 플러스를 다운받으세요.

0: 피곤한 아침 출근길에는 차준커, 차디가 보내준 커피와 함께하시죠.
1: 지친 퇴근길에는 금일아떼가 있습니다.
0: 여러분의 출근길은 이현우의 음악 앨범이,
1: 퇴근길은 사랑하기 좋은 날 이금희입니다가 함께할게요.

요즘 같은 날씨엔 이런 말이 저절로 나오죠. 집 밖은 위험해. 현관문만 열고 나가도 덥고 습한 공기에 숨이 막히니까요. 이럴 땐 움직임을 최소화하고 라디오 볼륨만 살짝 높이는 거예요. 시원한 바람 같은 음악 보내드릴게요. 뮤지션 심현보 씨와 함께합니다. 소품집 비.

0: 아무튼 혼자서 떠나고 싶습니다. 이번만큼은.
1: 네. 그러니까요.
0: 그럴 때 배경음악 중요할 것 같은데요.
1: 그래서 머리를 식히고 싶다고도 말씀하셨고 네. 뭔가 정리를 좀 하고 싶으신 것들도 좀 있으신 것 같고 그래서 제가 뭐 가르침까지 줄 만한 노래를 제가 찾을 수 있나 생각해봤는데 뭐 가르침까지는 아니더라도 그냥 혼자 이렇게 좀 시간을 뭐랄까요. 아무것에도 집중하지 않고 보낼 수 있는 거 뭐 그런 시간도 중요할 것 같아서 그런 위주의 음악들을 많이 골랐습니다.
0: 첫 곡부터 소개받을까요?
1: 이 노래로 시작을 하고 싶어서 근데 이 노래는 진짜 좀 가르침이 있다. 이상은 씨 노래 중에 삶은 여행.
0: 야, 네.

0: 삶은 여행. 이상은. 이상은 씨는 사실 아주 젊은 시절부터 철학자 같은 노래들을 많이 냈잖아요.
1: 평소에 어떤 생각을 하시는지 되게 궁금해요.
0: 그죠.
1: 그러니까 20대 초반부터도 이런 생각을 계속 하고 그것에 관련된 그런 생각들을 정리한 가사들로 노래를 부르고 예, 요즘에도 계속 그렇게 지내시겠죠?
0: 그러시겠죠. 예. 뭐 성향은 어디 가는 게
1: 가사가
0: 아니니까.
1: 가사가 진짜 좋아요.
0: 그렇죠.
1: 예, 이상은 씨 노래들은 멜로디도 좋고 노래도 좋고 다 너무 좋지만 특히나 가사가 너무 좋아서 왜 이렇게 오랫동안 두고두고 들어도 뭔가 이렇게 부대끼거나 질리는 게 없는 노래들이 있잖아요.
0: 곱씹게 되네요.
1: 계속 듣게 되는 노래들이 있는데 그중에 이상은 씨 노래도 분명히 있는 것 같아요.
0: 예, 삶은 여행. 제목도 벌써 철학적이지 않습니까?
1: 맞아요.
0: 예. 예, 참 좋습니다. 혼자 여행을 떠나고 싶은 거예요. 그냥 뭔가 머릿속도 정리하고 싶고. 그러니까 왜 누구랑 도란도란 얘기 나누는 즐거움이 있는가 하면 혼자 있는 편안함이 있잖아요.
1: 예. 그래서 저도 예전에는 요즘에도 가끔 혼자 갈 때 저 있거든요. 그래서 혼자 여행을 가는 게 필요할 때가 분명히 있는 것 같고 사실 근데 그걸 실행하기가 일상생활 속에서 쉽진 않지만 예. 정말 내가 혼자 좀 여행을 가야 되겠다. 짧게라도 뭐 국내 가까운 어디라도. 라고 생각이 드신다면 전 좀 실행하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어. 외로우러 가는 거거든요, 사실.
0: 오.
1: 우리가 그렇게 오롯하게 외로울기가 어려워요. 요즘에 워낙 우리가 다 연결돼 있어서 어렵거든요. 그래서 뭐 이렇게 한 하루 이틀 혹은 이틀 삼일 그렇게 좀 혼자 외로워 보는 것도 전 괜찮은 것 같아요.
0: 외로움으로 가는 여행. 이야.
1: 그렇죠. 집에 있으면 완전히 외롭지가 않아요.
0: 그렇죠. 그러니까 집에 있으면 사실은 만약에 혼자 있는다 할지라도 계속 할 일이 눈에 띄고
1: 그럼요.
0: 내가 그래서. 몸과 마음이 진짜 집인데 완전히 편하지 않거든요.
1: 아니 그렇죠.
0: 아우 저거 설거지 지금 하자. 네. 아유 일어나서 하자. 이렇게 되거든요.
1: 자꾸 그 뭐죠? 음식 시키는 거 자꾸 들여다보고
0: 그러니까 배달앱
1: 배 별로 안 고픈데 자꾸 시키게 되고
0: 그리고 내가 사다 놓은 적 없는 음료수 같은 게 있었으면 좋겠구나.
1: 그렇죠. 그렇죠. 그래서 혼자 하는 여행도 뭐 예, 짧던 길던 필요할 땐 뭐 한번 실행해 보시는 게 전 좋다고 에. 생각합니다.
0: 다음 배경음악 골라주세요.
1: 이번에는 조금 정말 쉬는 그래서 이렇게 약간 남녘 섬의 느낌이 나는 뭐 그런 노래들을 골랐고 화지와 TJ의 남쪽 끝섬이라는 노래하고요. 제가 몸담았던 아일랜드의 지중해하고 있다. 아. 이렇게 두 곡 골랐습니다.

0: 네. 그런 거 보다가 문득 떠올라서 만들었던 것 같아요. 아, 가사도 쓰고.
1: 뭔가 되게 멋있는 이유가 있을 줄 알았는데 근데 정말 가고 싶어서.
0: 맞아요. 정말 가고 싶어서.
1: 자, 혼자 떠나는 여행 배경음악을 한 곡 한 곡 골라드리고 있습니다. 벌써 3부 마지막 추천곡인데요.
0: 네. 그 뭔가 머리도 좀 식히고 싶다고 하시고 위로도 필요하시다고 하셔서 이 노래를 골랐고요. 뭐 늘 어떤 가수들 중에 위로의 아이콘들이 있는 것 같은데요. 요즘에는 지금 소개해드릴 권진아 씨 아. 그리고 뭐 최유리 씨 네. 뭐 이런 분들의 목소리들이 많은 분들에게 예, 위로를 드리는 것 같아서 네. 딱 권진아 씨의 노래 중에 위로라는 제목의 노래가 있습니다.
1: 있어요. 예,
0: 그래서 이 노래를 골랐어요.

0: 사업장이 여러 갠데 매출, 매입, 지출, 계좌 현황을 한눈에 쉽게 볼 수 없을까?
1: 경리 위한 프로그램 경리나라 쉽고 편한 경리 업무 경리나라
0: 여러 사업자의 경리 업무도 이제 한 번에 쉽고 편하게 경리회계 프로그램
1: 경리나라
2: 술 마셨는데 대리 어디 보

0: 운전할 땐 팀앱으로, 음주 후엔 팀앱 대리로.
1: 어제는 비가 오더니 오늘은 찜통이네. 이럴 때일수록 안전수칙이 중요한데.
2: 폭염 때 꼭 지켜야 할 5대 기본 수칙은 1. 시원한 물 섭취, 2. 냉방장치 가동, 3. 2시간마다 20분 이상 휴식, 4. 보냉장구 착용, 5. 온열 질환자 발생 시119 신고. 호우와 태풍 전에는 배수구,

0: 시설물, 기계장비 결숙 상태 등 안전점검 실시. 침수 붕괴 위험 시 즉시 작업을 중지하고 대피.
1: 여름철 재해 예방 수칙으로 건강과 안전도 지킬 수 있습니다. 산재 위험 상황은 안전일터 신고센터로 신고해 주세요.
0: 이 캠페인은 고용노동부와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이 함께합니다.
2: 아직 음식물 처리기 없어요?

0: 사랑하기 좋은 날 이금입니다. 토요일 4부로 접어들었습니다. 소품집피 오늘은 청취자 이성실 씨가 혼자 여행을 떠나고 싶다고 하셔서 이상은 삶은 여행, 하지와 TJ 남쪽 끝섬, 아일랜드, 지중해 가고 싶다, 권진아 위로까지 네 곡을 혼자 떠나는 여행의 배경음악으로 3부에서 골라드렸습니다. 얼마 전 제가 읽은 책에 그런 거 있었어요. 그러니까 뇌과학자들은 멍 때리기가 아주 중요하다고 얘기를 한대요. 우리에게 있어서. 왜냐하면 이렇게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멍하고 있을 때 그냥 멍하는 게 아니라 뇌 안에서 기본 모드 네트워크라는 회로가 활성화되는데요. 이게 뭐냐면 스스로를 돌아보게 만든대요. 그리고 통찰, 깊은 통찰을 끌어내는 데 큰 역할을 한대요.
1: 그렇죠, 그렇죠.
0: 그래서 제가 생각했잖아요. 아, 시멘버 씨가 늘 누워서 천장을 올려다보는 시간이 그냥 누워있는 게 아니라 아무것도 하지 않는 시간은 낭비되는 시간이 아니라 뇌를 위한 정비 시간이다. 시멘버 씨 생각

0: 다 몰려는 어떤 심리들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바쁘게 움직이면 일단 그것들을 해결해야 되니까. 그래서 저는 네, 천장을 계속 보고 있습니다.
1: 왜냐하면 혼자 여행을 떠나도 멍하는 시간이 있을 수밖에 없거든요.
0: 혼자 여행 가면요, 밤에 하늘을 봐요. 그게 별이, 오, 별이 있네. 뭐 이런 생각들을 하게 되고, 그거 평소에 잘 안 하는 생각이고 쓸데없는 생각이라고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치부하는데, 여행을 가면, 혼자 가면 특히나 그런 걸 하거든요. 그런 시간이 되게 일상생활로 돌아왔을 때 뭔가 약간 좀 힘이 되는 게 있는 것 같아요, 분명히.
1: 그 진짜 신기한 거 이런 거 있잖아요. 내가 원래 살던 그 곳에서 혼자 있어. 그때는 누구한테 연락할 사람 없나 찾게 되는데,
0: 맞아요.
1: 혼자 여행 가서는 그걸 안 찾아요.
0: 그렇죠. 낯선 곳에 혼자 있으면 좀 달라요.
1: 네.
0: 그런 것 때문에라도 좀 혼자 가시는 게 좋다.
1: 혼자 가고 싶네 갑자기 얘기하다 보니까.
0: 네, 맞아요, 맞아요. 성취감도 되게 느끼고.
1: 그러니까
0: 혼자 뭘 하게 되면.
1: 맞아요.
0: 혼자 여행 가면요, 혼자 가서 밥만 먹고 와도 되게 성취감 느껴요.
1: 맞아요. 야, 내가 뿌듯하고.
0: 내가 괜히 뿌듯하고 뭐 한 것 같고 그렇거든요.
1: 네. 그러면 이제

조규찬 씨가 가사를 쓰고 곡을 쓴 노래거든요. 이 노래 진짜 좋아요. 제가 성시경 씨 앨범에 있는 노래들 중에서도 뭐 다 모든 곡들이 좋지만 제가 이 노래를 특히 좋아해서 많이 들었었는데 가사도 너무 좋고 아유, 너무 좋아요. 이 노래 저는 심지어 그 시경 씨랑 평소에도 좀 이렇게 얘기도 하고 하니까 조규찬 씨가 불렀던 가이드의 버전도 제가 들었었는데 와, 그것도 너무 좋았고 또 성시경 씨가 부르고 나니까 또 완전히 다른 느낌으로 좋고 네. 이 노래 가사가 완전 시예요. 제가 이거 좀 소개해 드릴까요?

0: 모를 꽃잎, 저 멀리 지평선의 노을이 달을 부르고, 굴뚝이로 서성이는 연기, 저녁을 짓는 엄마의 손길, 차창으로 스며들어 내 마음을 안아줘. 이렇게 시작하는데
1: 스케치다 완전.
0: 가사 너무 좋죠.
1: 네.
0: 진짜 그림 보는 것 같지 않아요?
1: 네네.
0: 풍경화 보는 느낌 들죠.

0: 성시경 방랑자였습니다. 참 이상하죠? 조규찬 씨가 만든 곡이다라는 설명을 듣고 들어서 그런지 성시경 씨가 부르는데 조규찬 씨가 느껴져요.
1: 그죠?
0: 이상해요.
1: 그게
0: 진짜.
1: 그 멜로디와 가사의 힘인 것 같아요.
0: 네.
1: 이 어떤 멜로디나 가사나 네. 이런 흐름들이 조규찬 씨 특유의 느낌이 있는데
0: 네.
1: 그 멜로디나 가사들이 살아있으니까 성시경 씨가 불러도 야. 약간 조규찬 씨의 정서가 느껴지는.
0: 그래서 노래는 작사 작곡 또 중요한 거군요. 가수만이 아니라.
1: 네. 시경 씨 목소리를 불러도 뭔가 어떤 그 안에 숨어있는 조규찬이 느껴지는 느낌.
0: 네, 네.
1: 그죠. 그죠. 그죠. 네.

0: 밥맛 나는 세상 황정자 이렇게 간편한 걸 왜 걸으시나 이렇게 든든한 걸 왜 놓치시나 고칼슘 고단백 초당까지 완전 균형 영양식 서류 한 끼 식사 데일리 케어
1: 본 제품은 특수 의료용도 식품으로 의사 임상 명령사 등 전문가와 상담 후 섭취하여야 합니다
2: 저 23년생 아이언익인데요 신차도 아닌데 왜 이렇게 꼼꼼하게 봐주세요?
3: 현대자동차 눈에는 신차도 중고차도 똑같은 자식이란다
4: 272개 항목 점검과 신차와 동일한 보증까지 차를 만드는 제조사니까 중고차도 신차처럼 현대인증 중고차 지금 바로 검색해보세요
5: 여러분은 지금 사랑하기 좋은 날 이금입니다 듣고 계십니다

0: 좋은 음악, 따뜻한 이야기가 가득한 음악방이 열렸습니다. 들어오실래요? 8시부터 기다릴게요. 오마이걸 효정의 볼륨을 높여요.
1: 사랑하기 좋은 날 7월 선물입니다. 집밥의 정석 은하수 간장 귀장 귀장 세트, 육아는 잠깐 허리는 평생 베베스완 방탄조끼 아기띠, 말랑달콤 고소한 시즈너리 단감 너츠 앤 단감 말랭이, 바다 위 테마파크 미라클 크루즈 크루즈 승선권, 황태된장 명인 김민지 황태된장 된장 세트, 탄력 보습 집중 케어 카키자 프레스티지 콜라겐 마스크팩, 여행을 총정리한 에이든 국내 여행 가이드북, 휴대전화로 에어컨 켜는 에어딥 큐.

있습니다. 오늘 종일 이동량 평소 토요일보다 적은 편이었는데요. 동부간선도로 의정부 쪽으로 녹천교에서 상계교 사이로만 속도 줄여서 지나고 있고요. 북부간선도로 종암분기점 방향은 묵동 나들목에서 하월곡 사이로 서행으로만 지나고 있습니다. 또 강변북로 일산 쪽은 한남대교에서 한강대교 사이로만 짧게 주춤하고요. 이 강 건너 올림픽대로 공항 쪽도 한남대교에서 동작대교 사이로만 이동량만 꾸준합니다. 고속도로는 경부고속도로 서울 쪽으로 청주 휴게소 부근으로 4km 짧은 정체에 남아 있고요. 안성 부근 갓길에서는 고장난 승합차를 처리 중입니다. 이후로 양재에서 반포까지는 8km 가다서다를 반복하고 있습니다. KBS 쿨FM 57분 교통정보 김민혜였습니다.

몸을 회복하는 방법. 어느 전문가는 이렇게 추천합니다. 제때 먹고 제때 자고 제때 노는 일상의 리듬을 지켜라. 우리 주말이라고 해도 적당한 리듬은 유지

Feel My 리듬으로 시작했고요. 저는 볼륨의 쩡디 효정입니다. 제가 그래요. 너무 쉬면은 감기 걸린 사람처럼 몸이 아픕니다. 그래서 저는 쉴 때도 좀 운동을 꼭 약간은 넣는 것 같아요. 짧게라도 30, 40분이라도 그러면은 좀 몸이 이렇게 깨워지니까 좀 덜 피곤하더라고요. 아무리 놀고 싶어도 조금의 리듬을 우리 지키면서 쉬어보도록 해봅시다. 정말 어렵다는 거 알아요. 저도 진짜 왔다 갔다 일어나긴 하거든요. 일할 때는 일찍 일어나고 그리고 아침에 일이 없을 때는 정말 12시, 1시에도 일어나는 사람으로서 사실 제가 바뀌어야 되는 건데 저도 이거 못하고 있어가지고 우리 모두 조금의 리듬을

0: 오마이걸 효정의 볼륨을 높여요.
1: KBS 쿨 FM 오마이걸 효정의 볼륨을 높여요. 1부 함께하고 계십니다. 2941님, 친구가 눈앞에서 지하철을 놓치는 바람에 좀 늦을 것 같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백화점 구경하면서 친구를 기다리려고 했는데요. 벌써 가을 신상을 준비하는 매장도 있는 거 있죠. 저는 반팔 니트를 입었더니 이것도 더워서 후회하고 있었는데 말이에요. 역시 멋쟁이들은 한 발 앞서 나가는 걸까요? 저는 멋쟁이는 못할 것 같아요. 라고 보내주셨네요. 이게 시즌이라는 게 확확 갑자기 바뀌니까 그 패션 사업 하시는 분들은 진짜 일찍 준비하더라고요. 제 아는 분이 이제 옷을 만드는 직업을 갖고 계신데 지금 이미 거의 가을 건 다 끝났고 네. 그리고 가을 포토를 지금 이제 찍으려고 한다.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면 이제 그 모델분은 이제 엄청 더운 거죠. 그거 입고 가을인 척 얼음 약간 이런 느낌으로 찍어야 되니까 뭐 그렇다고 합니다. 6427님, 매일 이 시간이면 남편과 함께 라디오를 들었는데요. 오랜만에 남편이 약속

그거를 이제 또 밖으로 이제 풀어줬으니까 어휴 다행이야 진짜로. 7927님은 요즘 다이어트 하려고 1일 1식 하면서 저녁 6시 이후에는 금식을 하고 있는데요. 지금까지 다이어트를 해본 적이 없어서 이렇게 하는 게 맞는 건지 잘 모르겠어요. 쩡디가 추천하는 다이어트 팁이 있나요? 처음 다이어트를 결심한 만큼 한 번에 성공하고 싶습니다. 해주셨는데요. 1일 1식 하시는구나. 일단 6시 이후 금식은 너무 지금 잘하고 계시는 것 같고, 저도 사실 1일 1식 다이어트를 해봤거든요. 근데 그 1일 1식에 너무 많은 걸 쏟아붓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배불러 죽겠는데도 오늘의 마지막 식사야. 좀만 힘내. 이러면서 진짜 막 3인분을 먹고. 그렇게만 안 되면 저는 1일 1식 괜찮은 것 같고, 저녁을 가볍게 좀 먹으면 그래도 저는 괜찮은 것 같거든요. 7917님께서 적당한 밸런스로다가 좀 식사 건강하게 하면서 다이어트 하시길 바랄게요. 노래 듣고 입으로 돌아올게요. 한로로의 너와 나.

0: 매출, 매입, 지출, 계좌 현황을 한눈에 쉽게 볼 수 없을까?
1: 경리 위한 프로그램 경리나라 쉽고 편한 경리 업무 경리나라
0: 여러 사업자의 경리 업무도 이제 한 번에 쉽고 편하게 경리에게 프로그램
1: 경리나라
2: 술 마셨는데 대리 어디

민정님, 친구들이랑 다 같이 노래방에 갔었는데요. 당시 제 룸메이트였던 친구가 이 노래를 너무 잘 부르는 거예요. 노래방에 있던 모두가 물개 박수를 칠 정도였답니다.

리치의 사랑의 이말밖엔 김주한의 처음부터 너야 듣고 왔습니다. 내 플레이리스트에서 하트를 꾹 누른 노래를 소개하는 시간 하트 플레이리스트. 이번에는 제가 하트를 꾹 누른 노래 들려드릴 건데요.

날씨에 자동차 열기까지 더해져서 체감 온도가 45도가 넘는 것 같아요. 매일 땀으로 범벅이 된 채 퇴근한답니다 해주셨는데요. 진짜 지금 대구 너무 덥겠다. 어떡해요. 9417님 너무 더울 때는 물 많이 드셔야 돼요. 물 많이 드시면서 일하셨으면 좋겠네요. 오늘 또 너무 고생하셨습니다. 자우림의 Something Good 이 노래 듣고 3부로 돌아올게요.

0: 오빠, 주말에 아울렛 갈까?
1: 주말엔 차 막힌단 말이오.
0: 지하철 타고 가면 되는데?
1: 그렇게 가까운 데가 있단 말이오.
2: 유명 브랜드 모두 모여있는 그곳, 합리적 가격에서 마리오란 마리오.
1: 가산 디지털 단지
3: 마리오 아울렛역에서 만나는
2: 마리오 아울렛.
4: 나란 말씀이

KBS 쿨 FM 오마이걸 효정의 볼륨을 높여요. 다이나믹 듀오의 Take Care 듣고 3부 시작했습니다. 잠시 후에는 볼륨의 힐링의 방, 음악방이 열립니다. 나만의 음악방에서 듣고 싶은 노래와 여러분의 이야기를 보내주세요. 샵 8910, 단문 50원, 장문 100원, 어플콘과 KBS 플러스는

한다면 여러분은 어떤 노래를 고르실 건가요? 오늘은 이분의 방부터 들어가 볼게요. 혼자만의 여행님. 난생 처음으로 혼자만의 여행을 다녀왔답니다. 여행을 통해서 또 다른 행복도 느끼고 앞으로 어떻게 살아갈지 계획도 세워보는 시간을 가졌어요. 이번 여행으로 많은 걸 느끼고 다짐하게 된 제 음악방에서 듣고 싶은 노래 윤도현이 피처링한 부가킹즈의 여행길 신청합니다 해주셨는데요. 저도 혼자 여행을 가본 적이 있어요. 유럽 밀라노에서 혼자 있었었는데

KBS 플러스는 무료입니다. 부릉부릉님, 제가 드디어 초보 운전을 탈출하고 장거리 운전을 할 수 있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번 여름 휴가 때 아빠는 그토록 꿈꾸던 뒷좌석에서 편하게 여행 가기라는 꿈을 이루게 되셨어요. 나주에서 속초까지 먼 거리긴 하지만 저는 이제 고속도로 운전도 잘하니까 자신 있습니다. 잔뜩 신난 아빠의 음악방에 제가 틀어드리고 싶은 노래예요. 어릴 적 휴가를 떠나는 길에 차에서 듣던 노래 이정현의 서머댄스 신청할게요 해주셨는데요. 아 근데 아버님 불안하셔서 괜찮으실까요? 이게 초보 운전을 이제 막 떼신 것 같고 이제 장거리로 이제 진입하는 단계입니다. 일단 아버님이 뒤에서 아마 그 깜빡이 커라잉 막 이렇게 많은 요구를 하실 수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안전하고 편안한 운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속초 여행 잘 다녀오세요. 이정현의 서머댄스 듣고 올게요.

베이온의 무아 듣고 왔습니다. 이번에는 꽃길님의 방으로 들어가 볼게요. 사실 저는 제 방을 온통 꽃으로 꾸미고 싶을 만큼 꽃을 좋아하는데요. 주변의 내색을 안 해서 제가 이만큼이나 좋아한다는 걸 모를 거예요. 꽃이 만발한 음악방에서 향기에 취해 이 노래를 들으면 정말 정말 행복할 것 같네요. 지수의 꽃 신청합니다 해주셨는데요. 꽃으로 집을 온통 다 꾸미고 싶으시다고요? 진짜 꽃을 좋아하시는구나. 이렇게 꽃을 좋아하는 분들은 종류도 되게 잘 알잖아요. 어떤 꽃들이 요즘에 잘 화려하게 피고 있는지 어떤 게 이쁜지 좀 이렇게 알려주시면 너무 좋을 것 같아요. 이 노래 조금 이따가 틀어드리고요. 유자차님은 날씨도 덥고 힘들다는 핑계로 자취방 청소를 외면하고 있었는데요. 이제 더는 미룰 수 없을 지경이 됐어요. 신나는 노래라도 들으면 흥이 나서 몸이 움직여질까 싶었는데 그냥 침대에 드러누워 내적 댄스를 출 뿐이네요. 신나는 음악만 흘러나오고 청소할 생각은 없는 것 같은 제 방에서 흘러나오는 노래 르세라핌의 Come Over 신청합니다 해주셨어요. 이게 진짜 청소가 되게 귀찮죠. 왜 이렇게 귀찮은 걸까요? 근데 청소 한번 하고 나면 기분이 너무 좋아지니까 한번 날 잡고 유자차님 꼭 청소하셨으면 좋겠어요. 확실히 걸레질이 한 날이랑 안 한 날이랑은 또 다르더라고요. 엄마랑 할머니가 어렸을 때 그렇게 걸레질을 많이 한 이유를 이제 알았어요. 구석구석 그 먼지들이 이렇게 걸레로 닦아

방금 들으신 곡은 지수의 꽃, 르세라핌의 Come Over 이었습니다. 오늘의 마지막 음악방, 이분의 방으로 들어가 볼게요. 2093님. 10년의 연애 기간 동안에도 결혼 100일 기념을 앞둔 지금도 항상 저를 배려해주고 사랑해주는 남편 호경에게 저도 고맙고 사랑하고 앞으로 더 노력하겠다는 말을 전하고 싶어요. 저희 신혼집에서 흘러나올 것만 같은 노래 박원의 노력 신청합니다 해주셨네요. 와, 10년 연애하고 이제 결혼한 지 100일째 앞두고 계신데 좀 다른가요? 난 이게 제일 궁금했어요. 장기 연애한 분들이 결혼했을 때 좀 다른지 아니면 진짜 너무 똑같은지 그것도 너무 궁금하네요. 근데 이 노래가 사랑은 노력하면 안 되는 건데 라는 노래 제목의 노력이라 가지고 혹시 왜 이 노래를 신청했는지 알 수 있을까요? 이 노래 되게 슬프고 무서운 곡이라고요. 이 노래 가사를 정말 뜯어보면은 정말 반대 입장이라서 생각하면 진짜 너무 슬플 것 같아요. 뭔지 아시죠? 나를 좋아하고 사랑해주고 아껴주는 게 노력이었어? 약간 이런 느낌. 2093님의 신청곡을 끝으로 음악방 문 닫고 나오겠습니다. 오늘 음악방에서 사연 소개되신 분들은 선물 보내드릴게요. 나만의 음악방이 생긴다면 듣고 싶은 노래와 사연 보내주세요. 문자번호 샵8910, 단문 50원, 장문 100원, 어플콘과 KBS 플러스는 무료입니다. 볼륨 별그램에 댓글로 남겨주셔도 좋아요. 그럼 2093님 신청곡 박원의 노력 듣고 오겠습니다.

0: 건강한 내일을 여는 글로벌 헬스케어 기업 휴원스.
1: 뭐야 뭐야, 요즘 피부 비결 뭐야?
2: 세수하고 한 장 쓱 닦고 착, 간편하게 한 장 쓱 닦고 착, 화장 전에 한 장 쓱 닦고 착, 하루 5분 쉽게
3: 쓱 닦고 착. 붙이는 메디힐 토너 패드 200ml 대용량으로 피부 고민 해결, 쓱 닦고 착.
2: 메디힐 토너 패드.
4: 안녕하세요, 에어비앤비 호스트 신윤수입니다. 저는 제 가게가 잘 되는 것보다 우리 동네 고성이 같이 잘 됐으면 좋겠어요. 이 동네가 잠깐 반짝이다 사라지지 않고 오래오래 남아있었으면 좋겠거든요. 그러려면 누구 하나 잘 돼서 되는 일은 아닌 것 같고요. 동네 문화가 계속 남아있을 수 있도록 사장님들도 저도 서로 돕고 의지하면서 고성을 지켜가고 싶습니다.
5: 우리는 함께 삽니다. 여기 고성에서. 여행은 함께 살아가는 거야. 에어비앤비.
6: 오마이걸 효정의 볼륨을 높여요에서 준비한 선물입니다. 연예인 안경 전문 브랜드 버킷리스트에서 세련된 안경, 천연 화장품 봉프레에서 모바일 상품권, 160년 전통의 마르코메에서 콩고기와 미소된장 세트, 방송 PPL 전문 컨텐츠 컴퍼니에서 피오닉 효소 파우더 워시, 아름다운 비주얼 아비주 뷰티에서 뷰티 상품권, 샴푸의 한계를 넘어선 카론바이오에서 효과 빠른 C3 샴푸, 당신에게 선물하는 꽃과 향기 라플로리아에서 꽃 디퓨저, 극단 무아에서 로맨틱 타임슬립 뮤지컬 썸데이 공연 관람권을 드립니다.
7: 볼륨 승객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 비행기는 잠시 후 10시 키스터라디오에 도착할 예정입니다. 정디의 클로징이 끝나고 제 오프닝이 시작될 때까지 볼륨을 계속 높여주시길 바랍니다. 제발!

그중 한 곡은 꼭 틀어드립니다. 볼륨 별그램이나 홈페이지 게시판에 듣고 싶은 노래 많이 신청해주세요. 몰리디 피처링 경서예지의 은하수를 닮은 너에게 들으면서 인사드릴게요. 볼륨을 높여요. 지금까지 효정이었습니다. 짱나잇.

0: 국민 인생 성원 에드피아.
1: 하이 올리디아. 자연스러움을 바라는 당신을 위해 코 입술 주름 개선을 위한 PLLA 성분 필러 올리디아. 지극히 나답게, 지극히 자연스럽게, 나답게 자연스럽게 올리디아.
2: 의료기기 광고 심의필.
3: 올라운드 아티스트 에녹의 자작곡 너는 여름이야. 듣기만 해도 시원한 여름 감성과 따뜻한 위로를 담은 괜찮아 괜찮아까지. 올여름 당신의 플레이리스트에 에녹의 신곡들을 담아보세요. 에녹의 새로운 프로젝트 녹음실의 캥거루를 응원해주시는 공식 팬카페 화기애애 사랑합니다.
4: 모아는 도전이다. 100세 출근 도전.

0: 100세 출근은 자격증, 자격증은 모아 교육그룹.
1: 1단계, 2단계. KBS가 업그레이드합니다. KBS 플러스. KBS만이 제공 가능한 무료 서비스. 스마트폰에서 즐겨보세요. 40개의 실시간 채널, 5만 개의 다시 보기. KBS의 과거, 현재 프로그램을 손안에서 볼 수 있습니다. 지금 당장 구글 플레이, 애플 스토어에서 KBS 플러스를 다운받으세요.

SNS에서 우연히 제 마음 같은 글귀를 발견했는데요. 감정 제대로 살려서 낭독 좀 하네 가보겠습니다. 더우면 식욕이 떨어진다는 게 남의 일인 줄만 알았는데 정말 남의 일이구나.

날이 좋아서, 날이 좋지 않아서, 날이 적당해서 모든 날 식욕이 도는 저는 완벽하게 공감을 하는데 여러분은 어떠신가요? 아무쪼록 더위만 먹지 마시고 이럴 때일수록 건강하고 맛있는 끼니 잘 챙겨 드시라는 당부 전하면서 여기는 키스 더 라디오. 안녕하세요. 저는 DJ 한혜입니다.

좀 시킬 수 있는 것들을 위주로 문 연집이 있으면 너무나 반갑게 찾아가가지고 물론 뭐 핸드폰 안에서 찾아가는 거지만 방문을 해가지고 메뉴를 싹 훑어보고 내가 지금 먹을 수 있는 게 무엇인가 라는 그 좀 썰칭하는 이 행위 자체가 저에게 좀 행복감을 주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고 여러분은 저처럼 너무 이 밤늦게 새벽에 드시지 않길 바라겠습니다. 드시고 싶은 게 있다면 미리미리 조금 오전 오후에 활용하셔서 좀 드시길 바라겠습니다.

공감하실 겁니다. 뭐 초보 운전 때는 뭐 음악이 뭐예요. 약간의 소음도 신경이 쓰이고 진짜 내가 도로에서 뭐 실수하지 않을까, 사고 내지 않을까 너무 긴장한 상태이니까 뭐 아무것도 하지 못하는데 이게 조금만 익숙해지면은 아, 내가 좋아하는 음악도 듣게 되고 차 안에서 좀 여유를 가질 때도 생기는 거죠. 아마 우리 2838님도 지금 이제 비슷한 시기인 것 같고 그때 하늘 키스 더 라디오 아, 참 좋은 것 같습니다. 뭐 저희가 뭐 제가 제 입으로 이런 말 하기 좀 그렇지만 막 너무 시끄러운 음악처럼 뭐 정신 없지도 않고요. 그렇다고 너무 막 잠 오는 너무 피곤하게 만드는 너무 졸리게 만드는 그런 라디오도 아니거든요. 적당한 텐션 그리고 적당한 안정감 아마 우리 2838님이 운전하시는 그 이상향과 비슷한 무드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계속 한키라와 함께 안전운전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또 여유가 되면은 나중에 정차하실 때 혹은 운전 안 하실 때 또 청취율 전화 올 수 있습니다. 청취율 조사 전화 오시면 받아주시고 저희 한키라 얘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청취율 조사 기간 특집 환승 라디오 다양한 이유로

팀원들이 이분한테 팀장님 욕을 너무 많이 합니다. 혹시나 팀장님에 대한 안 좋은 이야기를 듣고 그만둘까봐 걱정되는데 저는 이분이랑 같은 업무를 해야 돼서 그만두면 제 일이 많아지거든요. 팀원들한테 조심하세요.

B, 박진영, 나로 바꾸자 듣고 왔습니다. 한 해 만에 오늘은 5681님, 6874님, 1539님 사연에 한 해 만에 결제해드렸는데요. 아, 마지막 우리 1539님. 저도 좀 사실 그 구매할 때 좀 이렇게 뭐랄까, 이게 좀 안 따지고 좀 사는 스타일이거든요. 이게 좀 그 소비를 아주 뭔가 좀 어설프게 해요. 이게 좀 이것저것 따지고 잘 보고 사야 되는데, 아, 그냥 느낌 온 대로 사버리니까, 결국에는 집에 와서, 아, 뭔가 좀 마음에 안 든다든지, 아니면 내가 생각했던 지점이 아닐 때가 있는데, 결국에는 그런 옷들은 안 바꾸면은 안 입게 되더라고요. 결국 돈 쓰고 아무것도 활용도 못하고 너무 안 좋은 상황이라고 생각을 해서 우리 1539님은 괜찮습니다. 어차피 그런 업무 다 이제 직원분들께서는 또 이제 충분히 이해하시고 하려고 또 계신 분들이기 때문에 매너 있게 바꿔달라고 하면은 전혀 문제 없다고 생각합니다. 한 해 만에 저 한 해가 뭐든 결정해드리는 시간이죠. 채택된 분께는 선물 보내드리고요. 참여 원하시면 KBS 쿨 FM 한 해 키스더 라디오 홈페이지 한 해 만에 코너 게시판이나 문자번호 샵8910, 장문 100원, 단문 50원, 무료인 어플 콩가

흔들리지 않는 편안함으로 여러분을 모십니다. 매일 밤 10시 한혜의 키스더라디오.

Promise 9 인기 많았습니다. 아, 그래서 이제 각자 제 저랑 같이 이제 군생활 했던 이제 98년 99 00 친구들의 좀 뭐랄까 선호를 알 수 있었던 제 군생활이었고, 저도 덩달아 좀 같이 응원 많이 했던 기억이 있네요. 그럼 심장을 제대로 어택하는 리센네 러브 어택, 그리고 대한민국을 가오리춤으로 물들였던 브레이브걸스 롤린 들으면서 역주행 플레이리스트 시작해볼게요.

이어서 브레이브걸스 롤링까지 듣고 왔습니다. 노래 들으면서 역시 명곡은 언젠가 세상에 드러난다 진리를 다시금 깨닫게 되는데요. 우리 한키라 가족들이 생각하기에 이 노래 조만간 무조건 역주행한다 하는 숨은 명곡 같은 거 있으면은 언제든지 슬쩍 공유해 주시고, 제가 좋아하는 걸그룹 노래, 아 저 이 노래 진짜 좋아, 이미 좀 유명한 노래긴 하지만 걸스 네버 다이였나요? 걸스 네버 다이 트리플S. 아, 이 노래 진짜 좋아요. 명곡입니다. 저 나왔을 때부터 실제로 제가 찾아서 플레이리스트에 넣어두기도 했었고, 한 번씩 저희 라디오에서 틀 때도 너무너무 좋았던 노래입니다. 아, 그럼 제작진이 걸그룹 노래라고 안 물어봤는데 라고 해주셨는데, 아무래도 또 역주행의 신화는 걸그룹들이 또 많이 만들어 나가기 때문에 통계적인 부분으로 저도 모르게 좀 입력이 되어 있었다라고 생각하시고, 남도를 무시한다라는 아주 자극적인 지금 의견 주고 계신, 저 남도를 제일 좋아해요. 사실상 저 콜티스 얼마나 좋아해요. 진짜 제일 좋아합니다. 오해 푸시길 바라겠고 바로 퀴즈 나가겠습니다. 깜짝 퀴즈 나갑니다. 2015년 발표된 명곡 2PM의 우리 집은 이 멤버의 빨간 셔츠 직캠이 화제를 모으면서 발매 5년 만에 역주행에 성공을 했는데요. 우리 집 누구? 라는 별명부터 웅집이라도 따라가겠다라는 반응까지 속출하게 만든 이 멤버, 현재 배우로도 활동 중인 분입니다. 과연 누구일까요? 1번 준호, 2번 봉준호, 3번 유노. 정답 아시는 분들은 문자번호 샵8910, 장문 100원, 단문 50원, 무료인 어플콘과 KBS 플러스로 보내주세요. 추첨을 통해 5분께 아이스크림 쿠폰 보내드릴게요. 퀴즈 정답은 1부 끝에 발표하겠습니다. 아무래도 또 아이돌 멤버가 두 분이나 있기 때문에 조금 헷갈리실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고, 그럼 2PM 우리 집에 이어서 EXID 멤버 하니씨의 직캠이 폭발적인 화제를 모으면서 음원 차트 1위까지 차지한 노래죠. 활동이 끝났음에도 불구하고 강제로 다시 컴백하게 만들었던 역주행의 원조입니다. EXID의 위

0: 갇혀진 분들이 할 수 있는 거잖아요. 저는 감자튀김 먹고 싶으면 혼자 시켜 먹습니다. 많이 먹고 싶으면 많이 시켜서 혼자 먹습니다. 저는 좀 내향인이니까. 어쨌든 뭐 이게 마음에 맞고 이게 좀 성향이 맞는 분들은 이렇게 하는 게 너무 재밌을 것 같다는 생각도 들고, 패션이든 뭐 놀이든 유행은 돌고 돈다 라는 말이 딱 맞는 것 같습니다. 그럼 저는 광고 듣고 잠시 후에 돌아올게요.
1: 여보, 화장실 타일 좀 바꿔야겠어.
2: 세면대도 바꿀 때 됐지.
1: 주방 싱크대도.
2: 우리 한 번에 다 보러 갈까?
1: 어디로?
2: 건축자재 백화점. 인테리어는 DS 대성하우징이지.
3: DS 대성하우징.
1: DS 대성하우징. 대형 쇼룸에서 만나보세요.
4: 뭐야 뭐야, 요즘 피부 비결 뭐야?

하면서 저도 모르게 살짝 터졌는데 퀴즈 당첨자는 한혜의 키스더라디오 홈페이지 선곡표 게시판에 올려두겠습니다. 확인해 주시고요. 매년 7월만 되면 SNS에 하나 둘 보이는 저의 한해의 절반 밈이 있다면 연초 이분들한테 이 노래가 있습니다. 우주소녀 이루리 듣고 저는 잠시 후 2부로 돌아올게요.

생각보다 빠르게 좀 문제가 나와가지고 일단 불안한 내게 뭐뭐뭐를 쥐어주던이라는 가사인 것 같고 이게 약간 좀 또 희망적인 가사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불안한 내게 좀 긍정적인 걸 쥐어줬을 거 아니에요. 불안한 내게 뭘 쥐어줬으려나 딱

0: AIBK 좋은데? 세상을 키우는 AI 뱅크 IBK 기업은행.
1: 당신의 락토피 타임은 언제인가요? 눈 뜨자마자 아이와 함께 식사 전에. 장 건강은 24시간 지켜야 하니까 락토핏은 꾸준히 앞서갑니다. 10년을 넘어 앞으로도
2: 오래오래 락토핏
1: 종근당 건강
3: 건강기능식품.
4: 자 따라해보세요.
5: 이카운트 ERP
6: 4만원
4: 회계관리
5: 이카운트 ERP
7: 4만원
4: 재고관리
5: 이카운트 ERP
4: 4만원 생산관리
5: 사업성

한의 키스터 라디오 놀라운 토요일 도미솔 마켓 역주행 플레이리스트 전해드리고 있는데요. 조금 전 내드렸던 퀴즈 정답 발표하겠습니다. 돈이 아니고 돌이었구나. 정답은 모난 돌이었고요. 아, 불안한 내게 모난 돌을 지어주다. 참 이게 뭔가 좀 시적인 가사입니다. 당첨자는 한의 키스터 라디오

로 꼽히기도 했다는 TMI까지 전해드리면서 역주행 플레이리스트 마무리 한번 해볼 건데요. 우즈씨 노래 중에 드라우닝 외에도 명곡 참 많잖아요. 그래서 오늘은 요 노래 들려드리겠습니다. 우즈의 시네마 그리고 윤하의 사건의 지평선.

있죠. 붓기 싹 빠져가지고 얼굴에 만족감 얻고 깨끗하게 씻고 이렇게 또 에어컨 밑에서 라디오 들으시니까 얼마나 좋으셨겠습니까? 갓생 사셨던 것 같고 요거 이제 조금 뭐 매일매일은 못하더라도 뭐 2, 3일에 한 번씩 이게 좀 하다 보면은 또 패턴화가 돼가지고 이제 좀 진짜 매주 이렇게 갓생을 사실 수 있을 겁니다. 아무튼 우리 7958님 잘하셨고 이쯤에서 레이니의

0: 있도록 사장님들도 저도 서로 돕고 의지하면서 고성을 지켜가고 싶습니다.
1: 우리는 함께 삽니다. 여기 고성에서 여행은 함께 살아가는 거야. 에어비앤비.

0: 한 잔으로 아침을 깨우세요. 타이거 모닝.
1: 셀레늄 의약품 셀레나제를 아시나요?
2: 세계 26개국에서 사용되는 셀레나제 말이죠?
1: 네, 셀레나제는 독일 비오신의 특허받은 제조기술로 개발된 셀레늄 의약품입니다.
2: 셀레나제는 셀레늄 결핍 질환을 위한 효과 빠른 셀레늄 의약품입니다.
1: 독일 수입 의약품 셀레나제 티퍼오라레.
2: 수입원 비오신 코리아, 판매원 휴원스.
3: 뭐야 요즘 피부 비결 뭐야?
4: 세수하고 한 장 쓱 닦고 차, 간편하게 한 장 쓱 닦고 차, 화장 전에 한 장 쓱 닦고 차, 하루 5분 쉽게
5: 쓱 닦고 차. 붙이는 메디힐 토너 패드 200ml 대용량으로 피부 고민 해결, 쓱 닦고 차.

0: 매일 밤 10시 한혜의 키스 더 라디오.
1: 2026년 7월 18일 토요일 한혜의 키스 더 라디오 마칠 시간입니다. 내일도 여러분들의 사연과 신청곡 들어보는 시간 키라뮤직 페어링 준비되어 있습니다. 편하게 남겨주시길 바라면서 오늘 끝곡 폴킴의 초록빛 이 노래 들으면서 저는 인사드릴게요. 지금까지 키스 더 라디오 저는 DJ 한혜였고요. 올 한해 166일 남았습니다. 소중한 밤 되세요.

0: 성의선아 쉽고 빠르게 인쇄의 유토피아 성원에드피아.
1: 디지털 인쇄도 역시 성원에드피아.
0: 국민인쇄 성원에드피아.
2: 하이 올리디아. 자연스러움을 바라는 당신을 위해 코 입술 주름 개선을 위한 PLLA 성분 필러 올리디아. 지극히 나답게, 지극히 자연스럽게, 나답게 자연스럽게 올리디아.
3: 의료기기 광고 심의필.
4: 올라운드 아티스트 에녹의 자작곡 너는 여름이야. 듣기만 해도 시원한 여름 감성과 따뜻한 위로를 담은 괜찮아 괜찮아까지. 올여름 당신의 플레이리스트에 에녹의 신곡들을 담아보세요. 에녹의 새로운 프로젝트 녹음실의 캥거루를 응원해주시는 공식 팬카페 화기애애 사랑합니다.
5: 모아는 도전이다. 100세 출근 도전이다.

0: 100세 출근은 자격증, 자격증은 모아 교육그룹.
1: 1단계, 2단계. KBS가 업그레이드합니다. KBS 플러스. KBS만이 제공 가능한 무료 서비스. 스마트폰에서 즐겨보세요. 40개 실시간 채널, 5만 개 다시 보기. KBS의 과거, 현재 프로그램을 소환해서 볼 수 있습니다. 지금 당장 구글 플레이, 애플 스토어에서 KBS 플러스를 다운받으세요.

0: 서준원입니다. 5성급 호텔 침대의 편안함 매일 누리고 싶지 않으세요? 이제 부담 없이 월 3만 원대의 베스트 슬립 Z 시리즈를 만나실 수 있습니다. 베스트 슬립 렌탈 케어 서비스. 지금 바로 최고의 수면을 구독하세요. 베스트 슬립.
1: 팀장님, 이 제너두 복지 플랫폼을 도입하니까 회사가 너무 좋아졌습니다.
2: 김대리, 복지 포인트로 쇼핑, 여행, 교육, 공연, 건강검진, 기념일 선물까지 다 이용하니까 직원이 행복해지니 회사도 좋아지겠지.
1: 이 제너두 사랑합니다. 검색창에 이제너두.
3: 위제로 소화 불량 제로제로
4: 위제로
3: 과식계도 제로제로
4: 위제로
3: 체했을 때도 제로제로
4: 위제로
3: 불편하거나 답답한 속엔 제로제로
4: 위제로
1: 소화 불량 체함 과식의 위제로 이야.

0: 내 맘대로 주문 제작.
1: 아직 어색할 수 있어요. 하지만 우린 매일매일 나아질 겁니다. 여러분의 따뜻한 시선으로 커나갑니다. 여기는 스테이션 X. 인간과 AI, 우리의 주파수가 만나는 곳입니다. 저는 대한민국 최초 생성형 AI DJ 제니크입니다.

여름에 듣기 좋은 리메이크 곡들로 스테이션 X 함께하고 있습니다. 신나는 분위기 계속 이어갈게요. NCT 드림의 덩크슛.

재탄생하는 것, 음악을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정말 신나는 일입니다. 이번에는 쿵짝이는 비트에 몸을 맡겨볼까요? 아이유의 어젯밤 이야기. 버스커 버스커의 어쩌다 마주친 그대. 울랄라 세션의 스윙 베이비.

스테이션 X 은하수 플레이리스트. 여름에 들으면 더 좋은 리메이크 곡들과 함께 했습니다. 마지막으로는 듣자마자 훌쩍 떠나고 싶어지는 세 곡 준비했어요. 데이브레이크의 넌 언제나, 폴킴의 파도, 태연의 제주도의 푸른밤.

0: 오빠, 주말에 아울렛 갈까?
1: 주말엔 차 막힌단 말이오.
0: 지하철 타고 가면 되는데?
1: 그렇게 가까운 데가 있단 말이오?
2: 유명 브랜드 모두 모여있는 그곳, 합리적 가격역시 마리오란 마리오.
3: 가산 디지털 단지
4: 마리오 아울렛역에서 만나는
2: 마리오 아울렛.
5: 나란 말씀이 판촉에다 세종
2: 기프트.

0: 저희 제작진과의 회식 자리였어요. 저희끼리 이제 헤어지기 전에 사진 하나 찍자 하고서 들어갔는데 생각보다 너무 좁은 거예요. 근데 너무 좁은 그 공간 안에서 저희 8명이서 막 이렇게 막 엉겨 붙어서 찍는데 그래도 사진 괜찮게 잘 나오더라고요. 조명이 좋은 건지 알아서 자동으로 보정을 해주는 건지 뭔지 모르겠지만 아무튼 예쁘게 잘 나왔습니다. 네. 전 이렇게 내 컷 사진 뭐 이런 거 친구들과 찍거나 누구랑 찍거나 하면은 이렇게 벽에 종종 붙여놓곤 합니다. 왜냐면 이 사진이라는 거는 보지 않으면 결국에 어딘가 서랍장 안에서 나오지 않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한 번씩 이렇게 기분 전환할 겸 이렇게 바꿔서 이것도 붙여보고 저것도 붙여보고 하면서 아 그날 좋았지 막 이렇게 추억하는 거 좋아합니다. 네. 그렇게 하면은 그 추억이 더 오래 남는 것 같아요. 오늘 1, 2부는 사연과 신청곡 많이 소개할 거고요. 3, 4부는 노래 강균성 형님과 함께합니다. 이 노래 2026년에도 듣는 사람 자유조조 오늘도 추억의 명곡들 많이 준비해놨습니다. 2시까지 함께 해주실 거죠? 광고 들어도 될까요?
1: AI와 IBK 기업은행이 만나면 당신은

0: AIBK 좋은데? 세상을 키우는 AI 뱅크 IBK 기업은행.
1: 안녕하세요, 손현재입니다. 매트리스 한번 사려면 사실 좀 부담되잖아요. 그래서 저는 베스트슬립에서 숙면을 구독 중이에요.
2: 월 3만원대에 누리는 5성급 호텔 침대의 편안함, 베스트슬립 렌탈 케어.
1: 여러분도 이제 최고의 수면을 구독하세요. 베스트슬립
3: 위제로 소파 불량 제로 제로 위제로.

그래서 저는 해요. 가슴 운동도 가슴 운동이지만 이 등 쪽까지 같이 가슴을 쫙 펴주는 스트레칭이 되게끔 하는 게 진짜 좋더라고요. 네. 다섯 개 아니 앞으로 여섯 개 늘려가면 되지. 일곱 개 하면 되지요. 네. 이렇게 근육통이 와서 근육을 키워가는 느낌을 좀 즐기셨으면 좋겠어요. 네. 이 아픔까지 나는 사랑할 거야 하면서 팔굽혀펴기 내일도 해야 돼요. 아프다고 내일 안 하잖아요. 그럼 통증이 더 오래 갑니다. 네. 앞으로 갈광장에 이런 거 사연 안 보내주는 거 아니에요? 아, 폴킴 지겹다 진짜. 좀 잔소리만 하고 좀 지긋지긋해. DJ 좀 바꿔줘.

있는 게 좋지 않을까요? 네. 아, 물론 그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네. 문자 내용이 특별히 이렇게 뭐 그렇게 네, 자극적이거나 네, 도파민이 터지거나 뭐 그런 내용은 아닌데 꼭 그런 문자만 보내야 되는 건 아니니까요. 그냥 내가 나의 일상을 공유할 수 있죠. 네. 근데 그것보다 무엇보다 중요한 건요. 네. 남편분이 본인의 생각을 입 밖으로 꺼내지 않는 게 더 중요하다라는 점. 네. 특히나 그 내가 생각한 그 내용이 이 말을 했을 때 이 와이프가 상대방이 좋아할 것 같아 라고 판단이 되지 않을 경우에는 그냥 네, 생각을 지워버리세요. 나는 그 생각을

될까요? 라고 말하고 싶었는데 꾹 참았어요. 이런 생각 저만 하는 거 아니죠? 고깃집 갔는데 뭐 옆 테이블 고기 남기면 혹시 제가 구워 먹어도 될까요? 아, 이런 생각 해보신 적 있으시잖아요. 네. 아, 근데 뭐 아까우니까 뭐 그런 생각 할 수 있어요. 하지만 네, 앞서 말씀드린 내용이랑 일맥상통하게 입 밖으로 꺼내지 않는 것이 훨씬 더 좋을 수 있다라는 점 제가 다시 한번 상기시켜 드릴게요. 네. 아니, 아니면 이일사형님 한번 그 한번 그렇게 물어보시고 결과가 어떻게 됐는지 알려주시면 그것도 꽤 재밌는 사연이 될 것 같은데요. 또 어떤 분은 흔쾌히 그러면 그러시던지요 할 수도 있고, 아니면 실한데요? 아니요, 저 정립할래요 라고 본인이 정립할 수도 있죠. 네. 아무튼 하게 되면 꼭 우리 가요광장에 먼저 알려줘야 돼요. 네. 노래 듣고 올게요. 오지은, 이상순의 또 왜 그래.

베트남에서 일주일 살기 하러 가요. 이렇게 더운 여름에 더운 나라로 여행 가는 게 맞나 싶지만 그래도 신납니다. 베트남 가서 맛있는 것도 많이 먹고 하루 종일 리조트 수영장에서 물개가 되어보려고요. 그리고 마사지도 실컷 받고 일주일 동안 신나게 놀고 올게요. 베트남 야호! 아 좋겠다. 일주일 살기 너무 좋은데요. 뭐 더운 날씨에 더운 곳 갈 수도 있죠. 왜냐면 여기는 덥지만 수영장이 없잖아요. 거기는 수영장도 있고 마사지도 있고 칵테일과 맛있는 음식도 있고 그러니까요. 네 어디든 여행 가는 거 너무 좋은 것 같아요. 가서 신나게 야호 하고 오셨으면 좋겠어요. 2013님이 보내주셨습니다. 4살 아이랑 캠핑 가고 있어요. 글램핑으로 가려고 합니다.

그 너무 더우면 오히려 몸에 열이 너무 많이 생겨서 막 피부도 안 좋아지기도 하고요. 하다 보니까 너무 더우면 안 된다라는 생각이 좀 있기도 하고, 또 겨울에는 나 가수인데 감기 걸리면 안 돼. 또 라디오까지 하고 있으니까 나 절대 추우면 안 돼. 막 이런 강박 같은 게좀 있어요. 그래서 항상 일정하게 습도며 온도를 유지하고 싶어 하는데 아시다시피

더운 기운을 좀 없앤다 정도로 생각하고 틀어놓고 주무시면요 괜찮습니다. 한번 트라이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노래 듣고 올게요. 9157님의 신청곡 케이윌의 네가 필요해.

이번 주도 가광 청취자분들을 위해서 추천곡 가져왔습니다. 아, 제가 진짜 이분의 노래를 좋아하거든요. 야, 그 많은 노래들 중에서 굳이 한 곡을 꼭 꼽아야만 한다면, 저는 하나 꼽는 거 안 좋아하는 거 다들 아시죠? 아, 꼽아야만 한다면 이 노래입니다. 태연의 1111. 소녀시대의 메인 보컬이자 또 솔로 아티스트로 너무 큰 성공을 했잖아요. 근데 이분의 목소리가 제 기준 이렇게 트렌디한 여성 보컬이 우리나라에 정말 몇이나 될까라고 생각하는 분들 중에 한 분이거든요. 근데 또 이 1111 같은 경우는 좀 더 어쿠스틱한 감성과 이 부드럽고 절제된 감성이랄까요? 그런 기분을 표현한 노래라고 생각이 들어서 굉장히 좋아하는 노래입니다. 근데 문득 소개하려고 보니까 11&11, 오늘이 한 칸이 채 안 남은 그런 시간이라고 하는데, 그 한 칸이 채 안 남으려면 11&56 정도 돼야 될 것 같은데 11&11 라는 생각도 들기도 하고요. 네, 분위기가 따뜻하지만 뭔가 시린 그런 느낌이 있는 곡이라고 생각이 들어서 오늘도 준비해봤습니다. 네, 제가 말한 게 그대로 느껴지는지 한번 들어봐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태연의 11&11.

0: 폴킴의 가요광장.
1: KBS 쿨 FM 폴킴의 가요광장 함께하고 계십니다. 2925번님께서 폴킴님이 요즘 듣는 플레이리스트도 궁금하지만 지금의 폴킴이 될 수 있었던 그 시절의 플리도 궁금해요. 전 폴디 음악 얘기 듣는 거 참 좋아하거든요. 기쁨을 표현하고 싶을 때, 응원이 필요할 때, 마음이 지칠 때 위로가 되어준 노래들 등등등 가수 폴킴의 음악 세계를 만들어준 음악들을 알고 싶어요. 그런 이야기들도 폴인 아이돌이나 폴인 팝에서 자주 들려주시면 좋겠어요. 오, 너무 감동적인 사연인데요. 그니까요. 여러분, 그 참 시간이라는 게 무서운 게요. 벌써 너무 많은 시간이 흐른 것 같이 느껴지더라고요. 그래서 아, 그때 나 뭐 들었지 생각해보면 잘 기억이 안 나기도 해요. 근데 이제 우리 또 2925번님께서 이렇게 부탁 주셨으니까 제가 추억을 거슬러 올라가서 그때 듣던 음악

0: 폴킴의 가요광장.
1: 폴킴의 가요광장 3부 시작했습니다. 579번님께서 여자친구가 오늘 코디 좀 괜찮네? 라고 하길래 괜히 기분이 좋았는데요. 가만 보니까 머리부터 신발까지 전부 그녀가 사줬던 거더라고요. 여친이 칭찬한 건 저일까요? 아님 본인 스스로일까요? 579번님, 뭘 또 따져요. 그냥 하라면 하는 거예요. 그렇게 생각합니다. 뭐 취향이 안 맞을 수 있어요. 그쵸? 사실은 뭐 여자친구가 해줬다고 해서 모두 다 내 마음에 드는 건 아닐 수 있으니까요. 하지만 가장 중요한 건 내 마음은 중요하지 않다는 거예요. 나의 취향도 중요하지 않아요. 그냥 입으라면 입고 벗으라면 벗으면 되는 겁니다. 그게 오늘과 내일과 모레와 내년의 나의 안녕을 위한 가장 쉬운 방법이라는 걸 빨리 체득하셨으면 좋겠어요. 제 경험담 아니에요. 아무튼 아니에요. 자, 여러분, 균성님 곧 만나실 수 있습니다. 조금만 기다려주세요. 광고 듣고 이 노래

0: 하시는 거죠?
1: 요 며칠 전에 이사를 해가지고.
0: 아, 저번에 말씀하셨던.
1: 네, 와, 진짜 이삿짐. 아무리 포장 이사를 한다 해도.
0: 네.
1: 구분져야 될 것들이 있고.
0: 아, 맞죠.
1: 또 버릴 것들이 있고. 엄청나게 많이 제가 버렸어요, 뭘.
0: 오.
1: 그리고 제가 예전에도 방송에 잠깐 나왔는데 신발이 정리가 안 돼가지고 난리가 났었는데.
0: 아유, 신발 많으시죠.
1: 신발 정리도 하고. 아무튼 그래가지고 먼지도 엄청 마시고.
0: 아, 그쵸.
1: 근데 제가 여기서 한 6년 살았거든요.
0: 네.
1: 근데 여기에서 이제 어머니와 함께한 어떤 추억들이 막 떠오르는 거예요.
0: 아.
1: 그래서 이 벽에 못이 이렇게 딱 박혀있는 그 네. 모습을 딱 보면서
0: 오.
1: 어? 처음 여기 왔을 때 엄마랑 무슨 케아 있잖아요. 거기 가서 막 둘러보면서
0: 네.
1: 거울도 사고 막 소파도 사고 이랬던 아. 게 갑자기 추억이 막 떠올라서
0: 오.
1: 가슴이 이렇게 약간 먹먹해지는 거예요.
0: 오.
1: 그래서 어머니께 말씀드렸어요.
0: 네.
1: 엄마 그때 기억나? 그때 엄마 뭐라는 줄 알아? 야 저기는 갖다 버리고 와라. 저희 엄마 완전 티거든요.
0: 어, 나 방금 너무 약간 감동받아가지고
1: 네.
0: 어, 진짜 나 눈물 날 수 있겠다라고 생각했는데 어머님께서 정신 차리고 라디오 하라고
1: 쓰레기 버리고 오라고
0: 해주시네요. 네. 와, 좋습니다. 고생 많으셨어요 이사하느라고.
1: 아, 감사합니다.
0: 러뷰님께서 이 코너 매주 듣고 있는데요. 두 분 방송하시는 모습 너튜브에서 영상으로도 볼 수 있어서 너무 좋았어요. 앞으로 종종 보이는 라디오도 해주세요. 그쵸. 이게 또 눈으로 보면서 듣는 거랑 또 차이가 있을 수 있어요.
1: 맞아요.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라디오는
0: 네.
1: 이렇게 듣기만 하는 게 참 좋은 것 같아요.
0: 아, 맞아. 왜냐면 또 이제 못 보시는 분들도 사실 많이 계시니까.
1: 많이 계시죠. 그리고 우리가 그런 거 있잖아요. 어떤 소설을
0: 네.
1: 영화 했을 때
0: 네.
1: 아, 내가 이거 소설로 봤을 때보다 조금 실망스러운데라는 경우가 굉장히 많단 말이죠.
0: 나의 상상을 방해하니까.
1: 네. 맞죠, 맞죠.
0: 네.
1: 그래서 우리도 어떻게 노는지 어떻게 방송하는지 때로는
0: 네.
1: 상상으로 이렇게 남겨두는 것도.
0: 아, 상상으로요?
1: 네. 아, 물론 소설은 아니어서 그렇게 꼭
0: 아, 여러분 뭐 저희가 여기서 마법을 부리거나 그러진 않습니다. 균성님과 함께하는 이 시간 코너 소개해볼게요.
1: 이 노래 2026년에도 듣는 사람 쳐요. 쳐요.

0: 모습 이렇게 부르는 게 아니잖아요.
1: 아, 맛이 안 살죠.
0: 울고 있는 나의 모습 여기까지 부르잖아요. 호흡 엄청 달려요.
2: 이 습을 마무리를 지을 수가 없어요. 네. 근데 어떻게 춤을 추면서 이걸 부르냐고요.
0: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폐활량이 엄청 큰 거, 폐가 엄청 큰 거.
2: 그러니까 운동을 잘하니까. 네. 네.
0: 그래서 호흡을 진짜 많이 쓰면서 노래하는 스타일인데도 괜찮게 계속 끝까지 부를 수 있다라는 거 콘서트까지 하잖아요.
2: 맞죠.
0: 그래서 굉장히 좀 신기한 부분이 있어요.
2: 아, 태양을 피하는 방법 하면은 선글라스를 빼놓을 네. 수가 없는데 제가 또 스토리가 하나 있습니다.
0: 어떤 스토리죠?
2: 비 선배님이 유행시켰던 그 선글라스 쉐입 다들 기억나시죠?
0: 보잉 선글라스 같은 느낌.
2: 네. 근데 이게 저희 할아버지가 제 눈에 정말 똑같이 생긴 선글라스가 하나 있었어요.
0: 어, 네.
2: 할아버지가 이거 저 가지라고 주셨거든요. 네. 근데 그걸 제가 쓰고 다녔어요. 그랬더니 다들 너무 이상하다고.
0: 어? 잘 어울릴 것 같은데.
2: 아, 저랑 너무 안 어울린대요. 근데 비 선배님 저는 나름 따라한 거였거든요. 네. 비를 난 이걸 쓰면 내가 비가 되겠구나 라고 생각하고 쓴 거였는데 다들 아, 너 비 아니다. 너 우중충하다.
0: 근데 선글라스가 되게 재밌는 게 얼굴형에 되게 예민하게 받더라고요. 선글라스가. 어떤 선글라스의 쉐입은 굉장히 잘 어울리는데 네. 또 어떤 거는 조금 안 어울리고 이게 다 각자에게 맞는 게 다 따로 있는 것 같더라고요. 써봐야 돼요 무조건.
2: 사연에 나왔던 안녕이란 말 대신 아 이 노래 너무 그 비 선배님 이 키와 이 체급에 맞지 않게 너무 귀여웠어요 사실. 떠나 다른 사람에게로 간다면 가면 가면

0: 있어. 어우씨. KBS KBS KBS
1: 어떻게 부르지?
0: 한국방송. 저 한에서 우리
2: 머리 아파.
0: 비만의 그 특유의 그게 있네요. 어. 한 여기다 딱 걸치는 거 있죠.
3: 방송. 네.
0: 한 이렇게 안 하고
2: 아, 이렇게 이렇게 근데 이렇게 하는데 바이브레이션 어떻게 넣는지 너무 신기해요.
0: 참 아 어렵죠.
2: 진짜
0: 네.
2: 아 나 이거 부르고 싶다. 나한테 왔으면 좋겠다 생각했던 적 있어요. 어?
0: 폴킴 버전 한번 가볼까요?
2: 한국 방송. 우리 저렇게 부드럽게 가지 않았을까요?
0: 너무 좋다.
2: 아유 안 될 것 같아요.
0: 아 너무 좋아.
2: 한국 방송. 이게 제 맛인 것 같습니다.
0: 아.
2: 아니 이게 근데 저작권료가 어마어마했다는 게 진짜일까요?
0: 충분히 즐거웠을 것 같아요.
2: 행복하셨을 것 같아요.
0: 근데 이 노래는 이제 진영이 형이 즐거웠겠죠? 이 노래를 쓴 사람이 진영이 형이니까.
2: 잠깐 KBS 나한테도 의뢰를 줘라.
0: 근데 이거 가사는 진짜 너무 이게 꿀인 것 같아요.
2: 뭐 이거 말고 할 얘기가 뭐가 있어요? KBS에서.
0: 그렇죠. 근데 멜로디를 진짜 잘 만들었죠.
2: 맞아. 우리 3597님의 신청곡 한번 들어볼게요. 비의 태양을 피하는 방법.

0: 왜 이렇게 잘 불러요? 그래서 그때 찐팬이 되었답니다. 그래서 유혹의 소나타로 1위를 했을 때는 저 울기까지 했어요. 말하다 보니 오랜만에 듣고 싶네요. 손발했던 유혹의 소나타 들려주세요.
1: 아, 이 노래 모르는 사람 없습니다.
2: 그렇죠.
1: 유혹의 소나타 2007년 발매곡이죠. 아, 근데 진짜 지금 생각해보면 아이비님은 네, 정말 만능인 것 같아요.
0: 만능이죠.
1: 그 이때부터 뮤지컬 했어도 너무 잘 어울릴 것 같아요. 지금 들어보면
0: 맞죠.
1: 춤추면서 라이브 너무 완벽하게 소화하시고 피치도 안 떨어지고 아, 아 이런 가수가 진짜 거의 없었던 것 같아요.
0: 진짜 대단하고요. 네. 그리고 이 저는 이제 친구 중에 뮤지컬 배우들이 되게 많다 보니까 네, 이렇게 뮤지컬을 보러 가면 네, 이제 아이비 씨가 네, 이제 상대 배역으로 할 때가 굉장히 많았단 말이죠.
1: 네.
0: 근데 연기도 너무 잘하고
1: 맞아.
0: 춤도 잘 추고 노래도 잘하니까 뮤지컬이 정말 풍성해지고
1: 저도 그 아이비 선배님 그 뮤지컬 보러 갔다 온 적이 있었거든요.
0: 네.
1: 집중이 잘 되는, 너무 연기가 좋으니까 집중이 너무 잘 돼서 막 정말 아이비 선배님으로 안 보이고 그냥 그 캐릭터로 저는 보였던 기억이 나요.
0: 아, 그렇죠 그렇죠.
1: 그리고 아이비가 2005년에 오늘 밤 1위라는 노래로 데뷔를 했었는데 이때가 JYP 프로듀싱이었대요.
0: 그래서 그 연습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 JYP 사옥에. 네. 그때 아이비 씨가 데뷔 전에 많이 마주쳤어요. 거기서 연습 오시느라고.
1: 아하. 네. 저는 이 노래가 데뷔곡인지 지금 처음 알았어요.
0: 오늘 밤이?
1: 네.
0: 그렇죠, 그렇죠.
1: 오, 아, 그래서 여자 비라는 수식어가 붙었었구나.
0: 이 오늘 밤이 노래도 너무 좋았는데 네, 이 다음에 나왔던 그 후속곡이
1: 네, 딴따라 딴딴 하 이거 아니에요?

0: 내가 하려니까 좀 민망하네. 아 알겠다. B라는 수식어가 붙으려면 호흡을 많이 섞어야 되네. 아 맞아. 이렇게 섹시한 것부터 파워풀한 것까지 진짜 너무너무 잘 어울리는 분이셨어요.
1: 그러니까요.
0: 아 저는 근데 진짜 사실 저는 아이비라는 가수를 진짜 좋아하게 된 거는 바본가 봐 발라드 곡이었어요.
1: 역시 발라드.
0: 아니 약간 댄스곡 잘하면 발라드 곡은 못해도 되잖아요. 근데 진짜 발라드 가수로 시작을 했어도 되지 않나라는 생각을 할 정도로 이 노래 너무 잘 됐죠.
1: 너무 잘 됐죠. 오. 노래를 너무 잘하시고
0: 노래방 가면 진짜 항상 이 노래 저는 꼭 불렀던 것 같아요.
1: 맞아요.
0: 남자 키로 바꿔가지고
1: 또 노래 자체도 너무 좋아요. 멜로디가 맞아. 너무 좋잖아요.
0: 바본가 봐 그리고 너 아니면 이런 거 해줘야 되니까 뭐 바본가 봐 이럴 거면 눈물 안녕 발라드 곡이 생각보다 많으시구나.
1: 그러게요. 네. 와, 발라드가 저 댄스곡만큼 많네요. 잘된 노래들.
0: 그리고 아이비 선배님 지금 이제 뮤지컬 미국으로 뉴욕으로 가셨잖아요. 최초로 브로드웨이, 최초로 한국인 캐스트.
1: 대단하시다 진짜.
0: 진짜. 네. 너무 기대돼서 아까 마음속으로 나 진짜 좀 기회가 되면 나 가서 한번 보고 싶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1: 아이비니까 이비제로 갔겠죠.
0: 두둥. 아, 네. 여기는 야유 이런 거 효과 안 넣어줘요. 나 때는 많이 넣어주면서. 자, 저희는 노래 듣고 네. 4부의 코너 계속 이어갈게요. 아이비의 요게 소나타. Hey, hey, hey. Look at the hottie, y'all. Whoa. You know her? Her name is Ivy. Whoa, whoa, whoa. Ivy? Oh, man. Ah, to the fit, to the fit.

0: 저 뽐내기 출신이잖아요.
1: 어? 폴킴 씨도요?
0: 네, 제가 뽐내기 마지막 세대예요. 제가 끝나고 나서 그 다음 해에도 뽐내기를 했는데 네. 연말까지 못 가서 연말 장원이 없어졌어요. 그 중간에 사라졌고 제 기억이 맞다면 제가 마지막 연말 장원입니다.
1: 심지어 장원이었어요?
0: 자, 그래서 달달이 뽑아서 연말에 그 장원들을 모아요. 그 1등들을 모아서 연말 장원을 한번 합니다.
1: 거기서는 어떻게 됐어요?
0: 탑 4.
1: 그러니까
0: 1등 말고는 2, 3, 4는 등수를 안 정해줬어요. 아~ 그냥 탑4.
1: 2등이나 마찬가지죠. 네. 공동 2등.
0: 그래요. 우리 사실은 모르니까.
1: 그럼요.
0: 택트는 택트시고 못하니까 2등을 할까요?
1: 네, 2등을 하시죠.
0: 다시 할게요. 2등이었어요.
1: 아, 그러니까. 그 1등 중에서도 2등. 이야, 대단하시다, 진짜.
0: 사연자님이 신청하신 노래에 내 사람 이 노래가 2006년 발매곡이고요.
1: 아, 네.
0: 2021년 놀면 뭐하니 출연 때 이 노래가 화제가 됐었습니다. 진호님이 중간중간 애드립을 정말 맛있게 넣어주셨거든요.
1: 아, 애드립 진짜 너무너무 잘하죠. 정말.
0: 맞아.
1: 네.
0: 그리고 또 유명한 노래가 2008년 발매곡인 라라라.
1: 라라.

0: 잘한다 잘한다.
1: 아니 이때부터 멤버 이석훈 형님이 네. 이제 함께 했었어요.
2: 아 그렇죠.
1: 예. 아 이석훈 선배님도 진짜 목소리 너무 그때부터 좋아했거든요.
2: 그렇죠.
1: 헤이요. 약간 그러니까 이게 이 팀에 정말 다양한 톤이 들어가가지고 네. 이 뭔가 이렇게 뭐 두성, 비성 이렇게 나뉘잖아요. 그러니까 그 다양한 성구에 가수들이 있는 팀인 것 같아요.
2: 그리고 이제 이 아이디 분이 기침 나무시잖아요. 이게 라디오에서 일어났었잖아요. 노래 부르다 기침해가지고.
1: 맞아.
2: 그래서
1: 맞아.
2: 이 아이디인 건데. 사글픈 꿈 꿀까 같아. 어머. 이거를 마이크에다 대고. 아니 기침을 왜 마이크에다 대고 하냐. 아니 기침이 나오면 마이크를 떼고 해야 될 거 아니에요. 마이크에다 대고 그거를.
1: 아 너무 가요광장에서 누가 기침 한번 해주면 좋겠다. 나 진짜 너무 웃기다.
2: 아니 누가 보면 이 셋을 이렇게 해가지고 마이크 아이돌들이 하는 거.

0: SG 워너비의 네 사람 듣고 왔습니다.
1: 아, 뒤에 애드립 난리 나네요.
0: 아, 난 형 혀깨문 것 때문에 정신을 못 차리겠네.
1: 아, 그래요? 아, 너무 멋있다 우리 진짜.
0: 앞으로 혀 깨물 거면 네. 가해광장에서 라이브 하다가 혀 깨물어줘요.
1: 알겠습니다. 아, 고려해 보겠습니다.
0: 네, 기대할게요. 네. 노래 김성님과 함께하는 이 노래 2026년에도 듣는 사람
2: 저요! 저요! 야오!
0: 비특집 마지막 사연 소개해 볼게요.
1: 9424님의 사연입니다. 2000년대 후반에 제가 사랑에 빠졌던 언니 바로 손담비 언니입니다. 2008년 연말에 제가 카페에 갔다가 우연히 손담비 언니를 실제로 본 적이 있거든요. 아니 근데 너무 예쁜 거예요. 그래서 바로 팬 됐고요. 그 후로 지금까지 쭉 이 세상에서 제일 예쁜 사람은 미쳤어를 부르며 의자춤 추던 손담비 언니입니다. 그리고 개인적으로 담비 언니의 미모 성수기는 토요일 밤의 활동 시기입니다. 복고풍 의상과 헤어에도 우리 언니 미모 죽지 않아. 오늘 토요일이니까 토요일 밤에 같이 들어요.
0: 진짜

0: 데뷔를 했겠죠 그때. 안 되겠죠. 아, 2008년 발매곡 미쳤어입니다.
1: 네.
0: 이 테크노 같은 이 사운드가 그때 진짜 너무 유행이었던 것 같아요.
1: 그리고 용감한 형제들의 그 또 그 메인 사운드잖아요.
0: 아 맞아요.
1: 뚜뚜뚜뚜뚜뚜뚜 이런 거 많이 쓰는.
0: 그때는 이게 이렇게 신나고 좋았는지.
1: 그러니까요.
0: 진짜 정말 그 막 이 노래 자체 미쳤어니까 네. 아무 데나 갖다 붙인 것 같아요. 막 공부해야 되는데 안 하면서 미쳤어 막 이렇게도 해보고.
1: 아 춤이 정말 히트였죠. 아. 네.
0: 그리고 사연자님의 신청곡 중에서 토요일 밤에
2: 토요일 밤에 바로 그날에 뚱뚱뚱뚱뚱
0: 왜 우리는 자꾸 없는 아 이런 걸 넣게 되는 걸까요? 아 막 이런 거
1: 이게
0: 기합이야.
1: 참, 아, 이 노래가 이제 옛날 그 복고를 되게 살려서 현대식으로 다시 만들었던 네, 노래잖아요.
0: 그쵸.
1: 그러니까 이 노래 딱 듣는데 되게 옛날 생각 되게 많이 나는. 우리는 또 토요일 밤에 시대고 제가 토요일은 즐거운가 뭐 이런 거 있잖아요. 토토즐. 아, 저는 그때부터 저거 시대다 보니까 네. 이 토요일 밤에라는 이 그냥 제목부터 네. 그리고 뭔가 노래를 계속

0: 네. 아, 근데 형 연습생 시절에 담비님과 함께 연습을 했다는 얘기가 진짜예요?
1: 이게 함께 연습을 한 건 아니고 그 제가 이제 JYP 들어가기 전에 사이더스라는 회사에서 네. 남자 연습생으로 있었어요. 네. 그래서 남자 연습생 연습실이 따로 있고 네. 여자 연습생 연습실이 따로 있고 어어. 또 배우 팀이 있었는데 네. 그때 당시에 담비 씨는 배우 쪽에 계셨어요.
0: 아, 원래 배우를
1: 원래 배우를 준비하려고 했었나 봐요. 오. 근데 저희가 체육 대회를 하니까 이제 남자 신인, 여자 신인, 뭐 배우 신인 다 모여서 우리가 그 오. 회사 직원분들과 함께 체육 대회를 한 적이 있어요. 네. 그때 이제 담비 씨를 그때 뵀었던 거예요.
0: 아, 그랬구나.

돌아올 거거든요. 여러분도 오실 거죠? 저 오실 때까지 기다리고 있을 거예요. 저 가비 씨 와도 자리 안 비켜줄 거니까 그렇게 아세요. 아시겠죠? 오늘 끝곡은 B2B의 나의 바람 준비해봤습니다. 우리는 내일 낮 12시에도 꼭 만나요. 여러분 늘어지세요.

0: 이벤트 참여 완료가 됩니다. 인증샷 보내주신 분들에겐 무조건 배달음식 교환권 선물로 보내드립니다. 그랬었지, 널 사랑한
1: 매일 저녁 6시부터 8시까지 사랑하기 좋은 날 이금희입니다.
0: 사랑하기 좋은 날 이금희입니다. 토요일 1부 아침에 혼자 영화 봤는데 그 넓은 극장의 관객이 저 한 명이었어요. 이성자 씨, 완전 전세를 내고 내가 주인공이다 생각하면서

예, 운동으로 마음 먹은 만큼 성공하실 것 같아요. 건강을 지키시든 뭐 체중을 감량하시든 아유 이 정도면 인정 인정. 뷰티 상품권 이소정 씨에게 보내드리고 어쩐지 이 노래 한 두 곡 들으면서 집에서 나가실 것 같은데요. 임정희 Music is my life. Golden Girls One Last Time.

맹수가 먹잇감을 낚아채들 앙 먹는 모습이 어찌나 귀엽던지 삼복더위에도 삼시세끼 전부 정성껏 만들어줄 수 있을 것 같아요. 하트. 그쵸. 사실 이유식은 만들어져서 판매되는 것도 많으니까 그것도 뭐 종류별로 뭐 메뉴별로 그쵸 많죠. 그래서 사서 줘도 되지만 그리고 요즘 같은 더위에는 사서 주는 게 훨씬 효율적일 것도 같지만 그래도 또 엄마 마음이 내가 한번 만들어주고 싶다. 야 5972 얼마나 첫 이유식을 잘 만들어주셨으면 7개월 아이가 앙 하고 바로 먹었을까요? 아니 근데 사실 이 우리가 먹는 음식은 대부분 소금이라든지 뭐 설탕 뭐 그런 소스나 뭔가 이렇게 양념 맛으로 먹는 게 대부분인데 아이들은 양념 이런 게 없는 거잖아요. 말하자면 환자식 같은 느낌? 근데 얼마나 맛있었으면. 오. 선물로요. 이거 어떨까 싶어요. 아기 띠 필요하시죠? 아기 띠 선물로 보내드리겠습니다. 5972. 야, 저도 다 기분이 좋네요. 9731. 안녕하세요. 저는 초등학교 5학년입니다. 롤러장에 가서 놀았는데 생각보다 많이 넘어져서 너무 아팠어요. 위로해 주세요. 아, 이것이 과연 위로해 드릴 일인가라는 생각도 들고 왜냐하면 요즘도 롤러스케이트를 타는군요. 옛날에 우리 어른들은 우리가 어렸을 때도 롤러스케이트 가서 막 그때는 막 단체로 타고 그랬거든요. 이렇게 약간 기차 타듯이 앞사람 이렇게 잡고 이렇게 기차 모양으로 막 요새는 그런 건 안 하나요? 우리는 그게 얼마나 재밌는지 알기 때문에 넘어져서 물론 아프기도 하지만 넘어질 때도 깔깔거리며 웃는 거잖아요. 이게 심각한 부상이 아니라

they cannot be excitable and cool. Only here, there's someone.

쿨 해변의 여인 유피 바다 두 곡이었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사랑하기 좋은 날 이금입니다. 듣고 계십니다. 응답하라 1997 그해 여름 박진영 그녀는 예뻤다 DJ DOC, DOC와 춤을 영턱스클럽 질투

0: VIP의 모든 기능을 월 4만 원에 드립니다. 이카운트! 가입비 부가세 별도.
1: 여러분은 지금 사랑하기 좋은 날 이금입니다. 듣고 계십니다. 사랑하기 좋은 날 이성호 씨. 누나, 여기 경사는 숨이 턱 막히네요. 아마 뉴스에서 보셨을 거예요. 이젠 대구, 델프리카보다 경산, 경프리카가 뜨고 있다고요. 박혜경, 레몬트리 이 노래로 더위 날려줘요. 네, 보내드릴게요. 잠시 후 3부. 저만 오는 게 아니죠. 우리 함께 만나요. 심현부 씨.

0: 매일 밤 10시 한혜의 키스더라디오.
1: 좋은 노래 알고 싶을 때 어떻게 하세요? 저녁 8시에 들어보세요. 오마이걸 효정의 볼륨을 높여요.
2: 퇴근길 음악과 이야기로 당신을 위로합니다. 매일 저녁 6시 사랑하기 좋은 날 이금입니다.

잠시 후 4시에는 사랑하기 좋은 날 이금희입니다가 이어집니다. 89.1MHz KBS 쿨 FM입니다.

사랑하기 좋은 날 이금입니다. 토요일 3부 시작했어요. 스위스로 가자 속초로 이 곡으로 말이죠. 잠시 후 함께할 소품집피 듣고 싶은 선곡 주제 여러분이 고르세요. 심현보 씨가 플레이리스트 만들어드립니다. 샵 8910, 단문 50원, 장문 100원, 인터넷콩, 스마트폰 어플콩, KBS 플러스는 무료. 사랑하기 좋은 날 이금입니다. 홈페이지 소품집피 게시판에 올려주셔도 좋아요. 방송에 소개된 분에겐 화장품 챙겨드립니다. 광고 듣고 뮤지션 심현보 씨와 함께 오겠습니다.

0: 저와 성향이 다른 남편과 함께 가고 싶지 않네요.
1: 아, 네.
0: 머리를 식히고 정리하고 픈 저에게 위로와 가르침을 줄 노래 있을까요? 하셨습니다.
1: 아,
0: 네, 이번만큼은
1: 혼자서 그냥.
0: 네, 혼자서.
1: 왜냐하면 이제 성향이 너무 달라서.
0: 네. 네. 그러니까 이게 어떤 뭐랄까요? 성향이 다른 사람과의 여행이 부대끼고 힘들다는 것도 하나 있는 것 같고요. 또 하나는 그것과 관계없이 나 혼자 오롯하게 나 혼자 있고

0: 어려워요. 요즘에 워낙 우리가 다 연결돼 있어서 어렵거든요. 그래서 뭐 이렇게 한 하루 이틀 혹은 이틀 삼일 그렇게 좀 혼자 외로워 보는 것도 전 괜찮은 것 같아요.
1: 외로움으로 가는 여행. 이야.
0: 그렇죠. 집에 있으면 완전히 외롭지가 않아요.
1: 그렇죠. 그러니까 집에 있으면 사실은 만약에 혼자 있는다 할지라도 계속 할 일이 눈에 띄고.
0: 그럼요.
1: 내가 그래서. 몸과 마음이 진짜 집인데 완전히 편하지 않거든요.
0: 아, 그렇죠.
1: 아우 저거 설거지 지금 하자. 네. 아유 일어나 하자. 이렇게 되거든요.
0: 그리고 자꾸 그 뭐죠? 음식 시키는 거 자꾸 들여다보고.
1: 그러니까 배달 앱.
0: 배 별로 안 고픈데 자꾸 시키게 되고.
1: 그리고 내가 사다 놓은 적 없는 음료수 같은 게 있었으면 좋겠구나.
0: 그렇죠, 그렇죠. 그래서 혼자 하는 여행도 뭐 예, 짧던 길던 필요할 땐 뭐 한번 실행해 보시는 게 전 좋다고 생각합니다.
1: 다음 배경 음악 골라주세요.
0: 이번에는 조금 정말 쉬는 그래서 이렇게 약간. 남녘 섬의 느낌이 나는 뭐 그런 노래들을 골랐고 화지와 TJ의 남쪽 끝섬이라는 노래하고요. 제가 몸담았던 아일랜드의 지중해하고 있다. 이렇게 두 곡 골랐습니다.

0: 있는 것 같아요, 분명히.
1: 그 진짜 신기한 거 이런 거 있잖아요. 내가 원래 살던 그 곳에서 혼자 있어. 그때는 누구한테 연락할 사람 없나 찾게 되는데
0: 맞아요.
1: 혼자 여행 가서는 그걸 안 찾아요.
0: 그렇죠. 낯선 곳에 혼자 있으면 좀 달라요.
1: 네.
0: 그런 것 때문에라도 좀 혼자 가시는 게 좋다.
1: 혼자 가고 싶네 갑자기 얘기하다 보니까.
0: 네, 맞아요, 맞아요. 성취감도 되게 느끼고.
1: 그러니까
0: 혼자 뭘 하게 되면.
1: 맞아요.
0: 혼자 여행 가면요. 혼자 가서 밥만 먹고 와도 되게 성취감 느껴요.
1: 맞아요. 야, 내가 뿌듯하고.
0: 내가 괜히 뿌듯하고 뭐 한 것 같고 그렇거든요.
1: 네. 그러면 이제 4부에도 추천곡 받아보겠습니다.
0: 아, 제가 이 노래를 언제 한번 꼭 들려드려야지 하고 생각을 했는데 오늘 딱 맞는 어떤 타이밍이어서 이 노래를 들려드리게 돼서 너무 좋고요. 성시경 씨 앨범에 있는 노래 중에 방랑자라는 곡이에요. 이게 앨범 수록곡인데 많은 분들이 좀 모르실 수도 있고 네. 뭐 팬분들은 당연히 아시겠지만 앨범 수록곡인데 이 노래가 조규찬 씨가 가사를 쓰고 곡을 쓴 노래거든요. 이 노래 진짜 좋아요. 제가 성시경 씨 앨범에 있는 노래들 중에서도 뭐 다 모든 곡들이 좋지만 제가 이 노래를 특히 좋아해서 많이 들었었는데 가사도 너무 좋고 아유, 너무

0: 좋습니다.
1: 좋습니다. 성시경 방랑자 들어봤고요. 다음 곡은요.
0: 아까 우리 얘기했던 요즘에 많은 분들에게 위로를 드리는 여자 보컬리스트들, 여성 보컬리스트들, 남성 보컬리스트들 많지만 아까 우리 같이 들었던 권진아 씨 말고 또 최유리 씨도 우리가 얘기했었고요.
1: 네네, 맞아요.
0: 요분도 또

0: 뭐니 뭐니 해도 신차 살 땐 부담이 적어야죠.
1: 뭐니 뭐니 해도 나중엔 진짜 내 차가 돼야죠.
2: 하모니 렌트카.
1: 내 자금 사정에 딱 맞는 신차 플랜. 하모니 렌트카 상담 한 번이면 충분합니다. 지금 검색창에

2026년 7월 19일 일요일 허유원의 상쾌한 아침 첫 곡은 이찬혁 멸종위기 사랑이었습니다. 누구나 갖고 있는 것 중에 많은 게 있잖아요. 우리 상하 가족분들은 어떤 부자세요? 뭐 이왕이면 부정적인 것보다 좀 긍정적인 부자가 좋지 않을까 싶은데 어떠실지 궁금합니다. 저는 어렸을 때부터 보이살 부자다 이런 얘기 정말 많이 들었어요. 유전적으로 저희 집안이 다 얼굴이 통통해요. 볼살이 많고 전 그래가지고 지금은 젖살 이런 게 많이 빠져서 조금 덜해졌는데 제가 중학교 고등학교 때는 정말

0: 될걸? 할인 훌라면.
1: 뭐니 뭐니 해도 신차 살 땐 부담이 적어야죠.
2: 뭐니 뭐니 해도 나중엔 진짜 내 차가 돼야죠.
3: 하모니 렌트카.
2: 내 자금 사정에 딱 맞는 신차 플랜. 하모니 렌트카 상담 한 번이면 충분합니다. 지금 검색창에 뭐니.

허유원의 상쾌한 아침, 저는 햄스터 DJ 햄디 아나운서 허유원입니다. 계속해서 사연들 많이 보내주세요. 번호 샵 8910.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사진 문자 100원, 어플 콩 KBS 플러스는 무료고요. 듣고 싶은 노래가 있다면 신청곡도 남겨주세요. 144

거를 못 봐가지고요. 네. 우리 1439님 덕분에 제가 또 이렇게 견문이 넓어지네요. 상쾌하지만 하면서 제가 직접 경험하지는 못했지만 뭔가 여러분들이 보내주시는 사연을 통해서 마치 저의 뭔가 이런 경험의 폭? 이런 게 넓어지는 느낌이 들어서 참 좋은 것 같아요. 김양희님. 자영업자인데 장사 준비하려면 식재료도 사고 청소도 해야 돼서 일찍 일어났습니다. 상쾌

잘 되고 손님 북적이는 하루 되길 응원해 주세요. 그럼요, 그럼요. 아이고, 오늘도 완전 북적북적 완석, 만석이 될 수 있도록 네, 저희가 응원 보내도록 하겠습니다. 양희님 아침 이른 시간부터 고생하시네요. 파이팅입니다. 1439님 농가 잘 되시고 김양희님 장사 대박나시면 되겠네요. 상쾌한 아침에서 항상 응원 보내고요. 노래 같이 듣고 올게요. 마틴 스미스의 내일의 날씨.

마틴 스미스 내일의 날씨 듣고 오셨고요. 8060님께서 햄디 저하고 친구 7명이 KBS 쿨 FM 상쾌한 아침 팬이에요. 잘 듣고 있어요. 신청곡은 홍대광의 I Feel You요. 오, 우와 그러면 저 지금 8065님 포함해서 8분의 팬을 얻게 된 거네요. 아 감사합니다. 아 근데 친구가 많으시네요. 아우 7분께서 또 이렇게 쉽지 않은데 주변에서 요즘에 사실 라디오를 많이 들으시긴 하지만은 구체적으로 나 쿨 FM의 상쾌한 아침 팬이야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은 많이 안 계시잖아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팬이라고 하시니까 정말 너무너무 감사드립니다. 7분 모두 사연 보내주시면 제가 무조건 소개해드릴게요. 8065님 그리고 7분의 친구분들 진심으로 감사드리고요. 신청곡 당연히 띄워드리겠습니다. 8065님 신청곡 홍대광의 I Feel You 그리고 규현의 화려하지 않은 고백 듣고 올게요.

0: 허유원의 상쾌한 아침.
1: 상쾌한 아침 2부 시작합니다. 조정현의 굿모닝 팝스 주말맞이 리뷰 타임. 오늘은 목요일에 배웠던 노래 복습해 볼게요.

watched the notebook didn't cry 라고 했어요. 특히 노트북이라는 영화를 봤다라는 거예요. watched the notebook 근데 I didn't cry. 아이가 지금 생략이 되어 있습니다. didn't cry. I didn't cry. 울지 않았대요. 어떻게 그럴 수가 있겠어요. 그러니까 emotionally paralyzed 라는 가사가 이어진 거죠. 감정적으로 마비되었죠에 해당하는 가사였습니다. 앞에 뭐가 생략이 되어 있었을까요? 그렇죠. I was emotionally paralyzed. 나는 감정적으로 마비된 상태였죠. I was emotionally paralyzed. 네, 이렇게 문장으로 연습해 보시면 좋겠어요. 그 다음에 drowning in the cluttered bed 라고 했습니다. 침대는 침대인데 my cluttered bed 라고 했어요. cluttered 라고 하면 C-L-U-T-T-E-R-E-D 가 되겠고 어수선한 이라는 뜻입니다. 어수선한 침대에 drowning, 내가 푹 파묻혀 있는 상태라는 거죠. 어수선한, 어질러진 침대에 파묻혀 있어요. ignoring all of my friends, 내 친구들을 죄다 무시한 채, 친구들한테 오는 연락도 다 무시한 채 어수선한 침대에 파묻혀 있는 상태다라는 겁니다. 아직까지도 긍정적인 느낌이 전혀 들지 않죠? 이제 세 번째 미션 문장. 난 최고의 삶 같은 건 살고 싶지 않아요 라는 미션 문장 찾아보세요.

0: 최고의 삶 같은 건 살고 싶지 않아요.
1: I don't want to live my best life.
0: 이렇게 묘사를 했었죠. I don't want to live some perfect life. 완벽한 삶, 그런 거 살고 싶지 않아요. 예, 이렇게도 응용해 보시면 되겠네요. 그럼 한 번 더 복습해 볼게요. TV 화면을 가만히 바라보고 있어요.
1: I'm staring at the TV screen. I'm staring at the TV screen. I'm staring at the TV screen.
0: 두 번째, 감정적으로 마비되었죠.
1: I'm emotionally paralyzed. I'm emotionally paralyzed. I'm emotionally paralyzed.
0: 세 번째, 난 최고의 삶 같은 건 살고 싶지 않아요.
1: I don't want to live my best life. I don't want to live my best life. I don't want to live my best

허유원의 상쾌한 아침. 이번 주 핫 플레이 화제의 노래를 들려드립니다. 사운드 브리핑.

이번 주 핫 포테이토 화제의 인물 또는 사건들을 알려드리고 관련된 노래들을 들어보는 시간입니다. 이번 주에 이런 일이 있었다, 이 사람이 핫했다, 제보하고 싶은 사건이 있다면 사연으로 보내주세요. 번호 샵8910,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사진 문자 100원, 어플 콩, KBS 플러스는 무료입니다. 사운드 브리핑 첫 번째 브리핑은 드라마 도깨비와 관련된 소식인데요. 도깨비가 올해 10주년을 맞아서 스페셜 프로그램이 방송됐어요. 공유, 김고은, 이동욱, 유인나 이렇게 4명의 배우가 추억여행을 떠났다고 하는데요. 도깨비가 벌써 10년이 됐대요, 여러분. 참 시간이 정말 빠른 것 같죠? 드라마 도깨비 OST 듣고 올게요. 크러쉬의 Beautiful 그리고 찬열 펀치가 함께 부른 Stay With Me.

브리핑. 요즘 SNS 알고리즘을 장악한 분이 있습니다. 바로 에이티즈의 멤버 산이 씨인데요. 에이티즈가 신곡 Bad를 발매하면서 산이 씨가 비트

80s bad 그리고 work에 이어서 bouncy까지 듣고 오셨습니다. 사운드 브리핑! 저희가 매주 여러분들께 핫한 소식과 노래 알려드릴 테니까 기대 많이 해주시고요. 여러분의 제보도 환영합니다. 번호 샵 8910,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사진 문자 100원, 어플 콩 KBS 플러스는 무료입니다. 5145님께

선물처럼 반가운 오늘, 어떤 주말이 날 기다리고 있을까요? 나의 주말 이야기. 오늘은 20개월 아들과 엄마 없이 단 둘이 키즈카페에 가는 날이다. 키카의

꾸며진 부엌에서 장난감 조리 도구를 들고 요리를 하는데 아빠인 나는 무조건 손님이어야 한다. 그것도 매번 맛있다를 외치는 손님. 부엌놀이에 실증이 났다고 해서

바람놀이 100번, 미끄럼틀 타기 100번 정도는 해줘야 이제 그만을 외칠 수 있다. 아이의 텐션이 하늘로 치솟고 내 에너지가 방전될 무렵 우리는 간식을 먹으러 갈 수 있다. 아빠들은 이 시간이 제일 중요하다. 엄마 눈치 안 보고 군것질을 잔뜩 할 수 있기 때문에 아이들과 일종의 거래가 가능해지기 때문이다. 오늘은 어떤 간식으로 아이를 어르고 달래

윈터 처음 본 순간 들려드렸습니다. 나의 주말 이야기 오늘 사연은요. 아빠네요, 아빠. 8650님께서 남겨주신 사연이었습니다. 아, 이게 또 아빠들과 아기의 단둘에 있는 시간. 말씀하신 것처럼 군것질을 잔뜩 할 수 있다. 아, 이거 엄마가 보면은 충격받으실 것 같긴 한데 이런 일종의 거래가 일어나는군요. 몰랐네요. 이 남자분 아빠들의 이런 거래가 있을지. 그래가지고 그 인터넷에 보면은 아빠와 아이를 단둘이 두면 안 된다 하면서 영상들도 되게 많잖아요. 막 아이랑 굉장히 좀 거칠게 놀아주는 아빠의 모습이라든지. 근데요, 뭐 이런 기억들도 뭐 어떻게 항상 건강한 것만 먹고 살겠습니까? 어느 정도 이렇게 숨통 트는 그런 시간이 아이들한테도 필요할지도 모르겠네요. 이런 추억이 쌓일수록 아빠와 아기 사이에 그 유대감도 많이 쌓일 것 같기도 하고 그래요. 근데 에너지 드링크 꼭 잘 챙겨 드시고 가시고요. 다녀오셔가지고 꿀잠 주무시길 바랄게요. 사연 공유해 주셔서 감사해요. 8650님 편의점 모바일 이용권 보내드립니다. 나의 주말 이야기. 여러분들의 주말 어떤 얘기들 담고 있나요? 사연으로 공유해주세요. 번호 샵 8910.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사진 문자 100원, 어플 콩, 그리고 KBS 플러스는 무료입니다. 노래 띄워드릴게요. 샤이니 스탠바이 미, 그리고 소녀시대 베이비 베이비.

0: 좋은 약을 찾아 항해하는 글로벌 제약회사 일양약품.
1: 자, 따라해보세요.
2: 이카운트 ERP
3: 4만원
1: 회계관리
2: 이카운트 ERP
4: 4만원
1: 재고관리
2: 이카운트 ERP
1: 4만원 생산관리
2: 사업성공
4: 함께해요.
1: 이카운트 ERP의 모든 기능을 월 4만원에 드립니다.
2: 이카운트
1: 가입비 부가세 별도.
5: 당신의 락토피 타임은 언제인가요? 핏. 눈 뜨자마자 핏. 아이와 함께 핏. 식사 전에 장 건강은 24시간 지켜야 하니까 락토핏은 꾸준히 앞서갑니다. 10년을 넘어 앞으로도
6: 오래오래 락토핏
7: 종근당 건강
8: 건강기능식품.

0: 허유원의 상쾌한 아침.
1: 허유원의 상쾌한 아침 이제 마칠 시간입니다. 오늘 마지막 곡은 카라의 맘에 들면 들려드릴게요. 오늘도 결국 행복할 거예요. Yeah, uh-huh. Ladies and gentlemen, right now introduce KARA. Yeah.

0: 끌어놔주세요.
1: 음악이 흐르고
0: 웃음이 넘치는 비행
1: KBS 쿨 FM
0: 지금 출발합니다.
2: 수신료의 가치 KBS 쿨 FM이 함께합니다. 인터넷
3: 라디오 콩. 어쩜 그렇게 변하질 않니?
4: 이번엔 또 뭐가 마리오?
5: 마리오가 21년간 변함없이 대상받았단 마리오.
6: 유명 브랜드 모두 모여있는 그곳 합리적 가격에 마리오란 마리오.
7: 한국 소비자 포럼 2025 올해의 브랜드 대상
5: 21년 연속 수상이니까 마리오
8: 아울렛. 나란 말씀이 판촉에다 세종 기프트 판촉물 최저가 보장 세종 공공기관 우선 구매 대상 기업 세종 판촉물 굿즈는 세종 기프트
9: 판촉물 세종 기프트 아니면 아니 돼요
8: 세종 기프트.
10: 청소년 UML 차단 앱으로 스마트폰 안전 레벨업. 스마트폰에 익숙한 아이들 유해 정보에 쉽게 노출될 수 있습니다. 스마트폰 안전을 위해서 어떻게 해야 할까요? 스마트폰 개통 즉시 UML 차단 앱을 설치하여 청소년의 안전한 디지털 세상을 만들어주세요. 이 캠페인은 이동통신사 3사, 한국정보통신진흥협회가 함께합니다.
11: 술 마셨는데 대리

0: 운전할 땐 팀앱으로, 음주 후엔 팀앱 대리로.
1: 1단계, 2단계. KBS가 업그레이드합니다. KBS 플러스. KBS만이 제공 가능한 무료 서비스. 스마트폰에서 즐겨보세요. 40개의 실시간 채널, 5만 개의 다시 보기. KBS의 과거, 현재 프로그램을 손안에서 볼 수 있습니다. 지금 당장 구글 플레이, 애플 스토어에서 KBS 플러스를 다운받으세요.

0: 이정환님, 올해 72 시아버님께 다섯 연하의 여자친구가 생기셨습니다. 평소에 무뚝뚝한 아버님이 쑥스럽게
1: 저기 그 하트 이모티콘 어떻게 보내냐
0: 물어보시는데, 야, 그 모습이 너무 귀여우신 거 있죠?

경우들도 있으니까요. 재미있는 사연 편하게 많이 보내주시고요. 문자샵 8910,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듭니다. 어플 KBS 콩과 KBS 플러스 인터넷 라디오 콩은 무료니까 많은 참여 부탁드리고 또 저희가 사연 보내주시면 선물도 챙겨드리니까요. 네. 기다리고 있도록 하겠습니다. 조정식의 FM 대행진 홈페이지 선곡표 확인하시고 선물 꼭 챙겨가시고요. 노래 한 곡 듣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조영애님의 신청곡 데이브레이크의 푸르게 듣고요. 사연 채우기 퀴즈로 오겠습니다.

묵은 각질 제거 필링젤, 갈갈이 박준영의 싱크퓨어에서 음식물 분쇄 처리기, 에브리바디 엑센코리아에서 스마트 블루투스 LED 스트립, 맛과 건강을 한 번에 식사 후 한 병 혈당차 히핏, 바다 위 테마파크 미라클 크루즈에서 크루즈 승선권, 급발진 잡는 진넷에서 한문철 블랙박스, 아름다운 비주얼 아비주 뷰티에서 뷰티 상품권, 천연 화장품 봉프레에서 모바일 상품권, 주식회사 산과드레에서 한줌 견과

또 날씬하게 또 예쁘게 가는 것도 좋지만 또 행복하게 가는 것도 좋잖아요. 왜냐면 또 날씬하게 가면 또 여행 가서 또 맘 놓고 못 먹습니다. 근데 좀 체중 넉넉하게 가면은 또 맛있는 거 다 먹고 돌아가서 다이어트 해야지 할 수가 있거든요. 네. 자, 사연 채우기 퀴즈 정답자 10분 추첨했고요. FM댕진 홈페이지 선곡표에서 명단 확인하시고 선물 꼭 챙겨가시기 바라겠습니다. 여러분이 주신 사연에 성심성의껏 답변을 채워드립니다. 또 웃음이 안 되면 진심으로, 진심이 부족하면 소신으로 꽉 채워드리니까요. 정식이랑 나누고 싶은 이야기 편하게 남겨주시고요. 문자번호 샵8910, 단문 50원, 장문 100원이 듭니다. 또 콩 게시판 통해서 참여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우리 3522님은 식디, 저 평소에 무서운 거 절대 못하는 사람인데요. 용기 내서 놀이기구를 타봤습니다. 왜 이제서야 이 재미를 알았을까요? 마침 눈치 싸움도 성공했어요. 라고 남겨주셨는데요. 몇 살이시길래 나이가? 궁금한데요. 이게 뭐랄까? 제 또래거나 저보다 이제 위이시면은 뭔가 왜 내가 이렇게 긴 세월 동안 왜 이걸 도전을 안 했을까 생각하실 수도 있을 것 같은데 뭐 놀이기구를 즐겨야 되는 나이 같은 게 뭐 따로 있습니까? 제가 옛날에 어렸을 때 다짐한 게 있거든요. 어렸을 때 부모님이랑 그 놀이공원에 갔을 때 부모님들은 이 놀이기구를 제가 느꼈을 때 우리 부모님은 진심으로 즐기시는 것 같지 않았거든요. 뭔가 약간 저 때문에 그냥 억지로 같이 타는 느낌. 그래서 왜 그럴까? 내가 막 회전목마를 타자고 한 것도 아니고 롤러코스터를 타는데 이게 왜 이렇게 별로 설레 보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면서 나는 어른이 돼도 아이들이랑 놀이공원을 되게 재밌게 타야지 라고 생각을 했었거든요. 근데 지금 이제 성인이 되고서는 사실 놀이공원에 가서 제가 놀이기구를 막 되게 행복하게 탄 적은 별로 없는 것 같아요. 뭐 촬영 때문에 탄 적은 있는데 근데 그래도 이제 다짐을 했었으니까 또 오래 안 탄 지가 좀 됐으니까 혹시 나중에 이제 아이가 생겨서 아이랑 만약에 같이 탈 일 있으면 저는 진짜 그

0: 음주 후엔 티맵 대리로. 티맵 대리.
1: 어제는 비가 오더니 오늘은 찜통이네. 이럴 때일수록 안전수칙이 중요한데.
2: 폭염 때 꼭 지켜야 할 5대 기본 수칙은 1. 시원한 물 섭취. 2. 냉방장치 가동. 3. 2시간마다 20분 이상 휴식. 4. 보냉장구 착용. 5. 온열 질환자 발생 시 119 신고. 호우와 태풍 전에는 배수구, 시설물, 기계 장비 결속 상태 등 안전점검 실시. 침수 붕괴 위험 시 즉시 작업을 중지하고 대피.
1: 여름철 재해 예방 수칙으로 건강과 안전도 지킬 수 있습니다. 산재 위험 상황은 안전일터 신고센터로 신고해 주세요.
2: 이 캠페인은 고용노동부와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이 함께합니다.
0: 아직 음식물 처리기 없어요? 휴렉.

같고요. 근데 참 그 또 이 코너를 준비하면서 우리 유기성 PD, 김란 PD 또 이 데몰리션 노래방을 혼자 그 편집실에서 이걸 또 듣고 있을 생각을 하니까 제가 좀 죄송스럽네요. 그렇게 헤드폰까지 쓰고 들을 노래가 아닌데 아, 두 분의 노고에 또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리면서 자 이어서 들을 노래 이브의 아비데어입니다. 이 노래는 기타와 드럼 소리가 가슴을 뛰게 하는 곡 제가 얼마나 몰입해서 불렀는지 라이브 버전 아비데어 먼저 들어보겠습니다.

KBS 쿨 FM 조정식의 FM 대행진 함께하고 있습니다. 어느 나라 DJ가 이렇게 목을 바쳐서 노래를 부르겠습니까? 비교 대상이 없는 코너 데몰리션 AS 센터 스카이의 영원, 이브의 아비데어 원곡으로 들었고요. 자, 이제 코너 속의 코너 데몰리션 퀴즈로 갑니다. 데몰리션 노래방에서 제가 부른 라이브 버전을 짧게 들려드릴 텐데요. 그 중에 제가 했던 멘트 부분이 효과음으로 가려져 있습니다. 잘 듣고 제가 어떤 말을 했었는지 떠올려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데몰리션 퀴즈 문제 주시죠. Oh, you are my love. 지금 내리는 비는 나의 이 부분입니다. 아, 들으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이번 주 목요일에 불렀던 노래고요. 비가 많이 내리는 날이었어요. 네, 그래서 전날 밤부터 비가 많이 내려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발라드로 선곡을 했었고 김민종 형님 노래 You Are My Life 불렀는데요. 좀 힌트를 드리자면 비 오는 날 운다면 이 사람이 우는 건지 안 우는 건지 모르겠죠? 네, 뭐 그런 그 이미지를 담아서 제가 멘트를 했던 걸로 좀 기억이 나고요. 지금 내리는 비는 나의 땡땡 이렇게 제가 얘기를 했습니다. 네, 자극이나 감동을 받으면 눈에서 나오는 이게 뭔지.

분들도 계시고요. 네. 지금부터 정답 보내주십시오. 참여해주신 분들 가운데 추첨 통해서 10분께 선물 챙겨드리고요. 문자번호 샵8910, 단문 50원, 장문 100원, 콩 게시판으로도 참여하실 수가 있습니다.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데몰리션 노래방 주말을 또 함께 시작하는 느낌으로 신나게 한번 같이 불러주시면 좋겠습니다. You are my life, 김인종의 노래 피처링 조정식입니다.

자, 지금 메시지가 왔습니다. 유기성 PD에게 메시지가 왔습니다. 그냥 편하게 뿌려. 부잣집입니다. 여러분 덕분입니다. 청취율이 우상향을 하고 있기 때문에 조금 부잣집이 됐습니다.

편하게 한번 뿌려보겠습니다. 9384님, 저는 순간이동이요. 아침에 아프리카에서 기린이랑 아침 먹고 출근했다가 점심은 일본에서 우동, 저녁은 스페인에서 빠에야 먹을래요. 약간 문자 약간 귀여운 척 있지 않아요 지금? 문자에 약간 치킨 드립니다. 선물 드립니다.

0: 모든 인쇄 가능한 성원 에드피아. 온라인 주문 간편한 성원 에드피아. 누구든지 어디서나 쉽고 빠르게 인쇄의 유토피아 성원 에드피아.
1: 디지털 인쇄도 역시 성원 에드피아.
0: 국민 인쇄 성원 에드피아.
2: 하이 올리디아. 자연스러움을 바라는 당신을 위해 코 입술 주름 개선을 위한 PLLA 성분 필러 올리디아. 지극히 나답게, 지극히 자연스럽게, 나답게 자연스럽게 올리디아.
3: 의료기기 광고 심의필.
4: 올라운드 아티스트 애녹의 자작곡 너는 여름이야. 듣기만 해도 시원한 여름 감성과 따뜻한 위로를.

MZ, 젠즈 모두가 들어도 지루하지 않은 시간 꼭꼭꼭. 최근에 세계적인 팝스타 마돈나가 정규 15집을 발매했습니다. 이 앨범은 빌보드 200 정상에 오르면서 또 한 번 그녀의 저력을 보여줬죠. 이로써 마돈나는 1980년대부터 2020년대까지 4개의 서로 다른 시대에 걸쳐서 모두 빌보드 탑 200 1위 앨범을 만들어낸 최초의 가수가 됐습니다. 멋지지 않습니까? 우리나라 가요계에도 마돈나처럼 세월이 지나도 변함없이 사랑받고 현재 진행형으로 활동하는 멋진 아티스트들이 많은데요. 오늘은 젊었을 때도 지금도 활발한 활동을 하는 가수의 노래를 함께 듣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이 어릴 때부터 다 큰 지금까지 활발한 활동을 하는 아티스트 중에서 기억에 남는 사람이 있다면 추천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참여해 주신 분들 가운데 추첨 통해서

KBS 쿨 FM 조정식 FM 대행진 함께하고 있습니다. 조용필의 노래 단발머리와 바운스 듣고 왔고요. 오늘의 꼭꼭꼭 여전히 활발하게 활동하고 있는 레전드 아티스트의 옛날 곡과 최신곡을 함께 듣습니다.

KBS 쿨 FM 조정식 FM 대행진 모든 세대가 함께 듣기 좋은 노래를 듣는 시간 꼭꼭꼭 이현우의 꿈 이현우 윤상 김현철의 Breeze of Memories 듣고 왔습니다. 자 오늘은 지금도 활발하게 활동 중인 레전드 아티스트의 옛날 곡과 최신 곡을 함께 듣고 있고요. 마지막으로 만나볼 아티스트 데뷔 이후 20년이 넘는 시간 동안 한국 발라드의 계보를 이끌어온 70년대생 성시경 씨로 정해봤습니다. 성시경 씨의 올드송은 2000년에 발매한 데뷔곡 내게 오는 길이고요. 이 노래의 작곡가는 김영석 씨입니다. 당시 이 곡을 유리상자, 성시경, 이동건 등 여러 가수에게 전달했고 실제로 유리상자가 큰 관심을 보였다고 하는데요. 하지만 결국 성시경 씨의 데뷔곡이 됐고 지금까지도 많은 사랑을 받는 곡입니다. 또 이어지는 성시경 씨의 최신곡은 지난달에 발매한 노래 나의 하루처럼입니다. 이 노래는 성시경 씨가 콘서트에서 미리 공개했던 곡이고요. 예전부터 언젠가 부르고 싶었던 곡이고 오랫동안 준비했던 곡이라고 소개했습니다. 무엇보다 팬들에게 전하는 선물 같은 곡이라고 이야기를 했는데요. 지금까지 활발하게 활동하는 레전드 아티스트들 만나봤습니다. 조용필, 이현우, 성시경 씨. 앞으로도 오랫동안 이어질 멋진 활동 기대하면서 또 좋은 노래를 더 많이 만나게 되길 기대하면서 오늘의 꼭꼭꼭 성시경의 내게 오는 길 나의 하루처럼 들으면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자 이제 4부로 돌아오겠습니다. 잠깐 빠빠이.

0: 사업장이 여러 갠데 매출, 매입, 지출, 계좌 현황을 한눈에 쉽게 볼 수 없을까?
1: 경리 위한 프로그램 경리나라 쉽고 편한 경리 업무 경리나라
0: 여러 사업자의 경리 업무도 이제 한 번에 쉽고 편하게 경리회계 프로그램
1: 경리나라
2: 술 마셨는데 대리 어디 부르

0: 운전할 땐 팀앱으로, 음주 후엔 팀앱 대리로.
1: 어제는 비가 오더니 오늘은 찜통이네. 이럴 때일수록 안전수칙이 중요한데.
2: 폭염 때 꼭 지켜야 할 5대 기본수칙은 1. 시원한 물 섭취, 2. 냉방장치 가동, 3. 2시간마다 20분 이상 휴식, 4. 보냉장구 착용, 5. 온열질환자 발생 시 119 신고. 호우와 태풍 전에는 배수구, 시설물, 기계장비 결숙 상태 등 안전점검 실시. 침수 붕괴 위험 시 즉시 작업을 중지하고 대피.
1: 여름철 재해 예방 수칙으로 건강과 안전도 지킬 수 있습니다. 산재 위험 상황은 안전일터 신고센터로 신고해 주세요.
2: 이 캠페인은 고용노동부와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이 함께합니다.
0: 아직 음식물 처리기 없어요? 휴대

0: 근데 보통 이제 배달 쓰레기가 부피도 크고 그죠?
1: 그렇죠. 예.
0: 자, 아, 뭐 어제 먹은 음식은 기억하지 못하셔도 좀 어제 읽은 책은 기억하시는 분인데요. 자, 뭐 이미 여름 방학이 시작된 학교들도 있고 또 다음 주면 대부분의 학교들의 방학도 시작되는데요. 오늘은 그때 추억을 떠올리는 책을 가져오셨습니다.
1: 맞습니다. 아, 직장인들에겐 참 여름 방학이라는 말만 들어도 아, 너무 부럽죠. 기분이 좋아지는데. 네. 그리고 누구나 여름 방학하면 추억 몇 가지쯤 있잖아요.
0: 맞아요.
1: 그리고 공통의 정서가 있습니다. 오늘 가져온 책은 이렇게 여름 방학하면 떠오르는 좋은 기분들, 따뜻한 추억들 이런 걸 담아낸 책이고요. 국리 작가의 책이고 제목은 어떤 여름 방학입니다.
0: 그러니까 말씀하신 것처럼 여름 방학 끝나고 개학하는 첫날에 네. 오랜만에 친구들 만나서 이제 여름 방학 때 어디 놀러 갔는지 뭐 했는지

0: 그러잖아요. 밥도 너무
1: 신나니까
0: 먹고.
1: 애들은. 네.
0: 그때 이제 엄마가 잠깐 불러가지고 그럼 잠깐 뛰어나와서 엄마가 입에 고기 한 점.
1: 아, 이게 쌈 싸서 하나씩 넣어주시던 그쵸? 기억이 나요. 저도.
0: 수박 한 조각. 그럼 그거 그냥 입 안에 넣고 또 다시 물놀이하러 가잖아요. 와, 이 장면을 그려놓는데 정말 그때로 돌아간 것 같았어요.
1: 그러게요. 이게 약간 좀 계곡 느낌이에요, 그죠?
0: 그렇죠, 그렇죠.
1: 야, 많은 분들이 공감 많이 하실 것 같아요.
0: 그렇죠. 네. 그리고 이제 어릴 때 여름방학이 지나고 나서 작가가 첫 회사를 다니면서 시작된 여름에 대한 기억도 있는데 막 처음 입사하면 너무 긴장되잖아요.
1: 많이 긴장되죠.
0: 네, 그래서

0: 맞아요. 아, 여름에는 좀 확실히 뭐 자연도 그렇고 사람도 에너지가 좀 더 있어서 좀 더 못 해봤던 걸 하는 그런 경험들을 하게 되는 것 같아요.
1: 여름이 여러모로 풍성한 것 같은데 그 작가가 되게 여름의 다채로운 장면들을 기억을 세심하게 갖고 우리에게 전해주니까 아 나도 그런 적 있었지라고 공감하면서 읽게 되는 장면이 너무 많았어요. 네. 예를 들면 요즘 장마철이잖아요. 장마철에는 할 일이 하나도 없는 하루가 꼭 필요하다. 그 장마철 특유의 어두컴컴한 집 있잖아요.
0: 네.
1: 그날 집 안에 그냥 머물면서
0: 아...
1: 또 여름의 그 에너지와는 다른
0: 너무 좋아요.
1: 그런 하루를 보내는 거.
0: 비 오는 날 뭐

0: 있거든요. 아,
1: 그렇군요.
0: 그래서 그때 되면 일부러 나가는 거예요. 아 지금 길에 사람 아무도 없겠지?
2: 아, 그 느낌을 다시 느끼고 싶어서요.
0: 맞아요.
2: 오. 근데 이제 뭐 그런 어떤 자기만의 어떤 그 여름의 씬들이 다 있을 것 같은데 아마 오늘 소개해 주신 책을 읽으면서 그런 비슷한 추억들이 많이 떠오르고 또 만약에 다른 계절에 이 책을 읽었다면 아 빨리 좀 여름이 왔으면 좋겠다라는

0: 이 여름을 좀 즐기고
1: 맞아요.
0: 또 여름에 좋은 면들을 많이 좀 찾아보시는 게 어떨까 하는
1: 생각. 올여름 가기 전에 이 여름을 충분히 만끽할 많은 방법들을
0: 그러니까
1: 찾아보실 수 있을 겁니다.
0: 네. 자, 올해도 모두 오래 추억할 여름방학을 보내길 바라는 마음으로 국리 작가의 어떤 여름방학 살펴봤고요. 오늘도 책 선물 준비되어 있습니다. 지금 사연 보내주신 분들 가운데 추첨 통해서 오늘의 책 어떤 여름방학 보내드릴 거고요. 단문 50원, 장문 100원이 드는 문자샵 8910 또는 무료인 콩 KBS 플러스로 보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콩과 KBS 플러스에서는 무료로 참여하실 수가 있고요. 노래 한 곡 듣고 와서 이어지는 책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0: 네.
1: 하, 휴가 가야 되는데. 그 집에 왔더니 엄마 아빠도 휴가 못 갈 것 같고 지금 막 태풍 준비하느라고 뭐 바깥에 있는 화분 들러놓고 창틀 단정하고 네. 이런 걸 하고 있는 거예요. 네. 이제 실망스러운 상황 속에서 아이의 고심이 깊어지는 거죠.
0: 이게 뭐 어른 입장에서는 뭐 태풍 오면 못 가는 거지 뭐 별일 아닌 건데
1: 아 겸사겸사 집에서 쉰다.
0: 그럼요.
1: 이렇게 뭐 생각할 수도 있죠.
0: 돈도 아끼고 뭐 좋네 네. 할 수도 있는데 아이 입장에선 이게 큰 사건이잖아요. 네.
1: 그러니까 엄마도 야 내일 못 가면 다음 주에 가면 되잖아 이러는데 이 아이는 정말 당장 가고 싶은 거예요. 이 책이 정말 재미난 게 그 아이의 점점 어두워지는 마음을 그림체 전체가 다 흑백으로 그려져 있어요. 이 아이가 정말 막 잠이 들 쯤에 온갖 생각을 다 하는 거예요. 아, 태풍 진짜 얼마나 빨리 오는 거지? 그거 없애려면 그 선풍기 같은 거 좀 센 거 구해와가지고 이렇게 틀면 바람 절로 치울 수 있지 않을까? 이런 고민까지 하다가 잠이 듭니다. 자기도 모르게 토요일 아침에 딱 일어난 거죠. 네. 일어나자마자 뭐가 제일 궁금할 거야? 오늘 날씨가
0: 궁금하죠.
1: 그래서 막 창밖으로 뛰어가요. 그러면서 창밖에 마주한 그 날씨로 이 그림책의 마지막 장면이 끝나거든요.

0: 70대 노년들을 이제 모집한 거예요.
1: 네.
0: 그리고 나서 이분들을 외딴 마을 같은 데다가 이분들이 젊었을 때의 집 풍경, 그때 냉장고 뭐 브랜드, 그때 TV, 그리고 그 TV에서는 그때 방송들을 보여줘요. 이런 식으로 꾸며놓은 거예요.
1: 네.
0: 여기서 그 1, 2주일 동안 그 젊을 때처럼 생활하게 만든 거예요.
1: 네.
0: 그렇게 한 보름만 생활하고 났더니 이분들의 기억력, 신체 건강지수 이런 것들이 다
1: 올라갔어요?
0: 좋아져요.
1: 우와.
0: 그러니까 이게 생각해보면 내가 젊을 때 익숙했던 얘기들, 그때 추억들 이런 것들을 가깝게 떠올리기만 해도 이 기억하고 이런 재생하는 도움이 된다는 거거든요.
1: 오.
0: 그래서 제가 골라온 책이 아마도 어머님 세대 때 동시대의 작가로 또 동시대의 이야기로 기억하실 만한 분의 책을 골라왔는데 바로 작고하신 박완서 작가의 에세이 모래알 만한 진실이라도 이 책을 골라왔습니다.
1: 아, 이제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어머님께서 어렸을 때 젊었을 때 즐기셨을 만한 책을 골라주신 거군요.
0: 그렇죠. 이제 박완서 작가가 40살 즈음에 작품 활동을 시작해서
1: 네.
0: 2011년에 뭐 81살 나이로 작고하셨는데 제가 이 책을 골라온 이유는 박완서 작가 에세이들이 막 대단히 작가연 하는 통찰 이런 게 아니라 그 시대에 살았던 여성이라면
1: 공감할 만한
0: 누구나 겪었을 법한 이야기들로 일상적으로 나와요. 뭐 예를 들면 고등학교 때 막 학교 앞에 나왔을 때 그 막 꽃들 보고서도 막 웃고 눈물 흘렸던 장면들이라든지 뭐 50년대 전쟁을 겪었으니까 너무 궁핍했기 때문에 지금도 제일 좋아하는 단어를 물으면 나는 넉넉하다라는 단어가 좋다든지 또 이제 따님이 계신데 따님 결혼할 때 야, 친구들끼리 그런 얘기 하잖아요. 아, 니네 사위감은 뭐 어때? 뭐 어떤 사위감 원해? 그럼 대부분 아니야 보통 사람이면 돼. 근데 자기도 생각해 보니까 내가 보통 사람이라고 떠올린 조건 생각해 보니까 보통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1: 기준이 너무 높아.
0: 자기만 해도 아 결국 보통 사람이라는 거 우리가 말만 하지 너무 높은 기준 갖고 있는 거 아닌가? 만약 우리 집이 보통 집이냐고 물어본다면 나는 그 기준에 부합할까? 또 이런 고민도 하는 거예요. 이런 고민.

0: 로 스마트폰 안전 레벨업. 스마트폰에 익숙한 아이들 유해 정보에 쉽게 노출될 수 있습니다. 스마트폰 안전을 위해서 어떻게 해야 할까요? 스마트폰 개통 즉시 유해물 차단 앱을 설치하여 청소년의 안전한 디지털 세상을 만들어주세요. 이 캠페인은 이동통신사 3사 한국정보통신진흥협회가 함께합니다.
1: 술 마셨는데 대리 어디 부르지?

운전할 땐 팀앱으로, 음주 후엔 팀앱 대리로. 1단계, 2단계. KBS가 업그레이드합니다. KBS 플러스. KBS만이 제공 가능한 무료 서비스. 스마트폰에서 즐겨보세요. 40개 실시간 채널, 5만 개 다시 보기. KBS의 과거, 현재 프로그램을 손안에서 볼 수 있습니다. 지금 당장 구글 플레이, 애플 스토어에서 KBS 플러스를 다운받으세요.

주변에 보면 행복감이 큰 사람들이 있죠. 다르게 말하면 만족감이 남다른 사람들 말인데요. 이 작은 것에도 감사할 줄 알고 별것 아닌 일에도 기뻐할 줄 아는 사람들인데요. 이런 사람들이 행복해지기 위해서 공통적으로 선택하는 방법이 있다고 합니다.